오늘 첫 곡은 조나스 브라더스의 Summer Baby 였습니다. 아, 원고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땀방울 송글송글 송글 요걸 좀 더 이렇게 잘 소화했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뭐 차가워도 이렇게 물기가 생기잖아요. 얘도 더워서 땀 흘리나 보다. 죄송해요. 0540님 37도까지 올라갈 예정인 포항입니다. 어제가 진짜 더워서 오늘 아침은 좀 선선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덥지만 더위와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운동해요. 미니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야, 진짜 대단한 정신력이십니다. 저는 싸워보지도 않고 내가 졌다. 네, 배 깔고 누우려고 그랬는데. 파이팅이고요. 9360님 18년 만에 찾아온 폭염 중대경보. 아, 역시 포항에 계시구나. 저희 둘째가 지금 해병대로 입소해서 3주차 훈련. 어머, 지치지 말길. 함께 입대한 1331기 모두 화이팅입니다. 예, 아 진짜 뭐 해병대니까 뭐 네, 약한 마음은 다들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덥고 이러면은 부대 안에서 그 훈련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훈련을 예, 조정하시겠죠? 아 진짜 장병 모두 장병 여러분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컨디션 잘 챙기시기를 응원 드리고. 2813님 전북은 어제까지 폭염주의보였습니다. 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쳤더니 코 밑에 포진이 생겼어요. 하루만 못 자면 바로 이렇게 티가 나네요. 저도 지금 예 입술 옆쪽에 한번 얘기만 있으면 아, 같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어떻게. 아 진짜. 자 지금 소개되신 세 분, 네. 첫 번째 곡 끝나고 소개되신 세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청취율이 아마 이번 주까지 조사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속보이지만 네. 속보이는 홍보. 1, 2부에 사연 소개되시면은 소개된 모든 분들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3, 4부도 오늘은 여러분들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까 특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지금부터 11시까지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

0: 주식톡,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아이고
11: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0: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1: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1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1: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0: 좋다!
11: 두루두루 누리라고?
1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캐나다를 대표하는 일렉트로니카 듀오죠. 크로미오의 Jealous, I Ain't With It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참 일관된 음악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에요. 가끔씩 네, K-POP 아티스트들의 곡도 리믹스도 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일이 1도 없었는데 음악이 어깨를 흔드네요. 가수 누군지 모르겠는데 약간 보컬이 오도방정? 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살짝 많이 떠 있어요. 네. 크로메오 아니고요. 크로미오. 로미오 할 때 네. 0062님, 또 박시연님도 깨방정스럽지만 좋아요 라고. 휴가가 시작되었는지 도로에 차가 없어서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0080님.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하긴 저도 오늘 무난했어요. 근데 항상 출발 전에 제가 이렇게 찍어보는데요. 막상 접어드니까 그 막히던 구간이 꽤 뚫려 있어서 아, 그 휴가 벌써? 아직 8월도 안 됐는데 자, 아침 가족들 휴가 계획 좀 세우셨는지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해볼까요? 0121님은 주말에 독방 육아했습니다. 17개월 아들이 갑자기 식기세척기 문짝 위에 털썩하고 주저앉는 바람에 그 문 열어두잖아요 보통 식세기 그 위에 털썩 주저앉으셨구나 우리 자제분이 아이고 문짝이 어긋나 버렸다고 1년도 안 썼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네. 장기 백수로 돌입하셨다고 하는 4161님 그래도 2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모아둔 돈이 좀 생겨서 나름 마음 편하게 지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좀 촉박해지네요. 라고 지금 너무 더우니까 아무튼 조금 땀 좀 식히시고 20년 넘게 일을 하셨으면 뭐 이런저런 노하우도 있으실 거고요. 곧 좋은 소식 만나시길 응원 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쿠폰. 네. 자, 이번에 이어질 곡은요. 키일라 세틀, The Greatest Showman Ensemble. 이쯤 되면 이게 위대한 쇼맨 OST에 있는 곡이다 싶겠죠. 김윤희님이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드럼 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냥 어느 정도 더위가 날아가는 듯한 박력 있는 사운드. 키라 세틀의 음성으로 This is me, 위대한 쇼맨에서 들었고요. 운전 중이라서 문자가 좀 늦었습니다. 아, 서두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전운전이 최고죠. 포항에서 문자 주신 3661님 진짜 덥습니다. 50평생 안 나던 땀띠가 목에 벌겋게 났어요. 이 노래 들으니까 라이언킹 노래 생각나네요 라고. 아, 50평생 땀띠가 안 나셨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땀띠 달고 살았는데 곱게 자라셨구나. 아, 진짜 어떡해요. 오늘 포항이 대구보다 더 덥던데. 요새 그

그게 막상 선풍기 실외에서는 몰라도 실내에서는 몰라도 밖에서 쓰려 그러면은 생각보다 안 시원해갖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좀 그 진짜 성에 같은 게 송글송글 맺히는 냉풍 나오는 선풍기 이제 선풍기들 한 2만 원대 정도 하던데 저희가 선물로 준비라도 해놓고 그런 얘기 들으면 모르겠는데 관계 업체 너무 잘 팔려서 저희한테 협찬 못 하시죠. 잘해드릴 수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의 휴가 계획 좀 궁금해요. 하긴 뭐 지금 벌써 7월 10일이 넘어간 이쯤이면 저 같은 사람 빼고는 미리 다 준비해서 어디 갈지 기간도 다 정해놓으셨겠죠. 이른 휴가 중에 문자 주신 4830님. 와, 결혼 30주년. 지금 호주 시드니에 여행 중에 문자 주셨어요. 그죠, 반대죠, 거기는 날씨가. 계절이. 늦가을 날씨라고. 아, 너무 부럽다. 행복한 여행 되시고요. 저는 휴가를 전야제로 엄마하고 이모 모시고 제주도 왔어요. 아, 근데 이 두 어머니의 등살에 저는 휴가가 아니고 훅 가겠어요. 어, 라인 보소. 네, 윤정호님. 그래도 또 어렵사리 간 여행길이니까 좋은 기억 많이 만드시고요. 0423님, 어제 여름휴가 일정에 예약했던 거를 싹 다 취소했습니다. 남편이 2.5톤 트럭 운전하면서 설치 배달을 하는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에 견인비까지 100만 원이 넘게 깨진 거 있죠. 고심 끝에 휴가 반납하려고요. 아, 며칠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알아보느라 잠도 못 자고 피곤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요. 라고. 야, 빠른 태세 전환.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 테니까 예, 또 모르죠. 좀 여름이 가기 전에 또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기를 역시 응원 드리면서 자, 노래는 엘리멘탈에서 라우브가 노래했죠. Still the Show.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혹시 우편함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서 과태료 납부 기한 놓친 경험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있지 않나요? 근데 경찰청이 11월 달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거래요. 기존 종이 고지서에는 위반 사진 한 장 정도가 첨부됐는데 앞으로는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넣어서 영상을 보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라 뭐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대요. 또한 그동안은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했는데 원격 화상 조사 시스템도 도입돼서 집이나 직장에서도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해진 건 좋은데 이거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 뭐 벌금 과태료 내야 되고 이런 일. 애초에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고요. 이제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편화된다는 아무튼 행정 서비스도 국면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SNS 보시다 보면 한국 40도 폭염, 뭐 두 달 내내 장마, 이렇게 좀 자극적인 문구를 볼 수 있죠. 기상 정보인 척. 이게 당연히 기상청에서 얘기한 거 근거로 하나 싶어도 이게 다 허위 정보래요. 일부 업체는 이렇게 낚시성 정보로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레인부츠, 제습기, 냉방기기 이런 상품 판매로 이용하기도 했대요. 기상청은 SNS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상태의 법적 대응을 살피고 있답니다. 법률과 미디어, 기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확인되지 않은 기상 정보의 공유도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배달 라이더 분들,

근로자로 그동안 인정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많았죠. 사고가 날 때. 근데 앞으로 이렇게 배달 라이더 분들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이 판결을 시작으로 자 그동안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라이더 분들한테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요. 재판부는 라이더가 앱을 통해 일감을 받고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한 거라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판결이 확정되면 플랫폼 노동자도 사회보험과 연차, 퇴직금 등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인데요. 자 새로운 노동 형태에 맞는 권리 보장의 계기가 될지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대한민국에서 배달 음식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짜장면. 네. 이건 뭐 제 어린 기억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만큼 오래전부터 배달 가능했던 음식인데 자, 이 중국집에 요것이 짜장면 특유의 깊은 맛과 색을 내는 그런 양념이죠. 어우, 장 얘기할 뻔했네. 자, 아무튼 중국집에서 단무지나 양파에 이거 없으면 예, 그것도 이상하죠. 양파는 꼭 여기 찍어 먹어야 되는. 특히 짜장면 먹을 때 짜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양파를 얘에다 찍어서 먹는 이 짜장면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예요. 두 글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맞춰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또 다섯 분께는 매운 실비김치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새소년입니다. 난 춘.

난춘. 예, 새소년의 노래였고요. 오늘 짜장면의 결정적인 맛을 좌우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없으면 짜장면 못 만들죠. 뭐 춘장. 춘자 씨 노래 나올 줄 알았는데 라고 8133님. 예. 아, 그렇게 고민도 하셨다는데요, 우리 나영 PD께서. 난춘. 아무튼 춘이 들어갔고. 유산균 세트 받으실 분은요. 저는요. 짜장보다 짬뽕파거든요. 짬뽕 잘하는 집이 근데 진짜 잘 없어요. 예전에 살던 집에 진짜 맛있게 하는 짬뽕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더 이상 못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7625님. 그런 아쉬움 제가 잘 알거든요. 저는 아예 그냥 귀뜸도 안 해주고 가게를 접어버리신 뭐 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떡볶이집, 중국집. 자, 아무튼 7625님 동병상련의 아픔을 유산균 세트로 달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운 실비김치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요. 오늘 뭐 먹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짜장이다 라고 장은현님. 그죠? 고민할 때는 짜장면만한 게 또 없어요. 춘장. 짜장면 시키면 가족끼리 꼭 한 번은 하는 멘트가 있어요. 내가 곱빼기 시켰는데 왜 네가 더 많아 보이지? 아, 뭔지 알지. 남의 짜장이 커 보이는 법이죠. 네. 박지혜님. 또 이외에도 2404, 9871, 신영애님. 이게 진짜 매워요. 매운 실비김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중에는 계속해서 네, 이렇게 네, 저칼로리 퀴즈 계속되니까 네, 더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최민혜 9007번 8055님 등등이 듣고 싶어 하신 노래 최유리의 목소리입니다.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노래가 연달아서 너무 편안하니까 갑자기 눕고 싶어져요. 박순정님, 아유, 주말이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이제 겨우 화요일이어서 어떡하죠? 순정님 힘내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이지은님이 신청하신 소수빈의 더 아름다워져였는데 이게 실시간 신청곡이 아니라서 혹시 못 듣고 계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듣고 계셔갖고 네 신청한 노래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앞서 또 최유리의 목소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우리 최민혜님도 신청하셨는데 듣고 계시군요 지은님도 듣고 계시고 저는 강릉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휴가를 못 가요 올 여름 휴가 때는 손님들이 또 얼마나 오실지 작년보다 기록이 갱신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휴가지에서 정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쵸. 네,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그만큼 여름에 고생하셨으니까 가을이나 겨울쯤엔 다른 행복이 또 기다리고 있기를 응원 드리고 저희 가족은 다음 달에 큰맘 먹고 강아지 셋 그리고 친정 어머니하고 대구에서 완도항까지 가서 배 타고 제주 가요. 강아지 셋 데리고 가면은 어이구 0822님 네 강아지 셋 때문에 모험이 될 것 같지만 강아지가 아니고 제가 분리불안이 더 심해서 맡기고 갈 수가 없답니다. 집사님이 더 그렇게 얼마나 아끼시면 그 집 강 댕댕이들 아주 그냥 예 복을 많이 타고 났네요. 자 지금까지 소개된 사연 소개된 분들께도 저희가 작가님들하고 잘 체크해서 빠지지 않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내 흐르는 곡은 또 벌스랑 겹쳤다. 해리 코닉 주니어예요. A Wink and a Smile.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대한민국

0: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네, 오늘 지금 미니를 듣고 계신 분들 그 게시판에 보시면 한때 진짜 많이 들렸었는데 이 노래 어디 갔어? 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아침 가족들 머릿속에 그런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다가 제가 이 곡이 딱 떠올랐어요. 사실은 곡보다도 이 팀 그러니까 타투라는 소녀 듀오 생각나세요? 네, 타투를 T하고 콤마 A 콤마 T 콤마 U 콤마 타투를 TATU를 썼던 러시아 출신 소녀 둘의 노래들이 그 꽤 2002년인가? 예, 한참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그때 국내에서도 이들의 곡이 엄청 유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지금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러시아 학생이 교복 입고 그렇게 막 한 맺힌 눈빛으로 뭔가 우리 막 엇나갈 거야. 우린 지금 정말 어긋날 거야. 막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Not gonna get us. 뭐 이런 노래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 팀이 사실은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된 컨셉이었냐면 지금 들려드릴 All the things she said라는 노래는 Video Killed the Radio Star라는 곡으로 유명한 버글스의 전설적인 프로듀서 트레버 혼이 직접 송라이팅과 또 프로듀싱에 참여해서 정말 온 유럽을 들썩이려고 애초부터 그렇게 계산된 팀이거든요. 자, 타투입니다. All the things she said.

0: 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반겨주시니까, 예.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직도 CD 사진 기억난다고 하신 박시현님, 진짜 추억이다. 9629님, 그때 미니홈피 때 도토리로 구매했던 노래예요. 1067님, 이내 노래가요. 백캠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라고 강예수님, 그렇군요. 타투. All the things she said 였습니다. 자, 오늘 이따가 광고 듣고부터는 요렇게 이 노래 어디 갔지? 네. 라는 컨셉으로 진짜, 아, 진짜 이 노래 있었는데 특히 그런 생각이 드는 노래들 우리 아침 가족들의 선곡으로 실시간으로 들려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진짜 틀면 나왔는데 요즘에는 안 보이는 선곡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닭가슴살 세트를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3, 4부는요.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주식회사 그레인원, 제주항공,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가마치통닭, 브람스 안마의자와 꾸며드립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9: 효소에 대한 그레이

0: 검색창에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1: 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생각나시죠? 지금 들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야키다 I saw you dancing. 2인조 스웨덴 팀입니다. 그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정말 엄청 인기를 얻을 때 거기 멤버들이 프로듀싱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내 내한도 했었죠. 린다 쉔버그, 마리 너트넨 2인조인데 송신우님도 마침 야키다 생각이 났었는데 신청하자마자 노래가 나오다니 2444님 통하신 거죠. 예. 그 참 이국적. 근데 여기도 약간 뭔가 나는 북유럽보다는 러시아 쪽 아닐까 했는데 아까 타투처럼 묘하게 그 예 나른해지는 네 그 노래 가사에 야키다가 나와서 뭔 뜻이지 했더니 Say 야키다 my love 내 사랑 야키다라고 말해달래요. 그런 거였구나. 어릴 때 저는 야키다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야키다상. 네. 5241님. 와, 첫 곡 너무 세다. 야키다, 이걸 누가 이겨? 라고 1067님. 예, 좀 세긴 했죠. 근데 이런 식의 노래 생각나시면 한번 도전해 주시죠. 네. 지금 두 분 통하셨으니까 송신우 2444님께는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김미란님께서 추억의 타투 노래를 들으니까 M2M의 곡도 듣고 싶어요. 야, 그쵸? 파면 나옵니다. M2M. 자, 미란님께도 닭가슴살 세트와 함께 M2M의 노래 프리티 보이 들려드립니다.

네, M2M의 Pretty Boy. 맞아요. 오늘 노래가 너무 다 좋아서 하트 꾹꾹 누르고 계신 남현주님.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그러면 어떤 곡이 가장 많은 하트를 받아서 다시 한번 3부 첫 곡으로 선곡이 될지. 자, 이 노래 신민아 씨가 나왔던 음료수 광고에 나왔었는데, 아 그랬군요. 6366님, 둘이 한동안 안 보고 살다가 카페에서 만나서 재결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 M2M이 오, 듀오가 안 보고 사는 거는 국룰인가요? 0224님, 네. 오늘따라 왠지 팝송 가사로 영어 문법 가르쳐주던 옛 생각이 납니다. 이런 곡들이 좀 만만하죠. 네, 영어 선생님들이 잘 고르던 메뉴 중에 하나. 6032님, 주말에 친구랑 대학로 가서 돈가스 사 먹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 다들 지금 노래 때문에 각자의 그 시간을 떠올리고 계시고. 자, 다음 곡. 1575님이 오태호 기억 속의 멜로디, 이 노래 어디 갔어요? 오태호 씨는 어디 갔나고요? 오태호 씨 최근에 저도 근황을 들은 지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기억 속의 멜로디도 오태호 씨가 어렸을 때 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게 이제 키에뚜아 그랑마마라고 미셸 폴라네프의 노래. 그러니까 그걸 가수도 모르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찾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 기억 속에 그 멜로디 때문에 그걸 전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곡이죠. 자, 1575님께 닭가슴살 세트와 함께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

0: 한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 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 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와서 FM을 켜면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입니다. 가사도 모르고 좋아했는데 이젠 가사까지 마음에 와닿네요. 라고 황복희님, 리차드 마크스의 Right Here Waiting. 그죠, 이 노래도 엄청 사랑받았죠. 신청해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어쩜 이렇게 잊고 있던 곡들이 줄줄이 소환되나요? 2426님. 맥스라든지 나우라는 이름의 CD가 생각난다고. 그때 이제 한참 막 거의 차트에서 히트한 곡들을 한 20, 30곡 꽉꽉 뭉쳐갖고 맥스, 나우, 불법인지 뭐잘 모르겠지만 라이센스였던 것 같고요. 방송국에서도 볼수 있었던 CD, 네, 컴필레이션 앨범 엄청 나왔었죠. 이선아님. 그리고 아까 광고 전에 오태우 씨 기억 속의 멜로디도 반가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셨어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 아, 이 노래가 카세트 테이프 A면 두 번째 곡이었다고. 하여튼 그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김지연님.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심유영님. 내가 이 전주를 잊고 살다니. 어디에 있던지 아니죠? 어디에 있던지. 그쵸. 그 태호 씨 특유의 또 그런 발음. 3051님. 기억 속의 멜로디는 고등학교 때 베프와 이어폰 하나씩 나눠 끼고 등교하면서 듣던 노래예요. 야. 4583님. 진짜 기억 속의 멜로디가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노래 어디 갔어? 라는 주제로 이 노래도 진짜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정혜민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야, 여기 이 앨범 조정현 씨 1집에는 진짜 사실 좋은 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네,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너무들 격하게 반겨주시네요. 남은선님 꺅. 3774님 저도 이 곡 신청했는데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조정현 씨 진짜 잘생겼었는데. 장지은님 잘생겼죠. 당시에 진짜 홍콩 배우 닮았다. 홍콩 배우 느낌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비 오는 날 단체로 떼창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던 생각이 나요. 비 오는 날? 선생님도 너무하네. 애들이 삘고 쳐가지고 단체로 떼창하면은 한 번 정도는. 네. 6178님 또 혼나야 이게 기억이 나니까. 네. 뭐. 아, 오늘 쉬는 날인데 모처럼 라디오 앞을 떠나질 못하잖아요. 선곡 무슨 일이에요? 6649님 그러게요. 오늘 이 노래 어디 갔어? 라는 주제로 원래 같으면 지금 문득 너에게도 들려드리고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4부도 이렇게 정말 틀면 나왔던 노래인데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런 노래들 듣고 있어요. 다음 곡은 네, 안 그래도 2123님이 조르디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조르디? 저보다 어리니까 아직 환갑은 아닌데 찾아봤거든요 사진을. 근데 아, 뭘 기대하겠어요. 그 조르디 요 노래 불렀을 때가 서너 살 때인데 지금은 봐도 우리가 못 알아봐요. 듀르듀르 데트 베베. 네. 88년생이네. 어우, 어리구나. 아직도 어리네. 용띠. 쪽디. 네. 자, 아기가 되는 건 너무 어려워. 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네, 듣죠.

0: 0256님이 이 노래 제목이 죽어도 기억이 안 났더래요. 자꾸 학교? 뭐 이런 게 떠올랐는데 스쿨이었어 라고. 네, 맞아요. 스쿨의 줄리안 2639님을 시작으로 들려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격하게 또 반겨주고 계셨습니다. 노래방 가면 귀여운 척하면서 불렀는데 아 이제 다 추억이다. 0410님 그 조르디 GD랑 동갑이네요. 라고. 아 그래? 아, 7547님 아무튼 조르디 장가 갔을까까지 걱정하셨는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나이가 꽤 있어요. 그죠?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Hey friend, why did you forget your dream yesterday? Now, come to my fantastic world.
1: 자, 845호님이 이 노래 어디 갔어는 라떼 차트와는 또 다른 반가움과 애틋함이 있어요. 라떼 차트는 상위권만 소개되잖아요. 끝나는 거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의 끝곡은 김준선의 목소리로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김수정님이 신청하셨는데, 맞아 이 노래가 있었죠.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임일상입니다. 90년대 후반 가요 차트의 순위가 제가 만든 곡들로 채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나왔다 하면 히트를 하니까 히트곡의 공식을 잘 안다고 자만했어요. 하지만 그 공식대로 쓴 작품들은 단 한 번도 히트한 적이 없었죠. 성공, 대중의 마음, 재능 이런 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에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노력하는 것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잡채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끈적끈적하네요. 예. 느낌 있어요. 느낌 있는 이 하바나 하나나로 시작을 한 화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까밀라 까베요. 그리고 퓨처링의 그 래퍼인 영석의 조화. 하바나. 쿠바의 수도죠.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 현재 체감 온도 34도. 맑고 때때로 구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덜 덥네요. 아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더운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유, 체감 온도 뭐 지금 엄청나잖아요. 체감 온도로 따지자면 35도, 6도, 7도, 막 8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대한민국. 아, 어쨌든 이 카밀라 카베요의 하바나 이 노래에 맞춰서 줌바 춤 땡기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데, 좀 줌바는 아주 빠른 템포 있잖아요. 뭐 32비트 땅닥땅닥땅닥 이런 줄 알았는데 하바나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면서 줌바.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나라는 오늘도 바람과 비와 더위가 아주 복합적으로 휘몰아칠 그럴 하루가 될 예정입니다.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시고, 우리는 이 소중한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떤 음악으로 우리 아침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가족들과 똘똘 뭉쳐서 이 더위와 함께 싸우면서 금쪽 같은 이한 시간을 잘 쓸까? 뭐 이거 고민하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함께할까요?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9: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4: 찜.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 청소해요. 9216님. 친구가 집 근처로 접으러 온 데서 지금 나갈 준비 중이시라는 해림 씨. 어제 갑자기 입원해서 병원에 누워있답니다. 하신 영진 씨. 3교대 마치고 퇴근 중이시라는 양서우 씨. 예,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일상을 살고 계신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음악 Beautiful Dreamer라는 제목의 노래 이 세계적인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이 노래는 Beautiful Dreamer는 되게 아주 익숙한 멜로디시잖아요. 그렇죠? 수완이강 금발의 제니, 그 다음에 켄터키 옛집, 오수잔나 이런 곡을 작곡

한 미국의 작곡가인 스티븐 포스터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축구 얘기 좀 해볼까요? 내일 새벽 4시에 4강, 예, 준결승전이 있는 월드컵. 4강 어떻게 압축됐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32강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월드컵의 열기가 갑자기 확 우리는 좀 식었어.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축구 매니아들은 엄청나죠. 지금 4강이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그리고 잉글랜드, 이렇게 4강으로 압축이 됐어요. 내일 새벽 4시 프랑스, 스페인, 목요일 새벽에는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이게 공교롭게도 이 네 팀이 전부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팀들이고 FIFA 랭킹 1, 2, 3, 4위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FIFA 랭킹 1, 2, 3, 4위가 4강에 오른 거야. 와,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거죠. 그냥 잘하는 팀이 그냥 고스란히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 중에서 결승에 올라갈 팀을 예측하십니까? 어떤 팀이 결승에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시고 분석하셨습니까? 저는 저 먼저 얘기해요?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미루어 막. 근데 우리 이한재 PD하고 저하고는 딱 맞췄어요. 맞췄다기보다 예측이 맞은 게 물론 아직 예측이 맞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측했냐면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결승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음바페가 있고 잉글랜드에는 케인이 있죠. 또 스페인에는 오야르사발이라고 하는 아주 킹메이커가 있고 또 아르헨티나는 축구의 신인 메시가 있는데 그런데 왠지 예, 이번 4강에서는 결승전에 오를 팀이 잉글랜드와 저는 프랑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유러피안들이고 체력이 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아르헨티나가 유일한 지금 남미 팀으로 지금 4강에 올랐는데 메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조금 이제 힘에 부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게 좀 느껴지고요. 프랑스 전력이 아주 대단하고 뭐 이게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느 팀이 결승에 오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될까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내일 새벽 4시 얘는 판가름이 날 테니까 잠 못 이루시는 축구 팬들에게는 기가 막힌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름에는 이 노래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렇게 바다에 가면은 돌핀이 막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예, 점프하고 그런 기분에 퐁당퐁당의 리듬이 더해진 오 마이 갓의 돌핀입니다.

오마이걸의 돌핀, 메간 트레이너의 Me Too 두 곡을 듣고 오셨습니다. 예. 1432님이 2002년 월드컵 4강 독일전 때, 한국하고 독일전 때 문세영님을 만난 거 생각나네요. 월드컵 경기장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만나 인사 나눴거든요. 형님, 저도 형님처럼 저도 푸인, 프랑스와 잉글랜드 결승전을 예상합니다. 야, 2002년 월드컵 4강 때 제가 갔나요?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를 만났다니까 이건 뭐 팩트인 거죠. 예. 와, 몇 년 전이야? 이게 24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오래된 걸 기억하시네요. 그때 인사 잘 나눴어야 되지. 뭐 제가 뭐 이렇게 까칠했었으면 지금도 가슴에 상처를 남으셨을 텐데. 아마 제가 따뜻하게 사진도 찍어주고 막 사인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아, 푸아를 예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오를 것이다 라는 그렇게 예측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아르헨티나가 뒷심이 있긴 있을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큰 경기에 아주 강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대회 우승팀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네요. 일단 내일 새벽에 프랑스가 이겨야 되겠어요. 예, 내일 새벽 4시에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결이 있고 그 다음 날은 아르헨티나와 어디죠? 잉글랜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아, 케인을 응원하지만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시의 마지막 우승도 보고 싶고 그러네요. 박성희 씨. 메시가 승리의 우승컵을 들고 라스트 댄스를 하길 바랍니다. 이수미 씨. 우승은 스페인으로 점찍어두었습니다. 이지혜 씨. 스페인이 우승하고 나면 트러스 할인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 세계. 트러스의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아, 뭐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흥분케 하네요. 예. 비비 와이너스의 러브땡 들으면서 2부를 또 맞이할 준비합니다.

0: you.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여름을 표현하는 형용사 눅눅하다, 끈끈하다, 축축하다, 꿉꿉하다. 그리고 여기에 여름 느낌 하나를 더하자면 포슬포슬하다. 이 포슬포슬 요 느낌은 딱 요맘때 나오는 핵감자하고 잘 어울리는 핵감자 전용 형용사다. 지금은 핵감자의 계절. 착착착착 채를 썰어서 감자채 볶음을 해도 맛있고, 간장에 짭조름하게 졸인 그 감자 볶음은 늘 인기 있는 도시락 반찬이었고, 감자국 뭐 오래 끓여서 감자가 다 뭉그러져도 맛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감자인데, 이 핵감자만큼은 그 모습 그대로 쪄 먹을 때 제일 맛있다. 소뚜껑을 열면 김이 훅 끼치는데 그 뿌연 김이 사라지면 솥 안에 얌전히 들어있는 감자를 꺼내 한 입 쿡 베어문다. 뜨거! 앞니가 얼얼하게 뜨겁지만 그야말로 포슬포슬이라는 단어가 입속으로 쏙 들어오는 기분이랄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 그건 애기들이나 설탕에 찍어 먹지. 담백한 핵감자, 그 본연의 맛을 느낄 때 진정한 형님이 되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선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나는 요즘 무엇을 먹고 있나?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즐겁게,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오늘 마침 MBC 우리 구내식당 반찬으로 감자 고로케가 나온다고 하는데 핵감자로 만든 걸까? 기대하는 내 마음은 벌써 마음이 퍼슬퍼슬하다.

감자 이렇게 들려요. 포슬포슬해 감자 핵감자로 들려요. 트래비스 영국의 4인조 락밴드 트래비스의 크로저 들으셨어요. 촉촉한 감성이 깔린 그런 사운드이기도 하죠. 포슬포슬 핵감자가 그 냄새 있잖아요. 핵감자 그 삶은 그 감자 냄새. 아, 그게 막 풍겨져 나오는데요. 감자 넣은 카레 먹고 싶어요. 감자 들어간 옛날식 그 짜장면. 감자 으깨서 만든 우리 엄마표 감자 샐러드. 또 뭐 그 햄버거 옆에 나오는 감자 튀김. 감자 전에 막걸리 한 잔. 감자가 진짜 인기가 좋네요. 6158님이 6월에 수확한 감자 포슬포슬하게 지금 막 삶으려고 하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요. 직접 심고 재배한 거라서 배로 맛있고, 예, 그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아유, 감자가 잎이 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지금 아직까지는 싹이 나진 않네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감자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가위바위보. 그랬던 기억나는데. 박현정 씨는 아, 고구마 찔려고 감자도 같이 쪄야 하나? 고구마 찔려고 그랬는데 감자도 같이 쪄야 하나? 오늘 아저씨 덕분에 감...

0: 남자 찌는 집 속출하겠어요. 콩국수 먹을 때도 소금파 있고 설탕파 있잖아요. 어느 쪽이세요? 콩국수 먹을 때 거기다 소금 넣으시나? 한참 비드는? 네. 저도 소금이에요. 근데 거기에 설탕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또 지역마다 다르더군요. 예. 전라도 쪽인가 어딘가는 설탕을 넣는다고 그러는데 감자 먹을 때도 설탕 아니면 소금? 소금이죠. 감자는.
1: 케찹.
0: 케찹? 뭐야. 갑자기. 케찹이 뭐야. 에이, 그거는 감자 튀김. 예, 그 프렌치 프라이 할 때는 찐감자에 케찹이 괜찮아?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 그렇게는 안 먹는데? 우리는 그냥 설탕이죠. 그것도 굵은 소금 턱 턱 왁짝 감자를 씹는데 저 소금도 씹히는 그거 뭐 짜지만 또 나름대로 터프하고 괜찮아요. 고추장파도 있어. 찐 감자에 고추장 찍어 먹는다. 그것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찐 감자는 고추장 묻혀서 먹어야죠. 심정아 씨. 김정숙 씨도 그러네요. 감자는 고추장. 감자. 감자 맛이 좀 밍밍해서 그런지 케찹 고추장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네요. 가서 오늘 잠시 우리 MBC 식당 메뉴에 감자 고로케가 나오는데 고로케가 또 그 겉바속초라 그러나? 예, 그렇죠. 겉바속초.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그 고로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MBC 우리 식당. 제가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카펜터스입니다. This Masquerade.

박효신의 편지. 어쩐지 노래에서 윤상 씨의 향기가 느껴진다 싶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윤상 작곡이군요. 박창학 작사, 윤상 작곡, 박효신의 편지. 아, 이 노래도 벌써 25년 전 노래네요. 그 전에 들으셨던 카펜터스의 디스 메스커레이드 들으셨는데 카펜터스가 감자랑 상관이 왜 없어요? 카펜터스가 71년도에 감자칩 선전했잖아요. 아니 이상호 씨, 아 이상호 씨는 직업이 뭐예요? 무슨 정보부에 계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공식 그냥 정보원으로 하죠. 예. 야, 이걸 알아내셨네. 카펜터스가 감자칩 모델을 한 적이 있었대요. 71년도에 포테이토 칩. 그리고 감자하고 카펜터스하고 잘 어울려요. 일단 카펜터스의 목소리가 보슬보슬하잖아요. 아, 그것도 얘기가 되네요. 이야, 뭐 그런 마당에 그러면 카펜터스의 음악을 연주곡으로 한 곡도 들어보시겠습니까? 첼리스트 하지메 미조구치의 Yesterday Once More입니다.

0: 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내일 첫 곡을 여러분이 정해주십시오. 내일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곡으로 하겠습니다. 아, 한 몇 분 남았냐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3분 안에 보내주십시오.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신청을 받겠습니다. 샵 8000번 샵 8000. 여보세요?
5: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6: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4560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디, 오늘 회색옷 입고 출근했는데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네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런 날씨엔 회색 옷, 하늘색 옷은 조심해야 됩니다. 겨땀파크 이거 피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다들 뭐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해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며 정오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화의 명곡 김신영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노홍철의 흔들어주세요. 예, 오랜만에 또 듣고 오셨고. 아, 그렇죠. 오늘 그 회사 옷을 입고 출근을 하셨다는데

0: 본인도 모르게 너무 겸손해진다. 예,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싹 붙여놓고 어깨를 말고 있다. 예, 왜냐 그 겨땀파크가 지금 뭐 오픈한 지 좀 한 두 달 됐나요?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습도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땀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씻어도 씻은 것 같지도 않고 땀은 땀대로 나고 약간 드라이할 때 더 인중에 땀 차잖아요. 그러면 너무 덥죠. 그리고 오늘도 비가 올 예정이에요. 근데 이건 솔직히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준비는 해보자고요. 비가 온다고 하니 준비는 하고요. 오프닝을 들으시고는 우리 김기령 씨가 저도 여름에는 두 손 곱게 모으고 다니는데 그 가끔 그 겸손을 비집고 나올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라고. 요즘에 뭐 땀템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저는 딱 요 계절을 맞아서 제가 땀템을 예, 그 발땀템이라고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게 등땀, 엉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땀템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온몸에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미 발라야 돼요. 안 바르면 저도 터집니다. 예. 아, 잠시만요. 지금 박수 세 번 시작! 시작부터 지금 반가운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7803번님. 저희는 조그만 공장에서 일을 하는 통에 참여는 잘 못하지만 열심히는 듣거든요. 근데 요번 청취율 조사 세상에나 전화를 받았어요. 많이 떨리더라고요. 정이 대박 가자라고. 아우 맞아요. 02-25-6-33-땡땡. 아우. 야, 아우 또 되게 또 사이가 좋아요. 여보 자기야 전화 두 통 왔고요. 오전 10시 57분. 아, 요땡이 요때구나. 오케이. 02-25-6-33-땡땡. 예,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다 말씀드리고. 야, 이거 오늘 예, 따순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1681번님. 안녕하세요. 아내가 한동안 우울해서 웃음도 잃고 하루 종일 말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신디의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말에 아내가 웃기 시작을 했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아이고 새싹이시구나. 예, 02-25-6-33-땡땡으로 전화 오면은 아 이게 또 들어왔구나. 그리고 사실 저도 우울한 날에는 여러분들한테 기대요. 예, 그리고 저도 사실은 2012년인가요? 예, 여기 들어온 게 2012년에는 막 여러분과 공감 뭐 소통 이런 생각은 아예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공황장애 터지고 나서 아 라디오에 참 의미를 알았다. 예, 전 좀 느려요. 근데 이렇게 또 같이 성장하는 거죠. 제가 왜 선생님이라고 하겠어요. 예, 맨날 부족해요. 예, 부족한 거 우리는 서로 챙긴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내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더블 아쿠 오랜만이네요. 예, 더블 아쿠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예, 두 장 보내드리고요. 아, 오늘 그리고 3, 4부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마침내 그들이 뭉쳤습니다. 예, 11년 만에 완전체죠. 바로 클릭비. 클릭비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돌이.
1: 네.
0: 아, 집순이.
2: 네.
0: 아, 이분들. 예, 이분들도 저희의 그 해피니스. 예, 이분들 없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하지만 완벽한 분이 이렇게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1, 2번 함께 하는 그분들. 예, 우리 한번 텐션이 오르자, 오르자! 정화의 망국 1, 2번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봅니다. 도드라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3일제약
0: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2: 주식회사 워킷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롯데렌털
2: 백조싱크
1: 오뚜기카레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에어비앤비
0: 감사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김신영이 응원합니다. 제검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업. 이 뜨거운 날씨만큼 주문전화도 뜨거웠으면 좋겠고요. 올라간 온도만큼 매출도 쭉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우리 정부,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또 선물 그리고 기운을 빡빡 드려야 되는데요. 아, 우리 사장님들, 우리 대표님들, 어느 동네에서 무슨 업종 그리고 또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응원이 필요한 이유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기본으로 나가고요. 전화 연결됐다. 건강 챙겨드려야죠. 녹용 홍삼 세트까지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장님들 문자 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는 태연의 만찬가, 그리고 민효린의 스타즈 듣고 올게요.

0: 네, 태연의 만찬가 그리고 민효린의 스타즈 듣고 오셨고요.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업 우리 또 예, 사장님들의 사연 쭉 소개해볼게요.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나갑니다. 1899번님 신디 오픈한 지 2주차 달걀집 사장이에요. 신도시에 개업을 해서인지 아직 손님이 많이 없지만 단골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오, 신선하고 맛있는 계란이 왔어요. 아, 진짜? 달걀집도 있구나. 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쌀집도 있고, 계란집도 생기고, 아, 전문으로? 아, 몰랐습니다. 역시, 신도시에 살아야 되나? 아, 좀 핫하네. 예. 그리고 우리 0724번님,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씨를 심고 있어요.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따끔따끔 합니다. 전국의 농부님들, 파이팅! 신디도 상추를 데코 말고 많이 드세요. 예, 한번 또 예, 데코 예, 퍼포로 저희가 한번 또 보여드렸는데 또 그 다음 날 예, 싸 먹었어요. 괜찮아요. 예, 싸 먹었어요. 데코로 해가지고 버리진 않습니다. 제가 예, 약간 느낌 예, 너무 푸릇한 게 없어가지고 예, 한번 해봤는데 많이 먹겠습니다. 예, 그리고 6090번님. 여주 아울렛의 캐리어 전문 매장에서 일하는데요. 유류비가 올라서 그런가 캐리어가 안 팔려서 속상합니다. 점장님 기운나시게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어머 너무 좋은 직원이다. 예, 이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또 가게가 잘 되거든요. 예, 아, 캐리어 요즘에 그 진짜 유류 할증비가 너무 많이 또 올라가지고 아, 예. 그리고 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또 몰라요.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또 휴가철 맞아가지고 예, 또 바닥에 살 수 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0581번님 여기는 경북 포항의 고갈비집인데요. 와 지금 야외에서 숯불에 고등어를 굽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벌써 40도를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장사만 잘 된다면 이 더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아유 선생님 저 고갈비 바로 갈게요. 예. 와 지금 체감 온도 이 날씨는 지금 푹푹 찌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아니 또 포항이 바닷가 근처에서 시원하지 않나라고 하지만 더울 때 무지 덥습니다. 더 습하고 자 우리 고갈비 선생님 아 예 손님 왔나 5 4 3 2 1 땡 손님 온다 손님 왔어요 아, 손님이 온다 손님 오신다 고갈비집에 오신다. 오케이. 주문 밀렸다. 예. 그러면 빠르게 그렇다면은 저희 달걀집 사장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달걀집이라. 저도 약간 생소하긴 하거든요. 예. 예전에 우리가 청가물집인가? 거기에 이제 계란 쫙 있고 또 있었는데. 어, 느낌 있다. 아이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화의 망국입니다. 으라차차 파워! 아 반갑습니다. 혹시 저 뒤에 라디오 켜져 있죠?
1: 네 잠시만요.
0: 예 예. 자 아유, 여보세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오랜만에 너무 으라차차 파워업을 하는데 예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요. 예 다시 한번. 너무 깜짝 놀라셨구나. 라디오를 꺼야 되는데 미니를 끄는 바람에 전화가 예 뚜뚜뚜가 됐다. 예. 아이고 통화 연결하면 좋은데.

0: 계란집에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신도시에 오신다. 야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전화 통화가 지금 애매한데 아 일단은 저기 상추집 다시 한번 전화해볼게요. 상추. 예. 짧고 굵게 통화하고 빨리 끊겠습니다. 예. 아 지금 고갈비집 계란집 아 좀 아쉽다. 예. 자 우리 상추파머에게 예 공격적으로 하라고. 공격적인 마케팅 듣고 바로 끊. 아이고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파워.
1: 어 신디.
0: 신디예요.
1: 아,
0: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기소개 깔끔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한번.
1: 아 저는 상추농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주댁입니다. 제주도예요.
0: 제주도에서 상추농장을 하고 계세요?
1: 네.
0: 어머나 그럼 상총부 가야죠. 예.
1: 아 얼마 전에 예. 저희 남편이랑 나 혼자 산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디가 네. 그거를 난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데코로.
0: 예예. 예, 그래서 예.
1: 저희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앞으로 이제 정호의 희망곡 듣지 말아라. 정이 끊어라.
0: 아 정이 끊어라.
1: 네, 정이 끊어라. 저희 예, 예. 신디 들으려고 점심도 11시에 먹으러 가고 그러거든요.
0: 어허, 큰일 날 뻔했네.
1: 네.
0: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1: 네.
0: 그 날에 그 상추랑 싸서 먹는 그 컨디션은 아니고 다음 날 정확하게 우렁 쌈장이랑 상추 같이 먹었어요. 예.
1: 아, 너무 맛있죠.
0: 내가 상추를 버릴 맛있는데. 사람으로 보이세요?
1: 그러게 저 많이 섭섭했어요.
0: 그러니까.
1: 예.
0: 그리고 다시 냉장고에 넣었잖아요. 내가 다시 냉장고에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으려고.
1: 먹으려고.
0: 그럼요. 예. 우리 많은 분들이 남보다 상추를 많이 먹어요. 라고. 여러분, 저 상추 박스채로 사요. 예.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럼요. 이거 물 계속 줘야 네. 돼요. 그래야 좀 아삭하고 조금 더 맛있거든요.
1: 맞아요.
0: 예.
1: 먹을 줄 아는 신디.
0: 그리고 상추를 쌈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좀 채소가 부족하다. 약간 새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미역에다 상추 이렇게 막 얇게 채 썰어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그 오이냉국에 상추 집어넣어 봤어요?
1: 아,
0: 제주 상추?
1: 못 먹어봤어요.
0: 아직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다 그리고 그 비빔 라면 있죠? 비빔 라면에.
1: 네.
0: 거기 위에다가 상추를 그 얼음으로 탁 완전 탱글탱글하게 해가지고 양배추 없을 때 상추를 크게 막 채 썰어. 거기다 해가지고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1: 아, 저는 그냥은 먹어봤어요.
0: 봐봐.
1: 비빔 라면과.
0: 예. 함께 드시길 바라겠고, 우리 제주 상추 화이팅이고요. 저희가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릴게요. 미안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에요. 감사해요.
0: 땡큐.
1: 화이팅.
0: 네,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신형 나이트로 바로 뛰어넘을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날엔 뭐다? 바로 신년의 힘으로 큰 텐션, 큰 재수기에 돌려 돌려 돌리파! 자, 오늘 바로 출가동 하겠습니다. 첫 번째 BGM은요, 그 시절의 악관, 호박, 샴푸, 국관, 우리 대나무 죽돌이 죽순의 언니들 일어나세요. S의 엄니 갑니다. 엄니! 정말 이 노래는 리얼로 음악방송보다 나이트에서 제일 많이 울려 퍼지던 바로 S의

오케이, 땡큐. 예. 아, 참 오랜만이네. 예. 우리 최경문 씨. 어우. 4초. 예. 4초. 오늘은 유로댄스 비트인가요? 예전에 그냥 뭐 악간, 국간, 샴푸, 호박 뭐 이쪽에는 무조건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희진 씨. 며칠째 다음으로 고생을 했는데 나이트에 맞춰 춤을 추니까 뭔가 풀려요.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까지. 오케이, 땡큐. 자, 그렇다면 넥스트 송도 한번 담겨있는 거 풀어야죠. 컨코 키스 갈게요. 컨츄리 코코 렛츠고. 자, 일단 어깨 한 번씩 다 돌리시고요. 자, 목 한번 돌리고.

땡큐. 예. 아, 정말 찐나이트로 한번 가봤어요. 이강진 씨, 완도의 물리치료실입니다. 밥 먹는데 춤추며 먹고 있습니다. 캬우! 라고, 오케이, 땡큐. 완도, 사랑해요. 예, 우리 한정은 씨. 요즘 더위를 먹었는지 내려가지 않는 채끼가 있었는데, 어우, 나이트 들으니 시원하게 내려가네. 움직여야 돼요. 예, 움직여야 되고. 아, 잠시만요. 우리 박상훈 씨. 내일이 초복인데, 어, 내일 초복이에요? 아예 몰랐네. 예. 어, 치킨치킨 야가 들리는, 어, 물랑루즈 OST. 레이디 마멀레이드 신청합니다. 아이고, 비트감별 들어왔는데, 예, 비트감별 통과되면은 저희가 깔끔하게 뉴 신상 선물이죠.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비트 명예 전당,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전당이에요. 거기다 올려드립니다. 아, 키치, 키치, 야야, 짜다. 이거 김치김치인데, 치킨치킨 야야가 아닌데. 먹어줘, 굴란다, 야야, 이건데. 한번 가볼게요. 예, 레이디 마멀레이드.

예예. 다음 소스가 없잖아. 예예. 알겠어요. 이거 세 번이면 됐지. 다섯 번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예, 우리 2157번님. 레이디들 반성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키치키치 야야 짜다. 예, 짜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화영 씨가 어제 마야님 노래 통과하는 걸 딱 듣고 나서 저도 마야님 걸 하나 꺼내 가져왔어요. 원하는 거 다 해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느낌 좋다. 이 제목이 딱 우리 마야 형님 스타일이네. 한번 가볼게요. 원하는 거 다 해봐. 여름 노래다. 바다 소리네. 가자. 일단 기다릴게요. 여기서 뭐 나오겠지. 뭐 하나 나오겠지. 자. 5, 4, 3, 컴온! 됐어, 탈락. 예. 저 선생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분? 예, 아까 레이디 마말레이드랑 지금 두 분 지금 세트로 좀 약간 스파인 것 같아. 0027번이 스파이다 스파이. 중요한 기간에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 예, 바로 제 거로 갈게요. 예, 제 거 우리 장윤정의 사랑아 갈게요. 2박자 정도 돼야 된다. Let's go party time!

오케이, 땡큐. 아, 이거 얼마나요? 예, 이 정도도 돼야 돼요, 선생님. 지금 그 레이디 마블레이드랑 지금 예,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금 못 하잖아요, 선생님. 예, 깜짝 놀랐네. 우리 유옥주 씨가 김밥 재료 준비하고 듣고 있어요. 뒤집개가 현란하게 뒤집히네요. 느낌 좋잖아요. 느낌 있게 가야 돼요. 신나야 김밥도 맛있어요. 우리 0219번님. 어, 이 노래 우리 아쿠아로빅 최고 인기곡 너무 좋다라고. 그럼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일단 뭐 줌바,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쪽에서는 뭐 예, 지금 최고다. 예, 말씀드리고 전길자님. 신디, 한때 노라지 끼던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터보의 엑스 추천을 하던데 한 번만 부탁드려요 라고. 아, 비트간별 터보의 엑스 정말 그 따님께서 노라지 꼈는데 또 있어야 다. 너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니? 여기다 써먹으려고 합니다. 터보의 엑스 갈게요. 컴온! 수산한 거 좋다. 여름이니까. 어, 수산해. 자, 뒤에 이제 소스가 나와야 되죠? 알겠어요. 언니 들어가세요. 피카츄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같은 터보니까 뭐 예, 같은 노래잖아요. 예, 우리 0244번이 같은 노래인데 이상하다라고. 그렇죠. 예, 우리 차선길 씨가 음악 들으면 설거지 중이에요.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라고. 노동요가 참 중요하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노동요는 또 신형나이트, 예, 또 신명나게 한번 가봐야죠. 예, 정말 찐 나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 베이비 갈게요. 컴온. 원 투 널 준비되셨나요? 지금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아직 가수 없어요. 오케이, 빵, 빵, 물처럼 돌잡아, 뿅.

예, 어우, 오케이, 땡큐. 예. 신난다. 예, 우리 4541번님이 신랑 회사 와가지고 제가 라디오를 틀었거든요. 근데 신형나이트를 듣고 다들 문화 충격인가봐요. 신디 열심히 산대요. 그럼요. 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 연예인이 꿀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많이 홍군형을 냈어요. 예. 이게 무슨 꿀이에요. 예. 지금 정말 워터밤이 아니고 땀밤이에요. 땀. 예. 땀 장난 아닙니다. 우리 김강원 씨. 워터밤 아니고 감태밤 여신 신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감태 먹고 왔는데? 깜짝 놀랐네. 예. 홍보대사 원칙. 아, 감태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아가지고. 예. 깜짝 놀랐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보실 씨. 깜짝 놀랐다. 헐. 진짜 옛날 나이트에 나오던 노래네요. 추억도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가요만 트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찐나이트 중간에 섞습니다. 예, 우리 333님. 나 스피커 앞에서 이 노래 듣고 정말 춤 많이 췄는데 라고. 그렇죠. 사요나라 베이비는 뭐. 예, 근데 가사는 없는 거 알죠. 예.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말씀드리고. 아, 우리 0822번님. 어머, 나도 모르게. 옛날 춤추던 버릇이 나옵니다. 빨래 널다가 내팽개치고 허리 궁디 다 흔들어져 깨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몸으로 알아요. 예, 우리가 몸으로 한다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마지막까지 한번 또 달려봐야죠. 우리 선생님들. 신형나이트 오늘의 라스트송 이정현의 체인지 바꿔갈게요. 일어나세요. 자 우리 빨래 넣는 언니 내려놓으세요. 빨래 다 떨어뜨립니다. 이제 준비됐나요? Let's go. 자 이제 본격적인 리듬 아니에요.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네, 신형 나이트 또 신나게 한번 바꿔서 달려봤는데요. 우리 오이슬 씨가 처음 왔는데 탬버린 소리 정겨워요. 코인 노래방 온 것 같아요. 이거 맨날 해요 라고. 그렇죠. 예, 12시 30분부터 30분씩 연중 무휴로 냅다 달리고 있으니까 주말 맞이도 또 있으니까요. 예, 쭉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2부 끝곡 클릭비의 엑시트 이 노래 듣고 클릭비 완전체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세대의 기억. 여러분들 주파수는 바꾸지 마시길 바라면서 예 하나도 안 바뀌는 우리 광고 갈게요. 컴온.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구호단체의 기부를 1년에 30만 원 하실래요? 하루에 850원 하실래요? 총액은 거의 똑같지만 역시나 하루에 850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요. 똑같은 돈도 잘게 나누면 부담을 덜 느끼는 원리죠. 결론은 좋은 비용은 나누기를 하고 나쁜 비용은 곱하기를 하란 겁니다. 예컨대 하루에 담배 한 갑이면 몇천 원이지만 그걸 1년 365일로 곱하면 무려 백수십만 원. 자, 다시 한번. 좋은 비용은 나누기, 나쁜 비용은 곱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1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우리 클릭비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돌이.
2: 네.
1: 집순이.
3: 네.
1: 11년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세요. 예, 우리 정호의 만국 7월 상품 소개와 3, 4밖에는 그분들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르자.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풍선 선물 세트.
4: 기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스페인 김인명과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4: 지구인의 입맛 정보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3: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4: 내차 필수 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3: 조미료 무첨과 덕분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1: 삼사방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IBK 기업은행,
3: 빙그레,
4: 키움증권,
1: 가마치 통닭,
3: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4: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1: 제주항공,
3: 프리미엄 방탄꼭지,
4: 환인제약,
1: 현대해상 화재보험,
3: 유성 물산교역.
1: 감사합니다.
5: 오르자.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이분들의 완전체 출연 소식에 정희 선생님들 반응이 정말 난리 잡았었습니다. 우리 5285번님, 중딩 때 학교 빠지고 오빠들 공개방송 간 사람 나야나. 중딩 시절 제 전부였던 클릭비 오빠들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7044번님, 원조권 미남 비주얼 밴드 우리 클릭비 오빠들이잖아. 맞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은혜에서는요, 11년 만에 완전체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원조 꽃미남 비주얼 밴드 클릭비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십니까? 예, 어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예, 유튜브 무흐즈까지 활짝 열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1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클릭비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0: 오랜만입니다. 일단 한 분씩 우리 또 카메라를 보시면서 정희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윤석 씨부터. 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클릭비 오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의 오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릭비 하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유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민혁입니다.
2: 반갑습니다. 와, 일단 제가 일단 단독 최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매니아로서 11년 만에 클릭비 완전체 MBC 라디오 최초 아닙니까?
3: 아, 네. 네. 네.
2: 최초입니다. 네. 최초입니다. 빵빠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MBC 라디오 지금 단독 첫 출연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황승희 씨가 오빠들 노래로 태교한 우리 둘째 꽃미남 오빠들을 보고 미소 빵긋빵긋이에요. 아빠 보면 우는 앤데 아빠를
1: 어떡하냐.
3: 희한하네요. 저희 아이도 저보고 우는데.
2: 네. 보통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도 말씀드리고 또 클릭비 출연 소식에 문자가 진짜 굉장히 많이 왔어요.
6: 감사합니다.
2: 9810번님이 저 예전에 학교에서 알아주는 클릭비 광팬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록색 아이템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한때 학창시절 별명이 피오나 공주였던 시절도 있습니다. 예전에 공식 색깔이 있었잖아요.
4: 네. 맞아요. 초록색이었어요.
2: 그렇죠. 예. 네. 풍선 색깔로 네, 이제
4: 초록색 단체복 비옷도 이제 초록색.
6: 아, 맞아요.
2: 맞아요. 그때는 우리가 우비가 있었어요.
4: 그렇죠. 우비가 우비. 단체복.
2: 예. 맞아요. 우비가 있어주면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그룹의 팬이구나.
4: 그렇죠.
2: 예. 아무튼 우비가 없어요. 우비 없어요. 무조건 언니들이 주는 네, 이거 뭐 하나 이거 들고 있어라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초록색이 회사에서 정해줬던 건가요? 아니면 멤버들의 그 의견이었나요?
4: 그건 아니고 예? 일단 이제 선배님들이 먼저 선점해 준 색깔이 그렇죠. 있으세요.
2: 예.
4: H.O.T 형들은 흰색.
2: 하얀색.
4: 또 제키 형들은 노란색, 그리고 GOD 형들 파란색, 그리고 신화 형도 주황색이고 이제 네. 남은 색깔 중에 제일 예쁜 걸 택하다 보니까
2: 아, 그러네.
4: 초록색. 네.
2: 또 그 SES가 퍼플인데 펄이 네네, 좀 들어가요.
4: 그쵸, 맞아요. 퍼플. 핑클로는 빨강.
2: 빨강에서 아, 그러네. 아, 그 일단 진짜 이때 당시 색깔 선점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6: 맞아요.
2: 안지혁 오빠가 보라색이에요. 안지혁 오빠. 아, 보라색이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드림 콘서트 때 그 이제 제키 팬들과 이제 H.O.T 팬들이 화장실에 겹쳐가서 싸울 때 우리 보라색 언니들이 중재.
6: 중재.
2: 원타임 블랙.
4: 아 맞아요. 맞아요.
6: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언니들 또 믿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우리 6359번님 저의 구 최애 오빠들 출연이라니
1: 구
2: 사실 오빠들이 굳이. 활동이 뜸한 사이에 저는 요즘 투바투에 빠졌거든요. 근데 멤버 범규 씨가 오정혁 씨랑 똑같이 생긴 거 있죠. 이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투바투에 범규 씨가 있어요. 오정혁 씨가 있습니다.
6: 얼굴이 있다.
2: 예, 있어 그죠?
3: 호석 군이랑 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2: 오.
6: 약간 이 턱 라인 쪽은 호석 씨랑 비슷한 것 같고
2: 맞아요.
6: 눈, 코, 입은 약간 종혁
4: 코 밑둥이 종혁
7: 근데 지금 네? 호석 씨는 투바투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1: 아니, 넌 그런 얘기를
4: 하고 그래. 라운지 투바투를 생각하고
1: 내가 딱 알고 있었는데 투바투 몰라요? 투바투?
2: 투모로우바이투게더.
7: 그렇죠. 네. 아니, 그걸 모르고 투바투로 알고 있어요, 지금.
4: 바틀 두 명이요?
6: 아이스크림이요?
2: 지금 이분들이 11년째 얼어 계시다가
6: 맞아요. 정말
1: 녹은 절 집에서 TV를 안 튼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2: 또 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은
1: 맞아요.
2: 사실은 TV는 거의 볼 수 없고 그 땡크퐁 뭐 이런 거
6: 네. 네.
2: 뭐 디즈니라든지 뭐 이런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3: 천둥맨 네. 뭐 이런 거.
2: 아, 예, 천둥맨. 예. 제 조카가 4살이어서 TV를 볼 수 없어요. 예.
3: 저는 아침 기상송이어서 빠바바 빠바바 빠.
2: 예.
6: 여기 기상송이야?
2: 기상송.
6: 우와.
2: 기상송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조카네 집 가서 자면 늑대가 나타나. 이거를 듣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6: 맞아요.
2: 예. 근데 또 범규 씨와 닮은 종혁 씨, 호석 씨.
6: 네.
2: 예. 약간 좀 음성편지 후배에게 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1: 본의 아니게. 네.
8: 미안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2: 이런 얘기도 진짜 많았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으로 예, 진짜 많이 닮았다 이런 게 있었고.
4: 아, 좋아하셨대요.
8: 네. 아, 우리 투바투 정말 팬이고요. 네, 활동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9: 텔레비 안 튼다면서요?
8: 아니, 요즘에는 전화기로 그렇게 보는데요.
4: 야,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9: 전화기로 보는데요?
4: 텔레비에 전화기에.

0: 유선 전화로 보고 있어요 지금.
1: 깜짝이 곧 있으면 삐삐 나와요. 아 저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전화기, 테레비. 네,
2: 그렇죠. 예. 선전.
1: 선전, 그렇죠. 아 선전. 선전. 요즘 떴더라, 선전에 나오더라. 아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예. 어 그리고 2715번님이 요즘 우리 오빠들 각종 예능이며 라디오 나올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효리 언니도 엄청 예뻐해 주시던데. 그렇죠. 예전에 김종서 오빠한테도 사랑을 듬뿍 받았다면서요? 네. 라고. 아, 그러니까
3: 네. 종서 형이 진짜 네. 저희가 네. 같이 라디오 DJ를 했을 때 네. 고정 게스트셨거든요.
4: 오래
3: 그래가지고 네. 저희 쌀국수 멤버였어요.
1: 쌀국수를 먹었어요. 끝나고
3: 너무 네, 좋아하시고 저희도 좋아해서 네. 쌀국수도 많이 사주시고 또 상영이가 위닝을 좋아하는 게임을
1: 아, 게임. 예.
3: 종서 형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4: 종서 형님 차에 그 네. 시스템이 있었어요.
3: 맞아.
1: 차에 갖고 다니셨어요.
3: 네. 집에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가서 또 맞아요. 같이 게임도 하고
1: 쌀국수엔 게임 모임.
3: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 내일 나오시거든요.
3: 아 정말요?
1: 예.
5: 아 그렇죠. 내일 나올 걸.
1: 예.
6: 그러면 정재형이 오늘 나오셨겠지.
1: 아 예. 자 음성 편지 한번.
6: 내일 한번 더 와.
1: 쌀국수 멤버들.
5: 형님 보고 싶어요.
3: 맞아 예. 보고 싶습니다. 그
4: 잘 지내시죠?
3: 오픈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아, 예, 아직도 하고 계시면 콘서트 끝나고 꼭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4: 아 우리 종성님도 콘서트 네,
7: 콘서트에 맞아요. 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4: 하셨다는 거 알고 있는데.
1: 예.
8: 저는 몇 번 갔어요. 그 반을.
3: 아 갔다 왔어?
8: 말 안 하고 자주 갔어요.
3: 계셔?
8: 안 계시고.
9: 아 어, 저는 한번 갔는데 공연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1: 이렇게 예전에는 좀 약간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7: 그때는 네. 있었죠.
1: 그때 좀 있었어요.
3: 네. 맞아요.
1: 그 희극인실은 아직도 뭐 있지만 그때는 가수 대기실도 뭔가 좀 끈끈하고 막 그랬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4: 같이 항상 인사하고 새 앨범 나오면 서로 앨범 전달하고 막 이런 문화가 되게 많았는데
5: 신하면 그 저희 대기실이 아니라 네. 그 다른 팀 대기실 가서 놀고 있어요.
1: 맞아.
4: 점심 해결하고.
7: 맞아.
1: 점심 해결하고. 맞아요. 제가 네. 이제 음악 방송 MC를 하면서 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9: 아, 예. 요즘은 어때요?
1: 요즘은 그냥 다 따로따로.
4: 따로따로.
1: 예, 다 따로따로.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챌린지.
6: 아, 챌린지 같이 하시고
4: 그때 잠깐.
1: 네, 챌린지 찍을 때 이제 막 서로 이제 챌린지 덕분에 이제 약간 교류가 인사. 있고 예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3: 야, 우리 일곱 네. 명이어서 다행이다. 심심할 일은 없겠네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 명이 있다 혼자 솔로로 하면 그렇게 심심해요.
7: 그렇죠.
5: 맞아요. 네. 외롭고.
6: 안 해요. 많이 외로웠죠, 우리 조영욱 씨는.
5: 외롭고 네. 무대가 엄청 크게 느껴지죠.
1: 근데
4: 또, 네, 저도 에반 활동할 네. 때 거의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외롭고 그래서 네. 대기실에도 못 있겠어요. 차이가 있고 숨어.
5: 저랑 똑같네.
1: 어, 맞아요. 아, 다 내향인이세요?
4: 네.
1: 아,
4: 네.
1: 아, 예. 좀...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네. MC인데도
4: 숨어 있었어요.
1: 차에 내려가.
5: 차에서.
1: 문을 잠가놓을까 하다 이거 너무 티나겠지 하고 내려가 있습니다. 예, 일단 아직 일단 11년 만에 여러분들 지금 아직 해동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 저기 정호의 방금 시그니처 타임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 아직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이라는 거 선포토 후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선생님들 클릭비가 아, 11년 만에 완전체로 또 콘서트를 엽니다. 예. 기사도 예쁜 기사 좀 부탁드리기 바라면서 먼저 우리 연석 씨 네? 예. 자리에 일어나셔 가지고요.
3: 아, 네.
1: 옛날과 좀 다르게 무인 시스템이에요. 아, 예. 요쪽 카메라 보시면은 예, 요쪽 카메라. 예, 맞습니다. 자, 사진 한 컷씩 찍겠습니다.
4: 아, 사진 찍는 거예요?
1: 네. 자, 원조 덕후물이 다람쥐상 그게 바로나 클릭비의 다정한 맏형 우연석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5: 아, 이거 아, 어떻게?
3: 큰일 났다.
5: 아, 누구 할 거야?
6: 아니, 점심 시간인데.
1: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7: 처음부터 너무 센 거 아니야?
4: 야, 너무 센데.
1: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4: 야, 마지막이 네. 민혁이야, 그러면?
1: 예.
6: 그래
4: 나 오늘 마지막이 민혁이야?
1: 시작이 예, 시작이 연석 씨였기 때문에 우리
3: 야, 쉽지 않다.
1: 김태형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쪽 예, 여기 정면 카메라 네. 봐 주시고요. 요즘 BTS의 비 김태형이 있다면 세기말엔 바로 나. 꽃미소탱!
6: 잠깐만요.
1: 아, 마른 기침이 나와서.
7: 예. 김태형 안 하시겠어요?
1: 꽃미소탱! 클릭비 김태형이 있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됐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정혁 씨. 자, 아유, 예. 좀 무인 시스템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요, 사진 밑에. 예, 예, 오케이. 맞습니다. 클릭비의 미소년, 근육 뿜뿜, 몸짱, 뮤지컬 배우까지 다 잘하는 오정혁이 정의에 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4: 아, 예, 점심 시간이라면.
1: 자, 이 다음에 이제 김상경 씨가 이제 부담이 좀 가겠죠. 예. 자, 이쪽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4: 아,
1: 예, 예, 맞습니다.
4: 잘해,
1: 맞습니다. 밑에.
8: 아래요, 네.
1: 예, 예, 갑니다.
3: 아래요.
1: 그 시절 패션은 내 손 안에 있었다.

0: 클릭비의 폐화돌 입담까지 뛰어난 예능 캐 김상영이다. 하나 둘 셋. 아, 다 하시네. 다 하십니다. 우리 하일라님, 예, 네. 요쪽 카메라, 예, 요쪽 카메라로 일어나셔가지고요.
1: 호석이 연습하고 있는 거.
2: 아, 뭐죠? 어떻게 하냐.
3: 여기 마이크 멀면 소리 안 나요.
0: 예, 예. 요쪽 전면 카메라 봐주시고, 이거 명당이에요. 예, 명당이에요. 하일라, 하일라, 하일라 이렇게 있습니다.
2: 긴장했어, 긴장했어.
0: 자, 올가을 결혼을 앞둔 새신랑. 그게 바로 새로운 이름으로 진짜? 돌아온 클릭비. 하일라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유, 웨딩 사진을 많이 찍어서. 아, 이게 딱 되네요. 아, 이거
4: 미치겠다. 셀프 웨딩 지금.
2: 시작이 좋았네.
3: 약간 나봉하면 안 된다.
0: 3분 전부터, 예, 조금 리허설을 혼자서 아. 하셨습니다. 우리 유호성대에.
1: 저는 알죠.
0: 요식하면 봐주시고.
1: 따봉만 하지 마라.
4: 손가락 안 됩니다. 자,
0: 따봉은 안 됩니다.
2: 이렇게도 안 자, 되고.
0: 내가 바로 KTX 타고 어떡해. 가면서 봐도 잘생긴 조각미남. 조각미남? 클릭비 원조 프린스 유호석이다. 하나 둘 셋.
1: 가자. 아! 아!
0: 저 예전에 본 것 같은데.
2: 예전에 자시하던 거잖아. 이거.
1: 아,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2: 이제 민혁이야?
0: 네. 우!
2: 자, 보여줘 민혁아.
0: 마지막입니다.
3: 우리 막내.
2: 가자. 네, 막내입니다.
5: 막내. 어디 봐야 돼. 아, 이거.
0: 자, 저기. 예, 요쪽 카메라. 자, 기타 신동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내가 바로 클릭비의 주지훈. 노진영이다. 하나 둘 셋. 아, 아, 이, 이거 이것도 이거 본 것 같은데.
4: 네,
0: 아유. 예, 맨날 본 것 같은데 진짜. 아,
4: 점심 시간 아, 죄송합니다.
0: 아, 괜찮습니다. 네. 이거 우리 또 기자 선생님.
5: 좋은 거 보여드렸어야 예. 되는데.
0: 아닙니다. 이분들이 11년 아. 만에 완전체 콘서트를 합니다. 기자 선생님들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4718번님 저 정이 7년 차인데요. 이렇게 시끄러운 포토타임을 처음. 토크 해야 돼요. 토크 해야 되고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11년 아. 만에 클릭비 완전체 콘서트가 열립니다.
1: 리클릭.
0: 와, 지금 콘서트 이름이 클릭비 리클릭.
2: 네.
0: 네. 예. 어, 한여름밤의 꿈.
2: 네.
0: 그렇죠. 예. 부제가 한여름밤의 꿈인 이유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
2: 저희가 예전에 현지? 첫 콘서트였었나요?
1: 첫, 네,
2: 첫 콘서트의 타이틀이 예. 한여름밤의 꿈이었어요.
0: 아.
2: 그래서 이제
0: 아, 그래서 투구나 이제.
2: 네, 두 번째. 아. 오랜 공백 후에 네. 오랜만에 콘서트여서
0: 네.
2: 다시 한번 그때 예. 아름다웠던 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꾸고 싶다라는 의미로 예. 볼륨 2를 붙였습니다.
0: 아, 볼륨 2.
2: 네. 네.
0: 언제 어디서 하는지 시원하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2026년 8월 8일부터 9일까지 어. 이틀간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6: 네. 몇 시 하나요?
4: 토요일 네. 오후 6시
0: 네.
4: 일요일 오후 4시에
3: 그렇죠. 8월 8일부터 9일까지면 그 밤새 콘서트 한
4: 이틀에 걸쳐서 예. 콘서트를 합니다.
0: 아, 양일간 네. 토요일 6시
4: 네.
0: 일요일은 4시
4: 네. 네. 네.
0: 아, 이쪽도 대관 어렵습니다.
6: 쉽지 않아요.
4: 맞아요. 맞아요.
0: 예,
4: 맞아요.
0: 예, 잡기 어렵습니다. 사실 11년 만에 이제 7명에서 뭉치는 게 사실 예, 쉽지 않거든요.
4: 그럼, 네. 네.
0: 저희 셀럽5가 4명에서 이제 5명인데
3: 그쵸.
0: 뭉치기가 어려워요.
4: 아~ 네.
3: 워낙 바쁘시니까 네. 또.
0: 서로 각자 일이 네. 또 있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바쁘겠지 하면서 또 알아서 연락을 또 안 하거나.
4: 맞아요, 맞아요.
0: 예, 또 그런 게 또 있는데 누가 먼저 좀 이 말문을 좀 열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1: 이게 사실 처음에는
0: 예, 하일러님.
1: 예, 저희가 이제 11년 만에 뭉치게 된 가장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0: 네네.
1: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생업에 바쁘기도 했고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지만
0: 네네.
1: 우리 또 오종혁 씨랑 우리 네. 노민혁 씨가 조금 이제 관계가
0: 예예.
1: 조금은 이제 힘들었던 시기가 좀 있어서
5: 대본에 없는 얘기 왜 하니
0: 소원했던 시기가 있죠 사람.
1: 있었는데 예예. 이제 그거를 이제 종혁 씨와 민혁 씨가 좀 잘 풀어가지고 예. 저희가 이렇게 뭉칠 수 있었던
0: 네.
3: 아니 뭐 사실 네. 중간 중간에 얘기는 계속 네. 있었어요.
0: 아, 그렇죠.
1: 그렇죠. 맞아요.
3: 근데 예예. 그러다가 이제 뭐 종혁 형이 얘기했다시피 더 늦다가는 팬분들도 너무
0: 예.
3: 기다리게 하고 우리도 예. 더 늦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 체력 있을 때.
1: 네.
4: 그리고 진짜로 이제 이제 다 40대가 넘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예.
4: 아 이제는 안 모이면 정말 더 모이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0: 맞아요. 예예. 예.
4: 그러니까 모일 거면 빨리 모이자.
0: 빨리 모이자. 예.
5: 그리고 지금 7명이 다들 예. 이제 성인이고 좀 개별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험들도 있고요.
0: 그렇죠, 그렇죠.
5: 이러다 보니까 예, 뭉칠 때 각자 역할을 좀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0: 아.
5: 예, 뭐 대외 이사를 보고 있는 경우라든지.
0: 대외 이사.
5: 예, 예. 외부에서.

0: 뭐 투자를 끌어오고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대외적인 이사.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감사 같은 느낌으로 네, 좀 이제 검토를 하고 예. 이제 뭐 그리고
1: 이 자본이 맞나
0: 네네. 그리고 예. 이제 내부에 또 이제 이사 같은 이사적인
1: 사내 이사 예.
0: 사내 이사적인 예. 일을 하고 예. 적어지는 직원분들.
2: 저는 의상.
1: 의상 그렇죠. 네. 김선재 씨 또.
0: 하고 예? 그리고
3: 형님들은 이제 고문 역할을.
0: 고문 역할. 고문 역할을 하면서.
2: 홍대석이에 계셔가지고. 네. 네.
0: 한마디씩 한마디씩 이렇게 뼈, 예. 뼈를 때려주고 계십니다.
1: 그렇죠. 뼈를 때려야 돼요.
0: 저는 네. 그리고 형건 씨는 결혼하고요.
2: 결혼 준비하고. 네.
1: 결혼 일단 네. 축하하면서.
3: 아, 네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이벤트 쪽으로.
0: 육아.
1: 아, 육유.
0: 예, 이제 예. 가야죠.
1: 아, 이거 의상까지 직접 만드셨어요?
2: 아, 네네. 또 멤버들 또 뭔가 하는데 제가 예. 좀 나서고 싶었는데 다행히 또 좋아해 주고 해서 제가 예. 그 맞춤 의상집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약간 어른 섹시 모드로 해서
1: 아, 네. 어른 섹시.
2: 네네. 중년의 중후한.
4: 맞아요. 사격 씨가 그래도 저희 그렇죠, 어떤 그렇죠. 네, 맞춤 동작을 뭐 해서 네.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의상도 되게 좀 이쁘게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벌 더 했으면 좋겠는데
5: 남는 거 없이 원가로 제작. 네.
1: 원가 제작.
5: 남는 거 없이.
3: 아. 맞아요.
1: 남김없이.
2: 남김없이.
4: 네, 한 벌 더 받고 싶긴 합니다. 네, 조금 너무 네, 이뻐가지고
3: 개인적으로 너무 아, 개인적으로 네. 메시지 보내세요. 네. 네.
1: 개인적으로 한번 들리셔가지고
3: 네, 네, 네, 네. 예.
2: 잘 들었습니다.
1: 조율하시고 네.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이게 되게 오랜 시절 소원하다가 얘기 물 거에 거의 15분 만에 그냥 그쵸. 마음을 열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3: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 안 보고 계속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그냥 계속 안 맞는 네, 사람이라고 맞아요, 할 텐데 맞아요. 사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맞아요. 시간도 오래 지나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진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밖에 안 보이다가 네. 이제 세상을 조금 볼 수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그래 한번
2: 그렇죠.
1: 용기 내서 한번 용기가 지금은 제일 필요했었는데
2: 맞습니다.
1: 용기를 내어 주셨고 네. 아 일단 11년 만에 또 이렇게 예 똘똘 뭉쳤습니다. 예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예 단단하게 예 8월 8일 토요일 예 그리고 8월 9일 일요일 예 네. 이렇게 양일간 예, 또 용산구에서 예 또 콘서트 하니까 티켓팅은 지금 열렸나요 티켓박스가?
5: 네, 열렸습니다.
1: 아 예
5: 활짝.
1: 활짝 열어놨대요.
3: 자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예.
5: 네, 얼른 들어오십시오.
1: 일단 무조건 일단 초록색 우비 빨리 좀 사시고 초록색 일단 무조건 가디건이라도. 예.
6: 아니 이번에 또 오시는 분들을 예. 함께 예. 할 수 있게 저희가 티셔츠를 또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와,
5: 그리고 응원봉까지.
1: 어머나.
5: 네. 굿즈가 있으니까 네. 예. 또 신경 써주시고
3: 일상생활에서 입으실 수 있게 사실 아. 초록색이면 평상시에 입기 좀 힘들잖아요.
1: 저는 잘 입을 수 있어요. 흰 티만 받쳐 입으면 괜찮아요. 예. 네,
3: 파란색 옷
1: 예.
3: 입으시는 것도
1: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우리 제작진께서 예, 네. 조급해 하셔가지고 라이브로 간다고
5: 아, 예.
1: 좋습니다. 우리 11년 만에 뭉친 클릭비 라이브석으로 예,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고 라이브 끝나면은 저희 그 엔딩 포즈가 있습니다. 예, 앞에 선포토 후토크 하고 마지막 엔딩 포즈 좀 부탁드리길 바라면서 예, 아, 사실 저한테도 선배님이죠. 예, 저희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봤던 분들이어서 예, 이번에 클릭비에 보고 싶어 예, 이 노래를 라이브를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혹시?
2: 네, 콘서트 전에 우리 팬분들 언능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 네. 노래를 정했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보고 싶어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2: 아, 참
5: 저희 환자 아닙니다.
2: 번잡스럽다 정말.
6: 아직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5: 건강해요.
2: 나도 병약한 거야 뭐야.
5: 가보자.
2: Let's go. 자, 노래 시작됐습니다.
7: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안부를 묻지 다른 여자와는 달라 진심이 느껴져 내 맘은 나보다 네가 더 잘 알아 걱정하지 마

0: 잡았다. 보고 싶어.
1: 네, 클리피 엔딩 포즈 갑니다. 자, 3, 2, 1. 오케이. 후. 네, 아, 여러분들 일단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고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5: 오케이!
6: 잘했네. 네, 아,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11년 만에 완전체를 뭉쳤습니다. 우리 클릭비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 광고 전에 클릭비에 보고 싶어요.

0: 저희 라이브를 또 불러주셨는데 지금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8394번님이 3894번님이네요. 자, 라이브 시작부터 그때 그 감성이네요. 노래 시작 전에 멤버들끼리 웃고 떠든 거 뭔지 알죠, 신디라고 그렇죠. 우리 또 팬분들은 또
1: 다들 기침을 그렇게
0: 마른 기침이 좀 있어서 그렇지. 마른 기침 이슈 말고는 그대로다. 그대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우리 9245번님 헐 보고 싶어 라이브라고요? 이거 11년 전에 발매했던 나름 신곡인데 심지어 첫 라이브 아닌가요?
2: 최초예요.
0: 최초입니다.
3: 최초.
1: 빵빠레.
0: 갑니다. 최초예요?
4: 네. 방송에서는 처음 불러본 거예요.
3: 방송에서 라이브 자체가 처음이에요.
0: 2015년에 발매를 하셨구나. 와, 11년 만에 첫 라이브였다. 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와, 이거는 진짜. 저는 이 입장으로서 추억이 돋습니다. 우리 0810번님 중학생 때 엄마한테 반디를 듣고 방충망 뜯고 대구에서 수원까지 콘서트 갔어요.
1: 탈출하셨네.
0: 네, 탈출이죠. 그날 연석 오빠 레게 머리가 엄청 파격적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빠들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이번 콘서트도 갑니다.
5: 감사합니다.
0: 콘서트 날짜가 기가 막히게 이제 클리피 데뷔 날짜.
3: 네. 맞아요. 맞아요. 전날이.
0: 와, 99년 8월 7일.
5: 네. 네.
0: 아, 맞아요. 우리 때는 진짜 반대를 하면 뭐예요? 어떻게든 갑니다.
3: 맞아요.
0: 예, 어떻게든 뜯고 가고, 예, 타서 가고, 예, 넘어서 가고, 요런. 넘어가요, 그냥.
4: 저기. 예. 북에서 넘어오고 계신 거 아니죠?
0: 제 생각에는 별명이 담쟁이 덩굴이라고. 담을 많이 탔어요. 예. 아니면 이렇게. 받쳐주고 너가 그러면 넘어가고. 버스비 내라.
5: 버스비 내라.
0: 예, 올려주고. 예, 이때 그랬죠. 아, 요것도 궁금해하시네요. 우리 3338번님. 콘서트 끝나고 뒤풀이 장소는 정했나요? 7명이 모이면 누가 회식비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N분의 1 아님 통 큰 오빠 한 명이 멋지게 쏘나요?
4: 요즘에는 연석이 형이 자주 사줘요. 연석이 자주 사주시고
1: 밥 같은 거.
0: 밥 같은 거.
3: 뒤풀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2: 그래서 갑자기 몰아가려고 했는데 왜
0: 스무스하게
1: 잘 빠져나가.
0: 보석 시간만
1: 뜯어.
0: 바람을 이제 불었거든요. 네. 여기서 바로 이제 차단을.
2: 바로 역풍을 또.
1: 차단. 네.
3: 내가 니들을 몰라.
4: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에 태영이 형도 얼마 전에 또 커피도 사주고.
5: 차만 삽니다. 아니, 커피만.
0: 나는 커피만 사겠다.
3: 넣어야지 또.
4: 네. 조용하기 형은
6: 저는 잔고가 없습니다.
4: 야, 근데 요즘에 상혁이가 잘 나가다.
2: 아,
1: 사실 원래 저희는 늦으면 사는 게 정해져 있어요.
0: 아, 늦으면 산다.
3: 일생이 사는 거죠.
1: 조혁이 형이 많이 샀는데 안 그래도 제가 회식할 것 같아서 혹시 제작사 측에서 회식을 할 거 우리 가게에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4: 이 얘기를 전화로 상혁이가 저한테 했어요. 제가 내부를 조금 보고 있다 보니까 야, 혹시 뒤풀이 때 이왕 갈 거면 우리 가게로 오는 게 어때?
0: 그렇지.
1: 굳이 동네 그 근방에서 할 거면 부산에도 매장이 있기 때문에
4: 그러니까. 가깝기도 해서 그럴 수
1: 제가 따로 협찬을 한 군데 받아놓긴 해가지고
3: 그쪽
4: 좀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연석이 형이랑 태영이 형이랑 막 뒤풀이 얘기를 하다가 제일 가까운 곳으로 그냥 가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혁 씨 사업장은 이제 강을 건너야 돼서
0: 강 건너
1: 안 건너는 쪽도 있고요. 네네. 건너도 있고요.
4: 그런 이제 여론이 있었다라고 말씀
3: 아직 합의 안 됐습니다.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1: 와서 젓가락만 사실
6: 정리되면 말씀 드릴게요.
0: 정리가 되면 그때 한번 공지 한번 주세요.
4: 회식장
0: 옛날처럼 음성 사서함에다가 한번
3: 그럼 멋진 오빠 없는 걸로
0: 소식 한번 넣어주시고. 사실 11년 만에 클릭비는 완전체지만 또 따로 또 같이 또 앨범 활동을 또 활발히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하일라님도 이제 4월에
4: 올 4월에 싱글이 나왔습니다.
0: 제목이?
4: 제목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찬양 사역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CCM을 인생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노래 제목이 이제 Love God이라고.
0: Love God.
4: 네, 근데 제가 작곡 작사를 하고 피처링을 또 그 소냐 누나께서
0: 소냐님
4: 해주셔가지고 곡에 좀 완성도가 조금 이제 생기지 않았나.
0: CCM이구나.
4: 네네.
0: 요즘 CCM이 진짜 달라졌어요.
4: 네네네네.
0: 진짜 약간 콘서트처럼 막
4: 맞아요.
0: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5월에는 이제
3: 저 연석이도 5월달에 제 생일날 음원이 나왔고요.
7: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제 힙합 팀을 하고 있는데 그게 17년 만에 거기도

0: 17년 만에. 아니,
1: 왜 이렇게 단단히 얼어 계셨던 거예요?
2: 얼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싱글이 나왔고 세컨드 라운드라고 예? 예,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신나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오늘 듣고 오는데 노래 좀 들어요. 예.
1: 아 약간 그 아, 앨범 자켓이 약간 백투더피처
2: 맞아요. 예. 예. 얼었던 걸 이제 좀 녹여야 될 때가 와서
1: 이제 녹여야 돼요.
3: 네네. 예. 이제 땡을 할 시간입니다.
1: 예. 아 그리고 제일 진짜 얼마 전이에요 사실 7월 네네. 10일 날 우리 김태형 씨가 앨범이 나왔어요. 네네네. 예.
4: 저도 첫 솔로 음원 발매를 한 거고요.
1: 처음으로.
4: 네, 처음으로 낸
5: 27년
4: 거고.
5: 27년 만에 첫 솔로 음원.
1: 와, 27년 만에.
4: 제가 제이지입니다. 27년 만에.
1: 와, 네. 맞아요. 아직 여름.
4: 아직 네. 여름이라는 네. 곡을 냈고 예. 저희 중학교 동창 셋이서 네. 이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예. 현실화가 돼서 아. 그 앨범을 발매를 했고 가사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이제 클릭비 팬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든 내용인 게 저희가 예. 공백이 11년이라는 공백이 좀 길었었잖아요.
1: 길죠.
4: 그 예. 공백이 팬분들과의 단절이 예. 아니라 그냥 오늘 이번에 다시 만나기 위한 쉼표였을 뿐이라는 가사를 이제 좀 넣으면서 그동안 오래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좀 만들어봤습니다.
1: 그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또 지나도 우리 앞에 핀꽃은 여전히 기다려주고 네. 있어요.
5: 그럼 여름에만 만나는 거예요?
4: 그래서 이제 가을 발매도 준비하고 있어서 네. 가을에도 아직 또 가을이야. 감사한 노래를 네.
1: 아직
4: 벌써 가을이고
1: 예, 네. 뭐 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고 여기 있습니다. 각자의 겨울을 걸어왔잖아. 그때 겨울이 걸어왔잖아.
5: 예, 예. 지금도 겨울 같아 나.
1: 저 회식 자리도 한번 예, 모여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5: 진지해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나는 나를 데리고
4: 네.
1: 예, 요 노래도 있잖아요.
4: 요 예. 노래도 총 두 곡을 냈고요.
1: 그렇죠.
4: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고전 그 정영시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발췌를 해서 예. 약간 좀 크로스오버를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1: 예, 아직 여름이라는 그 노래 가사도 일본어가 좀 들어가 있어요.
4: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두 곡을 조금 처음으로 좀 신선하게 시도를 해봤고
1: 네.
4: 근데 둘 다 작업하면서 저한테는 되게 좋았었던 거는 어쨌든 저의 얘기기도 하고
1: 아.
4: 오늘도 나는 나를 데리고란 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네.
4: 좀 반복되는 일상에 좀 공허함 외로움에 네. 좀 많이 좀 지쳐가는 요즘 우리네들의 일상을 좀 한번 그려봤거든요.
1: 아,
0: 근데 외로워요 요즘?
4: 많이 외로워요.
5: 정말?
4: 뭐 집돌이잖아요.
1: 아. 아 집돌이세요?
4: 아 예.
1: 아 예. 저도 칠흑 같은 집순이에요. 집이 너무 좋아요.
4: 너무 좋아요.
1: 나가는 순간부터 집에 다시 가고 싶어요.
4: 저도 그래요.
1: 예. 아, 저 너무 그립다. 약간 이런 생각도.
0: 전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어요.
1: 아 효석 씨, 난 네. 나가고 싶다.
0: 박중만의 단경한 네. 100m 이상을 네. 나갈 수가 없어요.
5: 효석 씨가 요즘에 전화 오면 전화를 안 끊어요.
1: 네. 뜯어야 돼요. 박중만 뜯고. 아 오정혁 씨는 어떻습니까?
6: 예. 저도 예. 요즘에. 호석군과 마찬가지로 둘째가
1: 생겼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6: 네, 태어난 지 네. 60일밖에 안 돼서
0: 나가고 싶지.
6: 네. 아니요. 저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
1: 아, 우리 첫째 딸이 오로지잖아요. 오로지.
6: 오로지. 둘째는 네. 오모나.
0: 오나.
1: 오모나?
6: 네.
5: 오모나?
1: 아, 눈이 오모나. 깨끗하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6: 네.
1: 그래서 밝더라고요.
0: 제니야 사랑해. 우리 제나도 사랑해.
5: 로지모나 사랑해.
3: 지연아 사랑해.
1: 지금 서로 제 깜빡깜빡 하는 게 또 있고 예. 우리 아이들이
4: 아 예 예 아니 네.
1: 예 예.
5: 예. 와이프
1: 아내분
4: 아 깜짝
1: 예비신부 예비신부
4: 아 예. 갑자기 애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3: 아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네. 얹어가지고 네. 가려고 네.
1: 새 소식 있으면은
3: 공개해봤습니다.
1: 하나씩 얹으세요. 네. 화음처럼 하나씩 쌓아주시고
5: 일단 네.
2: 클릭비 사랑해
1: 팬분들 예 팬분들
3: 니지가 최고지 사실
0: 니지 사랑해
1: 예. 아 그리고 클릭비 출연 소식에 이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정말 질문들이 많이 왔었어요.
0: 네.
1: 정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거를 그냥 풀어헤쳐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너 준비를 바로 질문 몰아주기. 자, 이 앞에 있는 통 안에 이 클리피 멤버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예, 이름이 있고 제가 먼저 이제 질문지를 읽은 다음에 대답할 멤버를 뽑는 겁니다. 예. 자 일단 노 네. 이런 거 없고요. 예. 약간 우와,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아 제가 이제 완전 슈퍼 티어가지고 탁 잡습니다.
0: 네.
1: 자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내가 생각하는 클릭비의 숨든 명.
0: 네?
5: 숨든
1: 명. 숨어서 듣는 명곡.
0: 아
3: 줄임말 명곡.
1: 예, 그냥 다 같이 듣기에는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고. 네. 아 근데 이거는 내가 꽂혀가지고 이 노래는 계속 내가 숨어서 듣는 거예요. 네. 네. 요런 느낌.
0: 네.

0: 지금 순듬병을
1: 몰라. 죽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예, 예, 예. 자, 가장 모르셨던 오정혁 씨. 오정혁 씨.
1: 예. 순듬병. 가자.
2: 저요. 저는 사실. 네? 소유유라는 노래를 네. 종종 혼자 듣습니다.
0: 소유유.
2: 요유.
0: 소유유.
2: 소유유. 네.
0: 아, 소유유.
2: 네. 예. 나를 떠나 자유로워지다라는 뜻의 한자인데요.
0: 지금 이거 네, 나오고 있습니다.
3: 락 발라드.
2: 팬 한 친구 이제 보라라는 팬을 향한 추모곡이에요.
0: 아, 진짜.
2: 네네. 그래서 1월 5일만 되면 예. 듣습니다.
0: 아, 그럼 사실 이 노래는 그냥 명곡인데요.
3: 네. 대듣곡 뭐라고? 예, 그냥 대놓고 듣는.
0: 예, 예.
2: 그냥 대듣명?
0: 그냥 명곡이요. 명곡이고. 네.
2: 사실 이게 누군가 이 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조금 좀 부담스러운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듣는 편입니다.
0: 소유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떠나갔던 친구들이 있으면 이 노래를 또 들으면 내 얘기 같잖아요. 예. 그런 노래들이 또 있고 이게 사실 아 지금 한 분만 더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자,
2: 아 제 제 건 이상한가요?
0: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2: 대답하기로 했잖아요.
4: 아 근데 이게 워낙 노래가 유명하니까. 좋아서
0: 솔직히 말하면
5: 대놓고
0: 너무 명곡이어서. 네.
2: 맞아요. 아 그래요?
0: 예예. 예. 자. 자 김태형님.
6: 네?
2: 예. 아직 여름 예, 오늘도 난 나를 데리고 말고.
6: 아 예, 예. 클리피 말고. 노래 중에서.
0: 네. 예, 클리피 노래 중에서.
6: 저는 사실 뭐 숨는 것까지보다는 아 이 노래로 활동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0: 아까웠던 곡.
6: 일곱 명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란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0: 뭐야?
3: 설마.
6: 그대밖엔이라는 노래. 아,
0: 그대밖엔.
3: 공감합니다.
0: 네. 아 그대밖엔. 그러면 이제 멤버분들이 이제 또
6: 이제 세 명이 이제 예, 예. 그쵸, 그쵸. 나가고 나서 이제 냈던 예. 앨범인데.
3: 카우보이 앨범.
0: 카우보이 앨범. 예, 예, 예.
4: 어떻게 딱 앉은 게 딱.
0: 그러네. 나가신 분들
3: 아, 나가신 분이 이쪽에
5: 아, 저는 나가신 분
6: 그래서 네, 네. 이게 요즘 같은 계절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때 네 명이어서 좀 댄스의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일곱
0: 예, 예.
6: 명일 때를 생각해서 조금 더 밴드적인 느낌 많이 입혀서 하면은 더 신나는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이 노래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0: 다 같이
6: 네. 네.
0: 그 이번 콘서트에 혹시 다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스포를 살짝 해주신다면
4: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 어쩌면
0: 네. 어쩌면
2: 네. 네.
0: 그만 우리 또 팬분들이 예. 네. 또 우리 또
2: 살짝 기대하고 네. 오시는 것도
0: 살짝 네. 예. 기대를 한번 예. 품고 가고 사실 대중분들에게 맞아요 드리밍.
4: 드리밍.
0: 아~ 네. 백전무패.
4: 백전무패.
0: 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 백전무패가 그 세탁 세제 광고였어요. 그 주방 그 세제 광고 있었어요.
5: 아 진짜로요?
0: 예. 예.
3: 드리밍은 있었어요. 카페 CF에 나오는
0: 거예요. 카페 CF고 이거는 그 맞아. 약간 그.
4: 주방세제
0: 시든 때 아 맞아요 주방세제 백전무패 이거 있었어요. 예, 예.
6: 야 우리 아무도 몰랐는데
4: 저희 처음 알았습니다.
0: 아, 네.
4: 저희 처음 알았어요.
0: 아 진짜 네. 저는 그 아직도 기억나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노래 제목이랑 어떻게 이게 잘 맞지?
2: 저희 예전에 그 네. 만화책
4: 맞아 백전무패 만화책이 나왔어요. 만화책도 있었고
0: 이때 당시에 진짜 뭐 하나 대박 나면 쫙 나오거든요.
6: 맞아요.
4: 진짜 예. 광고 한번 찍고 싶네요, 저.
0: 아, 근데 광고 많이 찍지 않았어요, 클립이 진짜.
5: 그 당시에
3: 교복.
0: 네. 맞아. 교복.
3: 똑똑한 교복.
0: 네. 스. 예, 예, 예. 네, 네. 스 아니면 L이었거든요.
2: 맞아요.
0: 스, L, 노 이렇게 네. 해가지고.
3: 스로 시작.
0: 예, 또 스로 시작되는 거까지 또 말씀드리고 한번 다음 질문 한번 갑니다.
2: 네.
0: 계속해서 효리 소녀시대 효리수. 테티서 세븐틴의 부석순처럼 유닛 활동을 한다면 함께하고 싶은 멤버는
4: 와 서운해하지 말기
0: 예. 아 진짜
4: 서운해하지 말기
0: 아, 꽁하지 말기
4: 꽁하지 말기
0: 예예
3: 밥 사면 되지
0: 그리고 단체방에 문자로 남기지 말자 너 그렇다더라 이러면서
6: 예. 핸드폰 나가지 말기
2: 핸드폰 예. 바꿀 수 있어서 예. 카톡방 나가질 수도
0: 있고 자 환영합니다 우현석씨 만약에 우리 우현석씨가 이 클리피 멤버 중에
7: 아 제가?
0: 예, 딱 3명이에요
4: 3명
0: 부석순 예, 테티서 효리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3: 두 명을 픽하는 거야
8: 네. 투석스 있지 않았지
7: 그치 네.
0: 투석스 있지 않았지 예.
7: 아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지금 밴드 친구들이랑
0: 네.
6: 해보고 싶어요.
0: 밴드 그래서 친구.
6: 예.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게 유닛으로 예? 우리 팀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면 보컬끼리 뭐 모이는 것도 좋기는 한데
0: 그쵸, 그쵸.
6: 저희는 다른 이제 그 친구들이랑은 틀리게 그 밴드가 있는 게 장점이다 예. 보니까
0: 맞아요.
6: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약간 그 보컬이 많은 밴드다 보니까 예. 이 각자 보컬들을 살릴 수 있는 밴드하고 보컬 한 명씩 이렇게 예? 한 곡씩 해도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0: 그렇다면 우현석 씨 한 분 계시고 네. 두 명을 뽑아야 돼요. 우
6: 그러면은
0: 자, 우?
6: 하 일라랑
3: 기타 노
6: 노미요
0: 우하노
3: 우하노
0: 우하노
3: 우야노
6: 우야노

0: 가능하게.
1: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칼리비가 그 데뷔 27년 차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27년 차면은 저희가 딱 보이는 그림이 있거든요, 사실. 멤버들이 얘기할 때 딴 데 보는.
2: 아.
1: 멤버들 얘기는. 아. 사실 저희도 그렇거든요.
2: 아, 그래요?
1: 내 얘기 아닐까. 날 또 얘기를 하네. 근데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약간 서사를 다 아니까.
0: 잠바 잠바.
1: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한호. 예. 네. 또 이번 또 콘서트가 잘 되면 또 다음 콘서트에 유닛으로 다다다닥 할 수 있잖아요.
3: 그렇죠.
1: 유닛 무대도 있을 것 같은데.
2: 예. 또 앨범에서 멤버들도 네. 있어서 솔로 그렇죠. 무대도 한번
1: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진짜 한번 네. 싹 한번
0: 네. 너무 좋죠.
1: 당포서도 네. 예. 그렇죠. 이번 콘서트 8월 8일 8월 9일 예. 양일간 네. 용산에서 합니다.
3: 블루스케어
0: 예. 렛츠고
1: 토요일 6시 일요일 4시입니다. 4시. 예.
0: 아, 감사합니다.
1: 또 말씀드리고 자 다음 질문 갑니다. 네. 아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까 이거
3: 뭐지?
4: 겁나네.
1: 예, 이게 내가 약간 제 성격상 이거는 가장 힘든. 나에게 클릭비란?
0: 힘들다. 예.
1: 아, 근데 저희
0: 분이 싫어하는.
1: 자, 일곱 글자예요. 일곱 글자로 말해요.
3: 일곱 글자요.
1: 예, 맞습니다.
2: 안 뽑히기를 바라.
5: 야, 먼저 하길 잘했다. 야.
6: 몇 명 남았지 우리 지금?
1: 자, 아, 저희 진짜 계속 랜덤이어서
3: 15분 너무 어려운데.
1: 자, 나에게 클릭비란 일곱 글자로. 와.
3: 중이구나.
1: 하이라이트. 제가 한번 페이크를 한번 걸어볼게요.
3: 심장이 덜컥하겠다.
2: 신의 이름으로
3: 일곱 글자.
7: 나에게 클릭비란 일곱 글자로.
1: 일곱 글자로. 예, 우리 일라님.
3: 네. 진짜 어렵다.
6: 너무 어려운데요?
1: 네. 자, 이게 가장 어려워요.
3: 너무 어려운데요?
1: 이걸로 가셔도 되고 나에게 클릭비란.
3: 말 잘해.
0: 자 노래 듣고 갈게요.
1: 예?
3: 어, 요건 노래 들으면 안 될까요?
4: 너무 어려운데요.
1: 너무 어려운데요.
3: 네, 이걸로 할게요. 예,
1: 너무 어려운데요. 일곱 글자.
3: 어,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1: 예. 네. 왜냐면 세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기기 일곱 깊잖아요. 그러면
3: 그럼 제가 지목을 한 명 해도 될까요?
1: 어, 그래요.
3: 멤버들을.
1: 예예. 예.
3: 아, 그럼 전에
1: 이 사람이라면 응당 잘할 수 있다.
7: 이거는 이분이 되게 잘 정리할 것 같습니다.
1: 어, 네.
7: 예, 저는. 노민혁 씨.
5: 아, 전혀 틀린 생각. 저에 대해서 몰라요.
3: 화났어.
5: 전혀 틀린 화났어. 생각.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7: 시간 가고
5: 김상혁 씨가 잘해요. 김상혁 씨.
1: 아, 토스. 예예. 토스. 예. 자, 노민혁 3초 갔다가 바로 네. 이제 김상혁 씨로 예.
7: 시작.
2: 어쩔 수 없는.
7: 지목하실래요?
2: 사랑. 어쩔 수 없는 관계.
1: 어쩔 수 없는 관계다. 아.
2: 왜 어쩔 수 없는 관계? 왜냐면 내가
1: 수도 있고.
2: 클릭비라는 게 네. 내가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날 수가
1: 없죠.
2: 없잖아.
1: 예.
3: 그쵸.
2: 난 어쨌든 김상혁이든
1: 맞아요.
2: 어디 가선 클릭비 김상혁이잖아.
1: 근데 사실 노민혁이고. 시작부터 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맞아서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뭉친 게 아니라 회사에서
3: 그렇죠. 기획을
1: 뽑아서 또 기획을 했기 그쵸, 때문에 예. 어, 저 손아영 씨 인생의 동반자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 알아요.
3: 네.
1: 예. 서은희 씨 나에게 청춘이다. 좋잖아요. 오예슬 씨 내 삶의 반입니다.
3: 오~ 오~
7: 야, 근데 어떻게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지?
5: 어쩔 수 없는 관계다.
1: 어쩔 수 없는
2: 이 좋은 말들 달아두고
1: 어쩔 수
5: 없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요.
2: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고 반이에요.
0: 이분들은 이렇게 상혁 씨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2: 깊은 뜻을 모른다.
1: 여러분들 다시 한번 포장의 시간을 또 드려야 되니까 네. 예,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0: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원주에서 두 번째 논매기 때 부르던 단홀입니다. 초벌매기하고 보름이 지나니 잡초가 무성해져서 또다시 논매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4: 동해 요왕이 물을 주어.
5: 네, 라이브네요. 오늘은요. 8월 8일 그리고 9일 이틀 동안 11년 만에 완전체 콘서트를 개최하는 그룹 바로 클릭비와 함께했는데요.
6: 네.
5: 아, 나에게 클릭비란 이분이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6: 아, 감사합니다.
5: 5273번님, 내 소중했던 추억.
6: 아~
5: 고이 간직했던 그 시절 왕멋진 우리 오빠들 잡지 사진도 보내봅니다. 라고.
6: 와~
5: 우와! 이슈!
6: 이거 뭐야, 이슈!
5: 야~
7: 투 비 컨티뉴드 때.
8: 3.5.
6: 어, 이때 사진 보면은 민혁 씨가 센터에 있네요.
5: 그러니까.
7: 진짜. 둘이 둘만 안겼었네.
6: 우리 아기
5: 세 명. 와, 클립비 오빠들의 왕멋진 브로마이드. 클립비 오빠들의 가득한 언제나 함께 미니 편선지 세트. 클립비 짱 멋진 시계와 퍼즈. 와, 진짜 이런 건 제가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9: 추억 좋네.
10: 이런 네. 추억들이 상혁군에게는 어쩔 수 없는 추억인데.
9: 그러네.
7: 나는 어쩔 수 없는 클립비다. 항상 클립비다.
9: 어쩔 수 없죠.
7: 여러분들의 클립비.
5: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7: 클립비다.
11: 네. 이제 좀 놔줄까요?
7: 어쩔 수
6: 없다는데. 끝자락인데 좀 우리.
5: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들 예. 8월 8일 8월 9일.
10: 8월 10일날. 방생하는 거예요.
11: 방생.
5: 아니 볼륨 3 됐으니까.
7: 네. 예. 볼륨 3 됐어.
5: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의를 사랑해 주시고 사실 27년간 또는 11년 동안 우리 클릭비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팬분들께 한 마디씩 연결되게. 연결되게 딱 한 마디씩. 예. 민혁 네, 씨가 연결되게. 사랑 해. 뭐 이렇게 하듯이 한 마디씩.
7: 그래서
6: 이거 잘 시작해.
5: 자, 갑니다. 팬분들께
10: 어쩔 수 없다지만 제
7: 사랑
6: 한 글자.
5: 아, 그래? 그 대표님
6: 아무거나
5: 한 글자.
6: 거기다 맞춰서 하자.
5: 자, 노 대표님 한 글자.
7: 사해 사.
10: 사해.
5: 어. 자.
10: 클.
5: 클.
6: 어? 뭐?
7: 이어나라고.
10: 이어나라고.
5: 클. 클.
6: 아. 다.
5: 클 났다.
7: 우리 우.
5: 우.
6: 우연
5: 우연
6: 뭐야 우연 클라야
5: 우연 야
6: 호
5: 클라다 우연 야호 예 아 정말 자세한 얘기는 8월 8일 이분들께 예 저는 또 맡기고 오늘 끝곡은요 클립의 백전문패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만국 김신영
12: 클립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같이 있으면 갑자기 일상의 톤을 쏠 정도로 올라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웃음소리가 경쾌하고 그 소리가 다시 주변 공기를 명랑하게 만들었다. 이건 시인 박상수님의 책 생활력에 나오는 한 줄이에요. 하루 중 조금 지겹고 잠 솔솔 오는 시간. 지금 낮 2시에 만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7월 14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0: Love is in the air. 그러네요. 존 폴 영의 노래 Love is in the air 였습니다. 아이 좋다. 청량하다. 7월 14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휴가 잠시 떠난 우리 안영미 씨 대신해서 잠시, 잠깐 놀러온 2시의 데이트 잠깐 DJ 가수 이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즐겁고 행복해지는 사람. 오늘도 2시간 동안 우리 알뜰살뜰하게 서로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프닝도 그런 글 읽어드렸죠. 오늘은 우리 그 시절 내 최애 가수 얘기도 하고 노래도 들어보고 그러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연 보내주세요. 이렇게 내가 첫 번째로 좋아했던 가수는 누구였을까 기억 떠올려 보면서 함께 해주시면 돼요. 글 올려주시고 신청곡 적어주시고요. 2시부터 4시까지 두대 게시판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들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노래 듣고 얘기 나누고 지금은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티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커러티스의 레드 레드였어요. 이 노래는요 4619님한테 아주 특별한 곡이거든요. 사진도 올려주시고 4619님이 안녕하세요. 요즘 입덕이란 걸 시작하게 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안녕. 공부해야 되는데 코르티스가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입덕하게 된 사연은 친구들과 수학여행 숙소에서 TV로 코르티스를 엄청 들었는데 다들 너무 잘생기고 끼도 많아서 입덕하게 됐어요. 전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신청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4619님 왜 이름 적어주... 아유 우리 이 얼굴 코르티스 얼굴이에요? 나 매일 신청하고 싶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 뭐야, 뭐야 인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아니 요즘 핸드폰 좋다. 화면 끝내주는데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최애도 아니고 첫 번째 최애. 이건 또 특별하잖아요. 한 사람 인생에 첫 번째는 두 번일 수가 없잖아요. 진짜 한 번이죠. 첫 번째니까. 오늘 이렇게 두댕이들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인생 첫 최애 가수 노래 들어보려고요. 3935님, 제 최애 가수는 이번에 솔로 가수로 출격한 연준. 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연준. 왜 최애냐고요? 연준 무대는 정말 쫄깃하거든요. 아름다워야 할 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심장을 쥐어잡는 우리의 김빛나 PD 뭔가요? 아이고 보여주고 싶다 진짜. 슬픈 감정은 눈빛 하나로 전해지고 거칠고 폭발해야 할 땐 무대가 꽉 찰 정도의 에너지를 보여줘요. 춤을 추는 걸 넘어서 감정을 통째로 춤에 담아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준 무대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눈을 못 떼겠어요. 그때부터 눈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연준 사진 좀 언니 한번 좀 자 누가 먼저 보여? 우리 지혜 작가 보여줄래요? 예술 작가 보여줄래요? 누구 손 빠른 거 안 보? 연준 사진 보여주세요. 짜라. 아따 잘생겼다. 아우 큰 화면으로 노트북 화면으로 한번 볼까? 잘생겼... 아니 귀걸이를 저렇게 큰 걸 걸어도 남자가 어울린단 말이에요? 뭘 해도 어울릴 얼굴이긴 하다. 노래는 톡투유 듣자.

아유, 이 노래 춤추면 진짜 멋있겠다. 멋있긴 하겠다. 연준, Talk to You. 삼구 사모님 첫 최애 가수. 예, 노래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누굴까요? 야, 오늘 약간 궁금하다. 두근두근한데? 어떤 분들이 최애인지, 첫 최애인지. 3307님의 첫 최애는 케이윌이에요. 오, 말해 뭐해부터 시작해서 히트곡이 넘치게 많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오늘부터 1일. 만날 때마다 오늘부터 1일 하는 거 너무 설레지 않나요? 때는 바야흐로 멜땡으로만 오빠 노래를 즐겨 듣고 있던 때, 대학교 2학년이었나? 저희 학교 축제에 케이윌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업 끝나자마자 무대로 달려가 펜스 일렬에서 오빠를 영접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때부터 단독 콘서트며 지역 행사며 줄줄이 따라다니고 첫 덕질을 시작했답니다. 좋아하는 노래 중에 4집 앨범 파트 2 수록곡 너란 별도 있는데 너무너무 달달해요. 별사탕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만 같은 노래예요 하면서 케이윌 오빠 엄청 사랑하는 마음 보내주셨는데, 야, 최애가 이렇게 대단한 거군요. 케이윌 어머님도 이렇게까지 자랑을 할까 싶다. 행복하겠다, 케이윌.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만 더 소개하고 같이 들어요, 우리. 나의 첫 최애 가수와 첫 노래. 다음 가수는, 아이고, 오늘 다 이름을 안 적어주셨다. 8695님, 우리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때 이름이나 닉네임 적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번호 말고. 8695님, 듣자마자 생각난 노래. 반가 반가. SES, I'm your girl. 저는요, 태어나 처음으로 덕질해서 그 당시 PC통신 SES 팬클럽 대표까지 하고, 오, 그래. 바다 언니가 제 삐삐에 음성도 남겨주고 했었어요. 그럼요. 팬클럽 대표까지 하는데 일이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럼 바다 언니가 음성 남겨줘야지. 그 당시엔 핑크를 늘 견제했었는데 나이 드니까 효리 언니도 좋고요. 핑클 음악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런 게 성덕이라 그러는 건가요? 삐삐의 음성 녹음 뭐라고 남겼을지 진짜 궁금하다. 근데 뭐 바다니까 예쁘게 상냥하게 남겨 좋겠죠. 노래 두곡 그러면 이어서 들어볼게요. 케이윌의 오늘부터 1일 그리고 SES의 I'm Your Girl.

SES의 압력을까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최애는 누굴까요? 7150님, 저의 최애는 101. 노래는 에너제틱이요. 그중 더 최애는, 그렇지. 그 중에서도 더 최애가 있죠. 메인보컬 김재환이에요. 101 때부터 노래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최애예요. 볼 때마다 행복해지고 노래는 귀를 맑게 해줘요. 101 재결합 기념으로 노래 틀어주세요 하셨거든요. 아유, 이런 뭐 비타민 안 먹어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 그냥 노래만 듣고 오빠들 얼굴 보고 언니들 얼굴 보고 그렇게만 해도 신나는 걸요 뭐. 그러면은 이 노래를 들을까요? 우리 101 노래 에너제틱.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H.O.T의 빛이었어요.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시고요. 저는 잠시 와 있는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는 예쁜 아들 낳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저는 이번 주까지 두대와 함께 할게요. 오늘 두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나의 첫 최애 가수와 첫 노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H.O.T의 빛 신청하신 분 6500님 첫 최애 가수는 부끄럽지만 뭐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요? 초등학교 6학년 시절 그리고 중학교 시절 H.O.T 오빠들이었는데 신청곡이라면 캔디 또는 빛 가능하면 틀어주세요. 그리고 오빠들 노래랑 엮어서 저희 애플망고 사연 소개 가능한가요 언니? 가능하죠. 그럼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 제가 읽어드린 게 제가 할 일이에요. 당연히 가능하지. 자, 요거는 이제 따로 보내신 사연이에요. 여긴 경북 안동인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애플망고 농사하시거든요. 안동에서 애플망고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출하가 시작돼요. 저는 김실장으로 엄마 아빠 도와드리느라 바빠요. 올해로 망고 농사 3년 차인데 올해 애플망고 대박나라고 응원해주세요 언니. 대박나라 애플망고. 요거 너무 이게 또 그냥 망고랑은 다르더라고요. 맛있더라. 약간 그 감맛 그 이게 뭐 그 섬유질이 더 많아. 이렇게 덜 이렇게 너무 맛있어. 이게 거기 농장이에요?

좋다. 이거 일하시려면 엄청 힘드시겠는데. 힘드신 만큼 분명히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땀 흘린 만큼 그만큼 결과가 돌아오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노래도 들려드렸고요. 2부부터는 이제 저랑 같이 활동한 가수들 좀 나오나요? 아이고 진짜. 보자. 이번에는 뭔지. 3211님. 2010년 우연히 알게 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매일 들었던 곡이 있어요. 당시 남자친구에게 이 노래 불러달라고 조르고 졸라 매일 밤마다 전화로 불러주기도 했던 곡이에요. 그때 그렇게 좋아하다가 결혼하고 애 낳은 뒤로 잊고 살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최애로 좋아하고 있는 가수예요.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의 최애인 따란 이석훈님. 그 당시 매일 듣던 노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들려드릴게요.

은지원 문득이었습니다. 저는 은지원 씨 제가 그러니까 오늘 첫 최애 가수 제가 지금 여러분 첫 최애 가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노래랑 저는 은지원 씨 제가 10시에 라디오 DJ 할 때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친한 친구 친친 은지원 네 그때 제가 은지원 씨 그 가까이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잘생겼더라 진짜. 김빛나 PD 어때요? 요즘 뭐 연준 이런 분에 비해서 어때요? 은지원 씨 얼굴 어때요? 왜 더듬어? 왜 그래? 나 진짜 잘생겼던데. 4316님 저의 첫 덕질은 잭스키스 은지원. 그때 전 8살이었고 일요일 아침 은색 턱시도를 입은 은지원을 보는데 당시 미미, 그러니까 바비 인형, 미미의 남자친구 토토를 보는 것 같았어요. 38인 지금도 은지원 하면 두근두근하네요 하며 은지원 씨의 문득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랬구나. 8살의 눈에는 은지원 씨가 미미의 남자친구처럼

멋있었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좀 남자다운 느낌이 더 들었는데 그때 진짜 인형같이 생겼었어요. 정말 잘생겼었어요. 왜저 자꾸 쳐다봐요, 김민나 PD?

0: 최애 가수와 첫 노래 듣고 있어요. 이번에 최애 가수는요. 아, 좋다. 이 노래 듣겠다. 2923님. 제 첫 최애 가수는 G.O.D예요. G.O.D. G.O.D. 초딩 때 TV에서 처음으로 오빠들을 본 순간 데스티니가 시작되었죠. 부모님한테 CD 플레이어 사달라고 졸라서 매일 CD 들으면서 다녔던 게 너무 행복한 기억이에요. 최애 멤버 꼽기 어려울 정도로 한 명 한 명 다 좋아했었는데 다들 승승장구하고 지금까지 롱런하고 있어서 팬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어릴 땐 돈이 없었고 바쁘게 사느라 콘서트 한번 못 가본 건 함정. 30대 끝나기 전에 공연 한번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G.O.D. Forever 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솔로 가수가 혼자 쭉 뭐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명이 합친 밴드라든지 이런 그룹은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한 사람이 아니니까 대단해요. 네, 장하다 G.O.D. 촛불 하나 우리 들을까요? G.O.D.의 노래.
1: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씨 대신 제가 잠시 DJ 하고 있어요. 이소라입니다. 저는 오늘은 두 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나의 첫 최애 가수와 첫 노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벌써 2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최애는 6791님 최애. 6791님 첫 최애 가수라면 꽤 멀리 가야겠네요. 남편이랑 연애 시절 둘이 같이 노래방 가서 듀엣곡 좀 불렀었거든요. 그 시절엔 남편이 음치 박치인 것도 모르고 애절하게 화음을 뽐냈답니다. 이젠 남편 몰래 혼코 가서 혼코가 그러니까 혼자 코인 노래방 간다는 얘기죠. 나 이거 DJ 하길 잘했다. 이 정도는 짐작이 되네. 혼코 가서 1시간 신나게 부르고 스트레스 풀고 와요. 나이 드니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 시절 우리들의 애창곡이자 애정곡 이원진 씨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살포시 남겨봅니다 하셨거든요. 야, 6791님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보겠네요. 이원진, 류금덕 씨가 함께 부른 노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들려드리고요. 저는 3부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 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뮤즈 스타라이트였어요. 아,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또 인사해요.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문자 메시지나 사연 보면은 어? 소라 언니세요? 누구지? 막 이런 분들 아직까지도 계셔서 제가 중간중간 저 잠시 안영미 씨 대신 와 있는 이소라예요. 소개하고 가거든요. 네. 자, 오늘은 두 대 가족들의 인생 첫 번째 최애 가수들 노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뮤즈 누구의 최애일까요? 9968님 최애예요. 저의 최애 밴드는 뮤즈예요. 회사에서 일이 힘들거나 아이들이 저를 지치게 했을 때 꼭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뮤즈의 노래를 듣고 들어갔어요. 가사의 뜻도 모르는데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25년 9월 인천에 뮤즈 내한 왔을 때 저 현장에서 보면서 울었잖아요. 그만큼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가수예요. 노래 들려주시나요? 들려드렸죠.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유명한 가수라도 멀리만 있는 것 같다가 우리나라 와서 내한 공연 한번 하고 가면은 그렇게 친하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저는 동네가 일산하고 파주 그 중간쯤에 살거든요. 거기서 콜드플레이도 공연하고 BTS도 공연하고 그 정도로 큰 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그분들 공연할 때 저희 집에 창문만 조금 열어놔도 폭죽 터지는 소리 막 음향 다 들리거든요. 안 가도 뭔가 가까워. 자, 오늘 2시의 데이트 두댕이들의 인생 첫 최애 가수 노래로 꾸며집니다. 잠시 광고 후에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김원준의 쇼였어요. 저 뭔가 좀 안정감 있다. 1, 2부에는 두근두근하면서 잘생긴 가수들 막 이렇게 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들었다면 이 지금은 예, 김원준 씨 뭐 예, 반갑네요. 김원준의 쇼 들었습니다. 이 노래 적어주신 분 꽤 많았어요. 9476님이 김원준의 쇼 아 원주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인생 처음으로 학생 시절 팬클럽 가입한 가수예요. 그때 생각하니 갑자기 행복해지네요 하셨고요. 4800님 제 첫 최애 가수는 김원준 오빠였죠.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원준 오빠 팬이어서 우리 둘이 같이 선물 보내고 팬레터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원준 오빠 라디오 할 때 매일 들었었는데 그만두실 때 엄청 아쉬워했어요. 오빠의 라디오 복귀를 기다리며 신청해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DJ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래도록 기억에 남나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DJ들은.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봐요. 사연 요즘에 많이 받아서 저 기분 엄청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8731님 최애 가수도 김원준 오빠. 아마 제가 초 1, 2학년 때일 건데 아 여기 그때 살면서 본 남자 사람 중 제일 잘생겼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빠의 모든 노래를 열심히 애창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인정이죠. 요즘에도 김원준 씨는 엄청 잘생겼던데 정말 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지 싶을 정도로 지금도 미남이시더라고요. 윤상 오빠도 미남이더라. 언니 가까이서 봤는데 진짜 잘생겼더라. 그리고 우리 상순 DJ도 엄청 잘생겼던데 저는 남자들은 다 잘생기게 보이나 봐요.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못 봐서 그런가? 집에 있어서? 보자. 9228님 최애 가수라. 아 9218님 이분 좋아하세요? 홍경민 씨 좋아했죠? 나이도 저랑 같고 노래도 좋아서 플레이리스트에 꽉 차 있었어요. 당시 노래방에서 흔들린 우정 한번 안 부르신 분 있을까요?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도 가고 지역 축제, 대학 축제도 따라갔었어요. 아줌마 되어서는 토크 콘서트에 경민 씨 나와서 갔었는데 여전히 노래 잘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잘한다. 가수에겐 최고의 칭찬. 9218님 최애 홍경민 흔들린 우정 들어요.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에 그대였습니다. 6268님, 제 인생 첫 플리라고 하면 그땐 사실 지금 같은 플레이리스트가 없었고 앨범을 사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 앨범이었어요. 국민학교 시절 시험 기간이었는데 노래에 푹 빠져서 정신 없었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영원히 나의 환상 속 아이돌입니다. 아, 이거 정말 가수가 들으면은 이거 이상의 표현이 없네요. 정말 여전히 아직도 영원히. 저도요. 저도 해주세요. 아, 부럽다. 2932님, 저의 최초 최애 가수는 서태지와 아이들. 초딩 때 랩도 따라하고 춤도 추고 양군 양현석 오빠의 멜빵 바지도 엄마한테 졸라서 입고 다녔어요. 전부 다 히트곡이라 뭘 들어도 신날 거예요. 1511님, 아, 이거 약간 부끄럽지만 좋다. 저의 첫 최애 가수는 당연히 소라 언니. 저는 언니를 싸이월드에서 영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무대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바람이 분다를 부르던 언니의 모습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깊은 울림보다는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지? 나또 이렇게 아프게 얼굴 붙잡으면서 노래 불렀나? 어? 있잖아요. 이수지 씨 하는 거, 이렇게 아파 보이는 거. 어떤 가수인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다니다가 지금까지 언니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언니, 어디 있든 찾아갈게요. 건강만 하십시오.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895님, 시연이에요. 시연님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저는 이수지 씨 때문에 누나를 알게 되었어요. 불후의 명곡에서 소라 누나 분장하고, 그러니까 이거. 바람이 분다 모창하는 것으로 누나한테 빠졌어요. 아, 이수지! 잘했다. 저 집에 있는 동안 이수지 씨가 열일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수 연예인에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올 봄에도 누나 콘서트 갔었고요. 누나, 못 보셨겠지만 제가요, 마지막에 일어나서 기립박수까지 쳤어요. 제가 반복해서 듣던 노래 바람이 분다 신청해요.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셨거든요. 고마워라. 저 이수지 씨한테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이 노래 들을까요? 제 공연 때 시연님이 사진 그 포스터 앞에서 사진 찍은 거 올려주신 거저 봤어요. 감사해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아이, 좋다. 아하, Take on Me 였어요. 여기 보컬리스트 모튼 하킷이 엄청 잘생겼거든요. 가슴 뜨근뜨근 하면서 노래도 너무 좋고. 그 당시에 엄청 이 노래 히트했었는데. 1952님, 저는 김기덕 아저씨 때부터 두대 들었던 라디오 전성기 세대 이정희입니다. 중학생 때 팝송병에 걸려서 팝음악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때 인생 첫 덕질했던 그룹, 아하, 그들의 노래 Take on Me. CD는 못 사고 테이프 사서 열심히 들었어요. 이 노래 듣고 싶고요. 참고로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 첫 곡은 언니의 트랙 9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디오 들으며 소중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나이가 되었네요. 언니 목소리로 기운받는 두댕이들 많은 거 아시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그러시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네. 8304님, 20여 년전 고3 때 정지영 언니의 스윗박스, 정지영이 형의 스윗박스. 네. 거기 공개 방송 가셨었어요? 정재웅님이 나와서 잘 가요 부르시는데 그 마이크 잡은 손이 너무너무 예쁘셔서 완전 팬 됐어요. 손이 예쁘면, 특히 남자가 손이 예쁘면 얼굴보다도 저는 그 손이 그렇게 예쁜 남자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최애가 되는 이유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우리 두대 가족들 인생 첫 가수, 나의 첫 최애 가수와 노래 듣고 있어요. 8304님 첫 최애 정재욱 씨 노래 중에서 오늘 글쎄 이 노래 어떨까 모르겠다. Season in the Sun.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승환 슈퍼히어로였습니다. 그 전에는 손가락이 예쁜 가수 정재욱 씨의 시즌 인 더 선 들었고요.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승환 씨가 최애 가수인 분은요. 오늘 이름이 안 써져 있어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0304님, 네, 첫 최애 가수가 이승환 옹이었어요. 저는 라디오를 사랑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TV나 많이 나오는 가수보다는 라디오 많이 나오는 가수를 좋아했죠. 환갑이 지나도 성대짱짱 슈퍼히어로 들려주세요. 여전하던데 이승환 씨는. 예, 제가 그러니까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보다 나이 몇 살 위거든요. 그래서 전 이 그 DJ하고 그래서 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뭐라고 막 부르기가 그래서 이승환 씨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랬더니 오빠라 그래야지 막 그랬던 거 기억나네요. 네. 0716님 이승환님 노래 들을 때마다 고3 때가 떠오른다고 적어주셨어요. 그 시절 친구들, 그 시절 고민들 다 떠오른답니다. 노래는 들을 때 추억과 냄새마저 떠오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노래엔 그런 힘이 있죠. 자, 그러면은 나의 첫 최애 가수와 노래에 이승환 나왔으면은 짐작 한번 해보세요. 저희 PD가 뭘로 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PD 뻔하다. 하지만 좋다. 0327님. 첫 번째 플리 신승훈. 그 후로 오랫동안 제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가요 톱10에서 노래 부르는 승훈홍 보다가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느낌이요. 중학생 되어서 용돈 모아서 첫 팬클럽 가입. 난 후니 패밀리. 그래. 요즘에는요 볼 게 많지만요 그때는 가요 톱10 보면서 일주일 막 기다리고 그랬었어요. 난리였어요. 제가 그 마음 이해하죠. 노래 들려드릴게요. 신승훈 그 후로 오랫동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0: ちゃんぽん、イビガ
1: イビガユ、イビガちゃんぽん、
0: イリル、イルちゃんぽん、オーケー。
2: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팜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잠시 DJ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 빨리 오세요. 건강하게 낯빛 환하게 해서 돌아오셔야 돼요. 이번 주까지 제가 자리 지키고 있어요. 오늘 끝곡 두대 가족이 보내준 나의 첫 최애와 노래. 최애 가수와 노래 오늘 끝곡인데 0916님 누굴까요? 사준의 메모리즈. 와 오랜만이다. 당시 전국의 H.O.T의 열풍으로 난리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남들 다 좋아하는 가수 말고 고상한 척 하고 싶었던 저는 발라드 가수를 고심히 선별하여 고른 게 가수 사준이었습니다. 근데 사준의 인기도 어마어마해져서 나중에 남들하고 같이 좋아하게 됐었어요. 그럼요. 내 최애 가수가 유명해져야죠. 그래야죠. 노래를 내면 빛을 받아야죠. 사준 씨, 이 노래 진짜 좋아요. 그 마음 뭔지 알 듯해요. 사준의 메모리즈 들으면서 오늘 저도 이제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원하는

0: 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사진 전문 미술관인데요. 다양한 전시와 함께 작은 야외 정원과 맞닿은 전문 도서관도 있어 사진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은 카메라 조리개를 닮은 독특한 건물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필름을 층층이 쌓아올린 듯한 외벽은 빛의 각도에 따라 색감이 달라져 건물 자체가 하나의 사진작품 같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높은 층고의 로비가 펼쳐지고 빛과 어둠으로 표현된 사진작품들 사이를 걷다 보면 걸음도 자연스레 느려진다고 하네요. 조리개를 닮은 건물이라니 카메라 안에 들어온 기분이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그리고 굉장히 힘 있는 느낌이에요. The Traveling Wilburys 이 팀은 와 멤버가 아주 화려합니다. 조지 해리슨 그리고 로이 오빈슨, 밥 딜런, 제프 린, 탐 패티가 함께 결성한 완전 슈퍼밴드네요. The Traveling Wilburys의 Handle With Care 오늘 완벽한 하루 첫 곡으로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에너지가 그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뮤지션들이 모여서 뭐 지금도 뭐 그런 뮤지션들이지만 최고의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밴드라 그런지 에너지가 아주 음악으로도 그 에너지가 전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팀이 88년도 이때쯤에 결성된 무슨 노래를 녹음하다가 이렇게 결성된 팀이라고 하는데 너무 슈퍼 밴드네요. 정말 말 그대로 슈퍼 밴드입니다. 자, 완벽한 하루 첫 곡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곡으로 시작했고요. 3635 쓰시는 분이 와우 이건 전설의 트래블링 윌버리스인가요? LP 사고 35년 만에 처음 라디오에서 접하네요. 너무 좋아요. 저 상수님과 동갑입니다. 3635 쓰시는 분. 친구네요. 네. 이 정도는 돼야지. 트래블링 윌버리스 이 팀 알죠? 그래요. 반갑습니다. 송희원님은 순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디오 들을 여유가 되어 순디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희원님 오랜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유롭게 이런

0: 하루가 있을 때 한껏 여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오늘 화요일 정통 라디오 여러분들 사연과 또 신청곡 또 완벽한 하루에서의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선곡들로 꽉꽉 채워서 비가 좀 그러니까 비가 좀 내리는 날에는 음악이 좀 잘 들려요. 예전에 그 얼마 전에 한번 우리 AI 순영이 왜 잘 들리는지 설명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 노래가 아주 잘 좋게 들릴 거니까 완벽한 하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신청곡으로 그리고 또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000번으로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유성물산교역, 브람쌈머이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인온, 제주항공, IBK 기업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과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지친 날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6: 상큼함이 필요할 때
7: 와인 비니거 굿,
8: 레드 와인 비니거
9: 베럴,
10: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11: 베르디.
12: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1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5: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14: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5: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14: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5: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어떤 날에 비 오는 날이면 들으셨습니다. 아주 오늘 같은 날 아주 딱인 그런 노래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비가 오니까 음악도 참 좋게 들리죠. 게다가 어떤 날에 노래가 나오니까 야 저는 아주 푹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 아 임현진 님이 새로 오픈한 카페에 왔는데 노래가 안 나와서 조용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깜빡하셨다며 뭐 듣고 싶냐길래 완벽한 하루 추천해드려서 함께 듣고 있네요. 아 지금 듣고 계시는 건가요? 왠지 단골 될 것 같은 이 기분 뭐죠? 아, 괜찮은 카페를 하나 발견하셨군요. 그래요. 이렇게 또 이런 아지트 같은 곳이 하나 있으면 참 좋아요. 가가지고 뭐 사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거기 이제 오는 친구들 동네 사람 손님들하고도 서로 그런 카페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또 좋은 음악과 또 맛있는 커피까지 있으면 또 너무 좋죠. 분위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4828 쓰시는 분은 순디 안녕하세요. 저는 저음 남자 사람 목소리에 약해요. 협찬사 호명하는 목소리조차 듣기가 좋네요. 팬입니다 라고. 아 그래요. 제가 좀 낮죠. 낮아서 좀 단점도 있지만 또 낮은 목소리를 차분한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완벽한 하루를 듣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중님이 보내셨어요. 순디의 매력 1. 대체적으로 잘 까먹는다. 참나. 2번 모르는 건 모른다고 쉽게 인정한다. 뭐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요. 3번 목소리가 차분하며 상당히 긍정적이다. 아 그래요. 이걸 또 이렇게 잘 까먹는 걸 또 매력으로 봐주시는 최영중님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래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쉽게 인정하는 걸 또 매력으로 봐주시다니 정말 최영중님이 굉장히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긍정적이신 분이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최영중님. 아주 매력 있어요, 최영중님.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내주신 매력이 있어서 제가 냉동 만두 쿠폰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진님이 순디, 아까 소라 언니가 순디 잘 생겼다고 칭찬했는데 들으셨나요? 아, 제가 그 순간은 뭐 제가 이렇게 퇴근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요. 음악도 듣다가 그래서 출근하면서 죄송합니다. 퇴근하면서는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들어야죠. 아, 또 부끄럽게 또 우리 소라 누님이 또 이렇게 저의 칭찬을 해주셨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마주치면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소라 누님 때문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에 2시부터 4시까지 안영미 DJ를 대신해서 이소라 DJ가 수고하고 계시는데 참 듣기가 너무, 어제도 우리가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칭찬하는 걸로 또 어제도 참 그렇게 얘기했지만 참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 안영미 DJ도 좀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우리 이소라 DJ의 또 참 이렇게 그 착함이 목소리로 전해지지 않나요? 너무 착함과 이렇게 배려가 너무 목소리로 전해져서 그게 참 기분이,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밖에서 그만하라고 좀 노래 듣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에픽하이 피처링 지선의 파리스. 파리스가 아니라 영어로 하려면 페리스. 한국말로 하면은 파리 이렇게. 근데 두 개를 섞었네요 제가. 파리스라고. 페리스 듣죠.

에픽하이 피처링 지선의 파리스 들으셨습니다. 성정미님이 순디 얘기 많이 들어도 좋은데 이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우리 제작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임소희님이 오늘 입 터진 순디. 그래요. 말이 좀 많은 날이 좀 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칭찬을 듣고 우리 이소리 DJ한테 칭찬도 듣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칭찬 듣고 이러면 기분이 좀 없대요.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적당히 해야죠. 뭐든지. 3231 쓰시는 분이 순디님을 보면서 저희 신랑이랑 참 비슷하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완벽한 하루 들으면서 늘 생각했죠. 목소리도 비슷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이고 목소리 진짜 너무 좋으십니다라고 이렇게 또 칭찬을 또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신랑분은 참 멋있는 분이시죠. 그래요. 목소리가 달라야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면 좋아요. 0726 쓰시는 분이 오늘은 애호박전 붙이면서 들으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선곡 기대할게요. 아 비 오는 날엔 또 이렇게 이런 전 붙여서 먹으면 참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과학적으로 비 오는 날 음악이 잘 들리는 이유는 뭐 이제 기압과 이런 것 때문에 자도 좀 더 전달이 잘 된다고 하고 왜 부침개를 부쳐 먹는 게 비 오는 날에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AI 순영이 있으면 좀 물어볼 텐데 오늘 AI 순영이 없습니다. 자, 에밀리아의 빅 빅 월드 듣고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CHS의 에코입니다. 기타리스트 최현석을 중심으로 결성한 팀이고요. 자신들의 음악을 트로피컬 사이키델릭 그루브라고 소개하는데, 쉽게 말해서 연주 속에 여름의 감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더 최현석 씨는 아폴로 18이라는 밴드에서 터프한 질감의 기타를 치다가 개인 프로젝트로 CHS를 시작했고요. 2010년대 후반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에코는 2024년에 발표한 싱글인데, 옛날 탄산음료 광고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80년대 무드를 재해석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메인에 흐르는 색소폰 선율에서 청량하면서도 그리운 그 시절 향수가 느껴집니다. CHS의 에코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치스의 에코였습니다. 뭔가 되게 벅찬 느낌의 연주곡이에요. 아주 지금 이런 날씨에 조금 우중충한 날씨지만 CHS의 에코 들은 그 기분이 좀 상큼해지는 느낌입니다. CH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로피컬 사이키델릭 그루브. 그러니까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들이 많아요. 뭐 이런 곡들 지금 에코 같이 벅차고 화려한 곡도 있지만 아주 착 늘어져서 듣기 좋은 뭔가 뙤약볕에서 듣기 좋은 그런 곡들 편안한 곡들 굉장히 많고 좀 연주곡들이 좀 길이가 길어서 제가 다른 곡도 소개해주고 싶은 곡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CHS의 다른 곡들도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어디 놀러 가서 휴가 가서 들으면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경수님이 처음 듣는데 신비롭고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진희님은 오늘 지금 같은 시간에 딱 어울리네요. 찢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전상준님 일본 출장 왔어요. 말도 안 통하는 일본에서 들으니 너무 좋아요. 순디 멘트에 혼잣말로 대답도 하고 아이고 출장 가가지고 말이 안 통해서 좀 답답하신가 봐요. 괜찮습니다. 뭐 잠깐이잖아요. 말이 안 통해서 일본에서 말이 안 통해도 다 눈짓 발짓으로 뭐 어디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재밌는 거 다 구경하시고 일도 잘 하시고 그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여름에 정말 굉장히 더운 느낌이었는데 더위도 좀 조심하시고 전상준님 조심하셔서 물도 많이 드시고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7645 쓰시는 분이 취향의 공유로 곡을 공유해 주셨어요. 저의 취향 공유예요. 구름에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라디오에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7645 쓰시는 분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구름에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에 이어서 김수영의 Rainy Day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김수영 씨의 목소리가 아주 중성적인 목소리 매력 있어요. Rainy Day 이 곡도 너무 좋은데요. 7645 쓰시는 분.

분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모바일 햄버거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0408 쓰시는 분이 다들 순디님이라고 부르시나 봐요. 저는 소라 언니 라디오 들으려고 들렀다가 연달아 듣고 있어요. 비 오는 날이라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늘

0: 하지 않고 계신 분이 감사합니다. 비오는 날이라 조금 자제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좋으면은 막 밖에 뛰쳐나가고 싶으니까 조금 우리가 자제해서 한 평소보다는 한 2, 30% 정도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켜서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거고요. 날씨 좋은 날 들으시면 정말 끝내줍니다. 아, 비 오는 날도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내일 한번 더 와보세요. 내일은 또 야 토마스 쿡이라는 우리 손님이 있어요. 매주 오는 그분이 기가 막힌 또 선곡을 해줘요. 젠지의 음악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0408 쓰시는 분 내일 한번 와보세요. 한번 끝내줍니다. 432 쓰시는 분 오늘 청취율 전화 받았어요. 당연 상수님 라디오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받으면은 좀 우리한테 완벽한 하루 듣는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완벽한 하루가 아끼고 아끼는 선물 아시죠? 순댓국 밀키트 432 쓰시는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의 첫 공식 굿즈가 나왔습니다. 검색창에 완화 굿즈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7월 15일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흰색 회색 티셔츠와 파란색 회색 모자 그리고 흰 양말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잠깐 들으셨겠지만 완화 굿즈 한정판 완화 굿즈 내일까지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초록창에 완화 굿즈라고 치시거나 우리 완벽한 하루 SNS 인별그램에 들어오시면은 링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경화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옛날 노래인데 혹시 틀어주시려나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갑자기 듣고 싶어졌어요. 아주 문경화님이 오늘 같은 날 이런 노래 들으면 참 이렇게 딱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를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오랜만에 또 이 곡 들어볼까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이 곡 2부 끝곡으로 제가 들려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물놀이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 빠지는 물에 빠진다고 해서 빠지가 아니죠. 운하나 하천에서 사용하는 밑바닥이 평평한 운반선을 바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 물 위에 띄워놓은 영원한 말 바지가 변형된 말이 빠집니다.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바지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빠지선을 끌림배 또는 딸림배로 순화한 바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3부 첫 곡은 2783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들으셨습니다. 6555 쓰시는 분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순디 신기해 죽는 줄 알았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스팸인 줄 알았는데 022056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캡처하고 아 눈치를 채셨구나 이게 청취율 조사 전화라는 걸 캡처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자주 듣는 라디오를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서 상순이 라디오라고 외쳤어요. 다행히 완벽한 하루라고 알아들으셨어요. 저 잘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상순이 라디오 뭐 순디 라디오 뭐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거기선 또 알아듣는군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 완벽한 하루 또 이렇게 청취율 조사에 또 참여하시게 돼서 정말 아, 축하드리고요. 655 쓰시는 분. 그리고 또 순댓국 밀키트 받을 수 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이 청취율 조사 전화 받기도 힘든 것 같은데 아, 전화도 받고 또 완벽한 하루 얘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뭐 그런 것도 물어본다고 하면서 한다면서요. 그 무슨 좋아하는 그 완벽한 하루에서 좋아하는 코너가 어떤 코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얘기 있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취향의 공유? 상순 퀴즈? 젠지의 음악? 뭐 많죠.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1799 쓰시는 분 부산시 남구 용호 3동 마을버스에서 순디 목소리 듣고 반가웠어요. 아, 또 이렇게 마을버스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이 또 완벽한 하루 MBC FM4U를 틀어놓고 계시는군요. 아주 마을버스에서 참 이렇게 완벽한 하루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산은 지금 비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을버스에서 이렇게 1799 쓰시는 분이 완벽한 방송, 완벽한 방송이래요. 완벽한 방송이죠. 완벽한 하루를 듣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면서 바나나 우유 쿠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빙그레, 베스트슬립,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노무법인 폐,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0: IS통닭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IS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알레프의 느린 춤에 이어서 이승환의 사랑하나요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 두 곡 다 너무 좋네요. 6319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이상수님 라디오를 처음 듣게 된 초보 청취자예요. 엄마와 점심 데이트하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더니 제가 좋아하는 상수님 목소리가 딱 너무 반가워요. 또 찾아올게요. 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완벽한 하루로 한 분 더 오셨네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이렇게 좋은 노래 계속 두 시간 동안 같이 들어드리고 또 수요일에는 젠지의 음악 또 토마스 쿡이 또 좋은 선곡도 해주시고 또 가끔씩 라이브 이번 주엔 또 최유리 씨 그리고 조지가 또 함께합니다. 목요일 날 6319 쓰시는 분 초보 청취자분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5319 쓰시는 분 6319 그 다음에 5319 쓰시는 분 또 보내셨어요. 퇴근길입니다. 교무실 선생님들이랑 퇴근길 라디오 이야기하는데 세 명 다 완화 들으며 퇴근한다고 했어요. 자체 청취율 조사였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세 분 지금 그러면 5319 쓰시는 분 이 선생님들 아시는 선생님들이 다 지금 완벽한 하루 듣고 계시는 건가요? 청취율 조사 했으니까 제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3장 보내드릴게요. 세 분 같이 퇴근하시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시라고 3개 보내드릴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 자체를 또 해주셔서 그리고 아까 그 청취율 조사 하신 분 좋아하는 코너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궁금했었는데 65 쓰시는 분이 취향의 공유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헛소리가 나오던지요. 개취라고 했어요. 개인의 취향. 아까 상순이 라디오라고 하신 분 맞죠? 완벽한 하루에 피해준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무 얘기나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들 알아듣잖아요. 아까 상순이 라디오라고 했는데 완벽한 하루라고 알아들으시고 감사드립니다. 4073 쓰시는 분이 아, 이 곡도 오랜만에 또 듣겠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Love is a Losing Game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 같이 듣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Love is a Losing Game 들으셨습니다. 1772에 쓰시는 분이 와 지금 비 오는데 선곡 최고네요. 에이미 와인하우스 사랑하고 완벽한 하루도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죠 이 노래. The Last Dinner Party의 Sinner 들어드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77년 오늘 7월 14일은 일본 최초의 기상위성 히마와리, 즉 해바라기가 발사된 날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기념해 매년 오늘을 해바라기의 날로 부르는데요.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꽃으로 알려진 해바라기. 사실 꽃이 피고 나면 한쪽 방향만 바라본다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활짝 핀 해바라기 꽃이 바라보는 방향은 동쪽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해바라기가 꽃이 피고 나면 한쪽 방향만 바라본다는 거죠. 글쎄요. 그러면은 동쪽에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탁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면은 그쪽을 촥 해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면서 꽃이 이렇게 바로 피진 않잖아요. 바로 뿅 이렇게 피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위쪽을 바라보는 거, 하늘 쪽? 하늘 쪽, 어느 쪽일까요? 아, 저도 제주도에서 해바라기 좀 봤는데, 거기 해바라기 보고, 해바라기가 보는 쪽이 어느 동쪽일까, 남쪽일까, 서쪽일까, 북쪽일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아, 해바라기구나. 해바라기가 날 바라보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어렵네요, 오늘 문제. 헷갈립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당연히 동쪽으로 착 향해서 있다가 착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저는 X. 이렇게 순순하게 이렇게 동쪽이면은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어요.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당연한 문제를 낼 리가 없어요. 뭔가 다르니까 좀 어려우니까 동쪽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이걸 냈겠죠. 하지만 저는 해바라기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좀 남쪽을 보지 않을까. 보너스 문제일 것 같다고요? 아, 그래도 뭐 벌써 내가 X로 지금 찍어놨기 때문에 오늘 이 촉이 X를 가리켰기 때문에 제 촉을 이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퀴즈에 이어서 아 정말 오랜만에 듣는 곡이었어요. 조지 마이클 그리고 엘튼 존의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아, 정말 오랜만에 들어서 기분이 상승 퀴즈는 다 잊어버리고 이 노래에 정말 푹 빠져 있었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상승 퀴즈 활짝 핀 해바라기 꽃이 바라보는 방향은 동쪽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X로 찍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X인 것 같아요. 2054 쓰시는 분이 정답은 X입니다. 남향을 봅니다. 저랑 똑같네요. 집도 남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남쪽 정답은 X. 집이 남향이 제일 좋아서 그냥 찍으신 거예요. 찍은 거죠 솔직히. 2054 쓰시는 분. 5361 쓰시는 분은 우리 마당에 지금 폈어요. 정답 X.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해바라기가. 에? 5361 쓰시는 분. 그걸 알려주셔야죠. X만 할 게 아니라. 보고 땅 어느 쪽이다. 아, 김혜정님은 정답 O. 저 해바라기 씨 초콜릿 많이 먹었었는데 추억 돋아요. 아, 저도 좋아했었는데 그거. 아,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막 한 주먹씩 그 조그만 걸 한 주먹씩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이동화님은 정답 오. 잘 모를 땐 순디죠. 순디 따라갑니다라고 오를 하셨어요. 저는 X 했는데요. 이동화님. 아, 잘 자세히 들으셔야죠. 이렇게 자세히 안 듣고 저를 안 따라오시면 어떡해요. 오늘 X일 것 같은데 제가. 에? 자. 정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네요. 야, 이동환이 정말 행운이네요. 따라온다 그러고 잘못 썼는데 정답을 맞추셨어.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그거죠. 네. 활짝 핀 해바라기 꽃이 바라보는 방향은 동쪽이 맞습니다. 해바라기는 꽃이 피기 전에는 해 이동에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꽃이 활짝 피고 나면 줄기가 굵어지고 단단해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동쪽으로 고정한 채 자란다고 합니다. 다 자란 해바라기가 동쪽을 바라보는 이유는 아침 일찍 꽃의 온도를 높여 꿀벌 같은 곤충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야, 오늘 정말 그런 역시 그 식물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어떤 행동에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네요. 야 오늘 보너스 문제가 맞았는데 제가 괜히 어떤 반발심에 제작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제작진들에 대한 어떤 반발심 때문에 제가 X를 선택해서 틀리고 말았습니다. 아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고아라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듣죠. 김건모의 노래입니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0: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에 이어서 심고은님이 신청해 주신 폴킴의 비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강서구에 사는 5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 보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여기는 비가 오고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폴킴의 비 신청해 주셨어요. 아, 이 곡이 비 올 때도 들으니까 여기 지금 상암에도 비가 쫙 내리고 있는데 비 올 때 들으니까 참 좋네요. 좀 김건모의 잠 못 둘 다 비 노래인데 하나는 조금 빠르고 하나는 분위기가 아주 좋은 두 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 습관

폭원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내일 완화 굿즈 판매 마지막 날이자 청취율 조사 특집 진지의 음악 있는 날인 거 아시죠? 내일 또 전지의 음악 청취율 조사 특집인데 토마스 쿡이 또 얼마나 또 좋은 노래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오셔서 좋은 음악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 퍼머넌트 레드의 꿈만 같은 꿈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 개별의 반대말이 뭘까요? 24세 우연히 고령자 돌봄의 세계에 입문한 이후 그 일의 매력에 빠져서 엄력 50년 반세기를 보낸 분이 묻습니다. 흔히들 개별적의 반대말을 집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개별적의 반대편에 있는 말들 강제적이거나 수동적 또는 획일적이기가 쉽다고 합니다. 개별과 집단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쌍인 개념이죠. 한 개인은 집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개성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집단 돌봄 시설에선 개별적 돌봄이 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돌봄에는 정답이 없어요. 돌봄에는 매뉴얼이 통하지 않으니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잘해야지요. 좋은 돌봄에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창조력입니다.

아,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원칙이나 전문성이나 다정함 이전에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야겠죠? 자,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Gladys Knight and the Pips. I've got to use my imagination. 저 날씨 아직 비 내리는 곳이 꽤 많죠? 전국에? 어. 상암동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릴 때는 또 글래디스 나이트 목소리가 아주 잘 어울리죠. 박희진 씨, 아저씨, 저 소개팅 가서 백캠 조금밖에 못 들어요. 아, 슬픔 주의. 그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에이,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1년 365일 매일 하는데 소개팅이 중요하지. 지금 이게 무슨 이런 망발을. 예. 괜찮습니다. 박희진 씨. 좋은 결과 있길 빕니다. 아이, 깜짝 놀랐네. 예. 자, 글래디스 나잇 앤 더 핍스. I've got to use my imagination.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 컴퍼니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백조싱크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 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착착착 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 착착착 안착 팬티착.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0: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야, 음악 나가는 사이에 스튜디오 창밖을 보니까 비가 꽤 많이 내리는데요. 예, 상암동엔 보스톤의 연주한 노래 어맨더 들었습니다. 565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아, 퇴근길 석양하고 백해문 찰떡궁합. 근데 서울에선 뭐 석양을 볼 수는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박영일 씨, 대구입니다. 아이,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월요일부터 와 지옥이에요. 백캠 들으니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하셨네요. 오, 야.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에어컨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 온열 질환으로 좀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와, 이거 괜찮나? 6332번으로 아이, 좋아하는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 갔는데 너무 보고 싶습니다. 괜찮대요? 프랑스? 아, 더울 텐데.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자, 좋아하는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 가서 보고 싶다고 이 노래를 청해 주셨네. 예, 6332번. 폴 매카트니 and Wings. Silly Love Songs.

케이크. 우리는 케이크라고 한 끝끝내. 하지만 오리지널 발음은 케이크. 네. Never there 들었습니다. 579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Silly Love Songs였고요. 와, 4080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처음 보내셨네 문자. 와, 시간이 점점점. 예전에 음악 캠프 25주년 골든 마우스 홀 공개 방송 할 때 PA팀으로 참여했던 음향 감독입니다. 와, 그때 뭐 신대철, 김세왕, 타미킴 정말 엄청난 출연진들과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박규소 부장님 등등 아직 계신지 모르겠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추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다들 박규소 부장을 필두로 다들 정년퇴직했는데요. 예. 아, 이 당시엔 부장이었군요. 박규소 씨, 그때 뭐 이종호 국장 이런 분들, 와, 정찬영 PD 다들 정년퇴임하고 가만히 봤더니 저만 계속 있네 여기. 예? 아하, 이거 참. 그러네. 아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4080번으로. 예. 이예빈 씨는 용인에서 라이프가드 하는 28살이에요. 오늘 예상치 못하게 빠른 퇴근을 해서 드디어 오랜만에 백캠 듣네요. 배신의 콤비도 기다려집니다. 비 오니까 재즈 음악 틀어주세요. 왜, 비 올 때는 재즈 음악 들어야 돼요? 그럼 좀 기다려보시고. 라이프가드는 뭐예요? 라이프가드. 라이프가드는 뭐 인명구조원 이런 거잖아요. 수영장에 근무하십니까? 오, 그럼 수영 잘 하시겠는데? 저도 예전에 안양풀장에서 1972년에 했었죠. 라이프가드. 알바로. 돈 모아가지고 여행 가려고 그러다가 아폴로 눈병 걸리는 바람에 3일 만에 올라왔던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자, 9108번으로 청해 주신 아리사 프랭클린 리스펙.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점점 거세지겠고 밤사이 상당히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해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예상되니까 바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비는 소강 상태가 되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지도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는 데이터 지리학을 보여주는 국경의 지도책이다. 그 지도책에서 찾아보니 스페인과 모로코를 나눠주는 국경의 길이는 겨우 80m. 반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엔 세계에서 가장 길이가 긴 국경인 8,991km로 놓여져 있다. 미국은 남쪽으론 멕시코와 통행 인구가 가장 많은 국경을 공유한다. 두 나라의 국경 지대에 있는 티와나 검문소 하나에만 하루에 20만 명이 오간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주에서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만 유일하게 보일 뿐이다. 지도, 특히 세계 지도는 국가라는 단위로 나뉜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다. 이번 월드컵의 성과라고 하면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던 카보베르데를 아프리카 대륙과 대서양 사이에서 찾아보게 했다는 것도 있을 듯. 지도책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유용하다. 처치는 오늘 국제정세 전문가와 르몽드의 지도 제작자가 함께 만들었다는 국경의 지도책이 늘 보던 세계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사실 대부분의 국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도는 그걸 보게 해준다.

왜 하필 지금 국경에 주목하고 있을까? 국경이란 두 인간 집단의 관계를 반영하는 지리적 한계다. 여기에는 군사적, 외교적 논리뿐 아니라 전통이나 오랜 친선관계도 반영된다. 국경이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리 안에 삽입된 역사. 국경은 하나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선이나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지도체계에는 부록처럼 세 개의 유명한 선들이 실려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선들 중에서 두 개의 선이 우리와 관계 있다.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이 그것들. 군사분계선은 1953년 6.25 전쟁 정전협정 당시의 전선으로 오늘날에는 실질적인 국경 역할을 하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한반도 군사분계선의 해상 연장선으로 미국이 설정하고 유엔이 승인했으나 북한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여기까지가 심리적 마지노선이야. 그러니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 마지노는 프랑스의 한 남자의 이름에서 나왔다. 늘 뜨거운 지역인 중동에는 그린 라인, 퍼플 라인, 블루 라인.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그려볼 수 있는 색색의 선들이 그어져 있다.

쟈니 캐시 I walk the line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뭐 쟈니 캐시에 대해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생각은 못하지만 미국에선 정말 유명한 것 같습니다. 쟈니 캐시. 그리고 쟈니 캐시 일대기를 만든 영화도 있잖아요. Walk the line이라고. 그 우리가 호아킨 피닉스라고 부르는 와킨 피닉스가 쟈니 캐시 역으로 출연했는데 노래 고짜라던데. 예. I walk the line 들었습니다. 자, 6시 39분 12초 막 지났습니다. 아니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갑자기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다는 분들이 이렇게 등장하시네. 2666번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제 30년 친구라고 말했죠. 오, 8738번 아저씨 점심 먹는데 022056 땡땡땡땡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고민하다 받았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했어요. 아이, 너무 떨려가지고 음악 캠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음악 스쿨, 음악 텐트 막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생각나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말했습니다. 별걸 벌고 다 묻더라고요. 예. 꼭 1등 하세요. 아직도 떨리네요. 기뻐요. 8738번. 예.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청취율이 잘 나오면 예, 덕분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애청자는 맞는 거죠? 아,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음악 텐트는 그 옛날에 배칠수가 인터넷에서 배칠수의 음악 텐트라고 그저 그 김도상 작가하고 하던 생각이 나네. 아, 음악 스쿨은 또 뭐야? 근데 보통 저 프로그램 이름은 잘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면 그냥 배철수 듣는데요 이러면 될 거예요. 아, 반말해도 괜찮습니다. 배철수 듣습니다. 예. 저도 프로그램 정확한 이름 생각 안 나가지고 디스크자키 이름만 예, 기억날 때 있거든요.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이거 비가 내리니까 이런 음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어디가 쓰이고 음악 먼저 나갑니다. 예, 데미안 라이스입니다. The Blower's Daughter. And so it is just

라라랜드 사운드트랙에서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에마 스톤 시티 오브 스타즈 들었습니다. 박은주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0: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또 왔네. 6979번. 평소처럼 일하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왜냐면 얘가 아주 청취율 높게 나오면 안 되는데, 청취율이 높게 나오면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아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현상 유지로 쫙 가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7326번으로 정해 주신 콜플레이 옐로우.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구호단체의 기부를 1년에 30만 원 하실래요? 하루에 850원 하실래요? 총액은 거의 똑같지만 역시나 하루에 850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요. 똑같은 돈도 잘게 나누면 부담을 덜 느끼는 원리죠. 결론은 좋은 비용은 나누기를 하고 나쁜 비용은 곱하기를 하란 겁니다. 예컨대 하루에 담배 한 갑이면 몇천 원이지만 그걸 1년 365일로 곱하면 무려 백수십만 원. 자, 다시 한번. 좋은 비용은 나누기, 나쁜 비용은 곱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반복 올곰 후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북중미 월드컵 오피셜 앤썸 네. 샤키라 버나보이 다이다였습니다. 예. 뭐 다이다 이뜨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맞다이로 한번 묻자 이거 아닙니다. 맞다이 다이다이 이런 것도 그 다이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다이는 그 일본어에서 온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야 맞짱 한번 뜰래? 이거 좋잖아요. 맞짱. 맞다이보다는 맞짱이 낫지 않아요?

0: 아이 뭐 아무튼 북중구 월드컵은 이제 딱 네 경기 남았습니다. 준결승 두 경기, 3, 4위전, 결승전. 야, 누가 신은정 씨가 보내셨나? 아니 저 신혜림 작가에게 엠볼로 선수의 할리우드 액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달라 했는데 여기 있네. 엠볼로 최악의 할리우드 액션에 대해서 신혜림 작가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신혜림 작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 엠볼로가 누구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광고 뒤에는 배신의 한 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가마치 통닭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배순탁, 신혜림 작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조금 전에 그 들으셨죠?
1: 네네.
0: 엠볼로 선수.
1: 네.
0: 그 사실 우리는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시뮬레이션.
2: 네, 시뮬레이션.
0: 네.
1: 그걸로
0: 경고받아가지고 네. 경고 누적으로
1: 네.
0: 퇴장당했는데
1: 네.
0: 이걸 이 경기를
1: 네.
0: 보셨습니까?
1: 네, 놀랍게도 봤습니다.
0: 왜?
1: 제가 축구 캠프 출신이잖아요.
2: 전 경기를 다 봤다고요?
1: 네, 전 경기를 다 봤습니다.

0: 진화하고 스위스 경기를 네. 보신 거예요?
1: 그 일요일 아침 10시에 진행이 됐잖아요. 제가 네. 보통 그 시간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집 대청소를 하는 시간인데 마침 축구를 하길래 그냥 청소할 겸 틀어놔야겠다 하면서 이제 보면서 약간 그 거실 좀 닦고 막 이러고 있다가
0: 청소하면서 봤군요. 그러니까.
1: 그랬는데 이 헐리우드 액션 이게 생각보다 연장전까지 가고 되게 길어졌잖아요.
0: 길어졌죠.
1: 청소를 그렇게까지 길게 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 뒷부분은 그냥 앉아서 다 보게 된 거예요.
0: 네네.
1: 어쨌든 그래서 이 헐리우드 액션을 보기는 봤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주심하고 똑같이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되게 많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0: 그렇죠.
1: 네, 그게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의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선수는 진짜로 아팠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0: 아니 뭐 걸려야 아프죠.
1: 아, 그 어쨌든 넘어지 그게 액션이었을 수는 있지만.
0: 아 넘어지면서 팔을 닿았나?
1: 뭐 그랬을 수도 있고.
0: 이게 참 사람이 휴머니스트
2: 이전에 말이 안 되는데.
1: 뭐 잘 모르겠지만. 네,
2: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넘어지는 동작 자체가 말이 네네. 안 됐기 때문에.
1: 네. 아 그런가요?
2: 네, 네. 아프다고 그렇게 넘어지지 않죠.
1: 근데 말이 안 되게 넘어져본 적 없으세요? 전 있는데.
0: 아니 아니 넘어질 수는 있는데 넘어져서 네. 제 생각엔 넘어졌는데 지금 주심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완벽하게 네. 저도 처음에 걸리는 걸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수에게 네. 경고를 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그때
1: 아 이게 아니다.
0: 주심에게 가서 아니 안 걸렸다.
1: 아.
0: 내가 어떻게 발입구에서 넘어진 네. 거니까 이거 경고 취소해 달라.
1: 아.
0: 이렇게 얘기 한 마디만 했으면 두 번째 경고 안 받았을 거예요.
1: 그럴 수는 있겠네요.
2: 그렇게
1: 네.
2: 그러면 얘기하는 선수가 없죠. 그런데
0: VAR을 볼 네. 필요도 없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있잖아요, 독일의 클로제 네.
2: 그. 진짜 한 다섯 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내 손 맞았다 이거 안 네, 들어갔다.
1: 네, 네.
2: 대부분은 다 이거 우리 팀한테 기회가 되겠는데 그땐 생각했을 겁니다.
0: 그런데 네. 안타까운 것은 뭐 사실 축구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근데 이 선수가
1: 네.
0: 전반전에도 그 좀 경고받은 그 태클이
2: 네.
0: 왜 했는지 모르겠는 태클이에요 사실.
2: 네.
0: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경고받았거든요.
1: 네.
0: 경고 누적으로 수장당했는데 네. 그런데다가 이때 스위스가 기세가 쫙 올라오고 있었어요. 후반전에.
1: 네, 그랬죠. 네.
0: 후반전에 쫙 올라오고 있었는데 찬물로 끼얹은 거죠.
2: 네. 네. 그래서 결국 아르헨티나가 네. 참 수적 우위라는 게 사실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아유, 비슷한 네. 실력에서 한 명이 많다는 건 대단한 거죠.
2: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같은 팀한테 수적 우위를 주면 안 되죠.
0: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조별 예선에서부터 그렇고 대진 운이 괜찮은 것 같아요.
2: 그런데 굉장히 좀 지난 월드컵도 그랬고요. 막 어떻게 해서든 연장전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0: 네.
2: 모르겠습니다. 그 연장전을 지금 가장 많이 소화한 팀 중에 하나라서 다음 경기 체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네. 중결승 두 경기 남았거든요.
2: 네. 그런데 재밌게도
0: 프랑스와 스페인의 네. 경기는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2: 네.
0: 이거 뭐 빅게임이죠. 빅게임이에요.
2: 그리고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0: 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저는 또, 야, 예전에.
2: 포클랜드 전쟁이 있기 때문에.
0: 전쟁도 했거든, 두 나라가.
2: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저는 항상 이제 그 좀, 유럽 남미 이런 게 지겨워가지고.
0: 네.
2: 좀 다른 어떤 언더독이 좀 치고 올라와서 언젠가는 우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럼 모로코 밀고 있었잖아요.
2: 네, 그런데 뭐 이번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FIFA 랭킹 1, 2, 3, 4위입니다.
0: 이게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1: 아 정말요?
0: FIFA 랭킹이라는 게 네. 그렇게 꼭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네. 야 FIFA 랭킹 1, 2, 3, 4위가
2: 네, 지금 네 팀 남았습니다. 네, 프랑스가 1위. 예, 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 팀입니다. 와 이게
0: 그러면
2: 네
0: 일단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이비로서
2: 아 뭐 잘하겠죠 둘 다. 많은 분들이 아마 프랑스의 우세를 점칠 겁니다.
0: 네네. 네,
2: 아무래도 프랑스가 모로코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모든 면에서 한 수위의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프랑스의 우세를 점치겠죠. 예. 그치요?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는 아

0: 저는 메시를 응원하는데 예, 아르헨티나가 사실 나이가 많은 팀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많은 팀인데 연장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 아, 그래도 예. 좀 불리하긴 한데.
0: 예.
1: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때는 제가 디마리아 선수 좋아했거든요. 디마리아.
0: 아, 디마리아.
1: 어?
0: 앙헬 디마리아.
1: 진짜 잘했잖아요.
0: 네네.
1: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그런데 좀 망했죠.
1: 그러니까. 네. 어쨌거나. 근데 지금은 아, 좋은 그 예. 윙백 차원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2: 네,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르헨티나하고 스위스 경기를 또 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메시에서 메시가 어떤 선수인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좀 있긴 했었어요.
0: 네네네네. 몇 시에 보셨다고요?
2: 네.
0: 메시에?
2: 근데 뭐라 그럴까? 그 경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활약을 막 보이진 않아. 중간에 한번 슛 넣을 때 되게 멋있긴 했었는데 시도를 했을 때. 근데 예,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1: 그 정도만. 하는데.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0: 100% 못 봅니다.
2: 그런 제가. 마음은 들었다 정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럼 뭐 누가 우승하겠죠, 뭐.
2: 아, 그렇죠. 누군가는 하겠죠.
1: 네, 아, 근데 네 팀 중에 한 팀 할 겁니다.
2: 네.
0: 그 확실히 이제 팀이 느니까 그런 느낌은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월드컵 되게 길게 하네. 예전엔 금방 끝났거든요, 월드컵. 근데 확실히 길긴 기네요.
1: 다시 32개국으로 줄일까요?
0: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1: 32개국으로?
0: 네, 네, 네.
1: 그럼 FIFA에 전화를 해야 되나?
0: 제가 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트럼프도 아닌데 되겠어요? 전화해가지고.
0: 그런데 아마 더 늘리면 늘리겠지 줄이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 여기서 더 늘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한다고 하잖아요. 고려하고 있다.
1: 아, 고려는 할 수 있지.
0: 그게 왜 더 늘리려고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네, 어떤 나라를 참여시키기 위함이겠죠.
1: 아니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자, 그러면
2: 네.
1: 축구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2: 네.
1: 음악 얘기로
2: 네.
1: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끝나지 않는 축구 캠프를 마무리하고 배신의 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네.
2: 오늘 제가 소개할 뮤지션은요. 미국의 가수예요. 빌리 스트링스라는 가수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2: 최근에 들었던 신곡 중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꼭 소개하고 싶은 아주 유능한 젊은 뮤지션이기도 해요. 이 빌리 스트링스가 다루고 있는 음악 장르는 블루그래스라는 장르예요. 네, 미국의 아주 뿌리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젊은 청년이 굉장히 좀 전통적인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데
1: 네.
2: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되게 일찍 돌아가시고 새아버지가 아마추어 블루그래스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전통적인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락 음악들을 상당히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기타를 기본적으로 잘 쳐요. 그래서 그 기타를 굉장히 그 자기가 원하는 장르의 스타일대로 아주 잘 연주를 하고.
1: 아, 이거 그래서 기타를 못 치면 안 되지.
2: 그렇죠.
1: 성이 스트링스인데.
2: 아, 그런데 원래 이름은 윌리엄 아포스톨. 네, 윌리엄 아포스톨이라는 이름이 본명이고요. 빌리 스트링스라는 이름은 자기 고모한테서 따왔다고 해요. 고모도 블루그래스의 조예가 있어서 악기를 고모한테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1: 네네.
2: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 롤링스톤에서 그래서 이 빌리 스트링스를 굉장히 좀 블루그래스의 스타로 소개를 하면서 특히나 유능한 기타리스트로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4장의 정규 앨범을 냈고 올 8월에 이제 다섯 번째 앨범이 나올 예정인데 이 다섯 장의 앨범을 내는 동안 그래미에서 베스트 블루그래스 앨범상을 세 번을 수상을 했습니다. 2021년, 2025년 그리고 2026년 올해도 이제 네 번째 정규 음반으로 그래미 베스트 블루그래스 앨범상을 받았는데요. 그런 전통적인 장르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할 실력 있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또 링고스타부터 포스트 말론까지 유명한 팝 뮤지션들하고도 계속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이름을 또 듣게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에 나온 신곡 중에 Born the Other End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자, 빌리 스트링스, Born the Other End 듣겠습니다.

0: 음악 좋은데요. 예. 빌리 스트링스 Born the Other End 들었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0: 네.
1: 예전에 배신의 한수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 김세윤 작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곡인데
0: 네.
1: 어제 새벽에 제가 그 드라마 보다가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더 소개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른 곡을 예전에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로라 말링, 우리 시대의 조니 미첼이라고 불리는 싱어송라이터죠.
0: 예, 로라 말링.
1: 예, 피키 블라인더스라는 드라마 시즌2에 이 곡이 나오는데 이 곡이 조회수가 천만 회가 넘거든요.
0: 그래요?
1: 그 밑에 댓글 보시면은요. 다 피키 블라인더스 얘기입니다. 진짜 거의 대부분이 그럴 정도로 인상적인 장면에 나오는데 What He Wrote라는 곡 오늘 가져왔습니다.
0: 네. 자, 로라 말링의 What He Wrote. 이 음악 들으면서 배신의 한수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Forgive me.

0: MBC FM for you.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고.

0: 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비도 비지만 바람도 큰 문제입니다. 7시 10분을 기해서 인천, 강화, 옹진, 영종도에 강풍경보가 내려졌고요. 내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이 고비가 되겠는데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 비가 오겠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최고 10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청 전북에는 최고 80, 영남과 제주에는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해서 초속 15m 안팎의 순간적인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비와 바람에 대한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breath and hush.
1: Muse의 새 앨범에서 엘리 골딩과 함께한 허쉬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예, 영국 차트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보내드렸죠. 예. 뮤즈, 엘리 골딩, 허쉬. 정재윤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시 35분 26초 막 지났습니다. 야, 밀라노도 이렇게 더워요? 와, 이탈리아 밀라노. 소정 씨가 보내셨네. 밀라노 오늘 36도입니다. 이번 주 내내 붉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서 지내고 있지만 백캠 듣는 두 시간만큼은 좋은 음악 덕분에 더위를 잠시 잊게 됩니다 하셨네. 고맙습니다. 예, 밀라노는 뭐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아주 그렇게 더운 곳이 아닐. 막긴 좀 유럽은 지금 다 이상고온이라 예. 36도면 그래도 견딜만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는 온도는 사실은 아, 위험하죠. 위험해요. 예. 그럼요. 자, 1173번으로 복숭아철입니다 하고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하신 거예요?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다니엘 시저 기본 피치스.

러브 트로이 시반 I'm so tired 3024번으로 퇴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하고 예,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다니엘 시저 기본 피치스. 김혜윤 씨가 처음 글을 올리셨네. 철수 아저씨 듣기만 하다가 회원 가입하고 글을 남기네요. 어떤 날은 야근하며 듣고 어떤 날은 운동하며 들어요. 네. 오늘은 야근입니다. 어떤 게 더 괜찮습니까? 야근하며 듣기, 운동하며 듣기. 운동하며 듣기가 좀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김혜연 씨. 또 자주 오시고요. 자, 2421번으로 매일 듣지는 못해도 백캠 들은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군요. 신청곡은 처음입니다 하고 와우. 네,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려야죠. 예. 메탈리카 Nothing Else Matters.

0: 아이디 모델 리슨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슨이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8193번으로 지난 주말에 영화 마티 슈프림 보는데 이 노래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신청합니다 하고 알파비일의 Forever Young. 물리적으로는 이거 안 되죠. Forever Young. 이게 되겠어요? 근데 마음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정신은 젊게. 제가 요즘 이거 노리고 있거든요. 물리적으로는 안 돼가지고요. 자, 8193번으로 청해 주신 알파비일의 Forever Young. 이 음악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임일상입니다. 90년대 후반 가요 차트의 순위가 제가 만든 곡들로 채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나왔다 하면 히트를 하니까 히트곡의 공식을 잘 안다고 자만했어요. 하지만 그 공식대로 쓴 작품들은 단 한 번도 히트한 적이 없었죠. 성공, 대중의 마음, 재능 이런 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에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노력하는 것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의과대학에서 실제와 상상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실제로 건반을 눌러 피아노를 치고 다른 그룹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상상만으로 피아노를 연주했는데요. 두 그룹의 운동 피질의 변화가 유사했고 신경 경로 또한 똑같은 형태를 보였대요. 이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의 허점 때문인데요. 운동선수들이 실제 경기를 앞두고 머릿속으로 자세나 동작을 상상해 볼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안 좋았던 과거를 자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며 지나치게 비관하면 우리 뇌는 그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나마 긍정해보는 게 때론 필요할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4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도영의 반딧불이었습니다. 이게 하버드 의대에서 했던 실험이래요. 실제와 상상에 대한 피아노 연주 실험.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뇌의 아주 재미난 허점 또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정교한 기능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응용을 하면 참큰 노력 없이 또 뭔가를 얻어낼 수 있기도 한것 같아요. 김치현 님이 운동선수들에게 상상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엄청 일단 그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친 다음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연주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계속해서 악보를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길을 계속 상상을 해보는 게 그냥 그들에게는 자동화되어 있는 수준의 훈련이라고 해요. 아무튼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상황 속에 나를 계속 두어보는 거. 그런 걸로 우리 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보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부엉이들과 2시간 내내 수다 떨면서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나누는 날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해서 하루 한 분께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특별한 선물이 어제부터 준비돼 있죠. 매년 여름을 가장 뜨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바로 데이브레이크 단독 공연 썸머 매드니스에 가는 것인데요. 올해는 7월 25일 그리고 26일 예스24 원더로크 홀에서 열립니다. 26일 일요일 오후 4시 공연에 부엉이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공연에 가서 진짜 잊지 못할 뜨거운 여름 남기고 싶은 분들 정말 볼만한 공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자로 반드시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삼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랄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듣고 오셨습니다. 백지연 님이요. 안녕하세요, 대장부왕. 별밤이 8시로 이사 가니 야구 시간이

겹쳐서 자주 못 들었는데 내일까지 올스타 휴식기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마철이라 우천 취소가 예상되니 자주 만나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그래도 우천 취소되는 그 아쉬움 뒤로 별밤이 먼저 떠올랐다니 진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지연님 감사하고요. 장윤수님.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별밤 들어요. 고등학생은 핸드폰, 아내와 초등학생은 책. 다들 라디오에 귀를 주고 눈은 각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여기 제 사연이 나오면 동시에 눈 마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장윤수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핸드폰 놓고 책 놓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이나라고 합니다. 아유, 너무 재미난 사연이고, 너무 그리고 풍경이 아름답다. 이게 어떤 루틴인가? 가족 루틴? 아, 진짜 행복에도 루틴이 필요하다니까요. 가족 부엉이들 사연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정현님, 아이 학교에서 대입 수시 설명회 듣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비도 오고 배도 고프지만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모든 고3, 08년생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3 화이팅. 영원히 외쳐도 모자랄 그 말. 화이팅입니다. 저도.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최유리의 신곡 막사랑 그리고 그 전에 베란다 프로젝트 괜찮아 들었는데요. 3043님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주차장 기둥에 박아서 차 문짝 하나 해먹고 씁쓸한 마음 달래려고 달리게 하고 있어요. 괜찮아 노래가 위로가 되네요. 아유, 진짜 괜찮습니다. 몸 해먹는 것보다야 낫지요. 액땜입니다. 그 와중에 달리기를 루틴을 지키고 있는 3043님의 의지 그걸로 앞으로도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심구우님, 아기 106일

때 사연 보냈는데 어느덧 그 아기가 162일이 됐어요. 이제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도 하면서 움직임이 많아졌어요. 그 사이 운 좋게 큰 집으로 이사도 했고요. 여전히 별밤은 쭉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이제 너무 이제 놀라운 날들의 연속이겠어요. 이때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고은님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아이의 동선이 막 화려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튼 계속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797님. 내일 퇴원하시는 어머니 댁에 들러서 청소하고 가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좋은 곡이 나오네요. 암 발견부터 수술까지 한 달. 간호하느라 힘들었지만 정말 감사한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별밤 듣고 있을 환자분들, 가족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듣고 계시는 진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아무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로 병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이. 선물 하나 챙겨 보내드리겠고요. 노래 듣고 입으로 올게요.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스.

0: 스파로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묵직한 피로감에 반나절을 잠으로 보낸 것 같다. 주말에 딸 집에 가서 손주들을 봐주고 왔더니 애구구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제 22개월 된 첫째 손자와 태어난 지 보름 된 둘째 손녀를 보느라 딸과 사위 둘 다 잠이 부족해서 개슴츠레 눈을 뜨고 우리를 맞이했다. 일단 첫째는 발에 오토바이 모터를 달았는지 도통 걸어다닐 생각 없이 여기저기 우다다 뛰어다녔다. 어디 부딪혀 다치면 어쩌나 싶어 쫓아다니기 바빴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한창 먹고 자고 먹고 자야만 할 때인데 벌써 등 센서가 발동됐다. 침대에 닿기만 하면 울어대는 통에 내내 안고 있느라 팔이 다 저렸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닐 텐데 안겨있으면 편한 걸 어찌 알았을꼬. 종일 애들한테 시달리다 보니 밥상을 차리긴커녕 차려준 밥상 받기도 힘들다는 걸 실감했다. 내가 정성스레 만들어 보내준 반찬을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린다는 걸 알고 딸에게 잔소리를 했었는데 와보니 과연 그럴만했다. 손주들이 이쁜 건 이쁜 거고 육아가 힘든 건 힘든 거다. 나는 주말뿐이지만 내가 없는 나머지 날들을 육아로 고생할 딸과 사위를 위해 당분간 안녕하지 못해도 딸아이 집에 부지런히 좀 다녀야겠다.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 들어가요는 유미경님의 사연이었어요. 손자 녀석 쫓아다니고 손녀 안아주고 딸 부부가 저녁 먹게 밥상 차려주고 났더니 집에 오자마자 골아떨어졌답니다. 이젠 주말마다 이쁜 손자 손녀 봐야 해서 안녕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행복하네요. 진짜 이 사랑은 뭘까요? 이제 보통 진짜 이 손주 봐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게 이미 해봤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 자식들이 이 고생 하면은 하는 게 생각하면 그게 안쓰러워서 진짜 그래도 내 자식 사랑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손자 이뻐서도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그 마음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단하신데도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의 또 미래에도 따뜻함이 반드시 새겨질 거거든요. 아무튼 부모님이 육아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진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미경님 사연을 오랫동안 기억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경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한가요에서는 안녕 했거나 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별방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사연이랑 신청곡 기다리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 에브리띵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 에브리띵 이어서 비비의 아주 천천히 들으셨고요. 6555님, 대장봉 저 오늘 청취율 전화 받은 거 있죠? 퇴근길에 바빠서 참여는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저한테 이런 전화가 오다니. 너무 신기한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계속 물어봤어요. 자주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두 개 얘기하라 그래서 별별 반반 별밤 외쳤어요. 말을 더듬고 사실 오늘 다리 깁스를 해서 온도 지지리도 없다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퇴근길 함께해서 좋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그 통화 수신 한 거 캡처해가지고 인증까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은 반드시 선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전화 나도 좀 오지. DJ인 줄 아나? 또 4893님, 별밤 문자는 처음이에요. 남편은 낚시사업, 저는 전시회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바쁜 시즌이라 남들 여름 휴가 갈 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덕분에 별밤 처음 들으며 야근하고 퇴근 중이라는 소리. 여름에 휴가 못 가고 일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지금 그래도 동시에 두 분이 성수기인 것 참 부부로서는 복입니다. 이게 엇갈리면은 겨울 시즌에라도 그래도 두 분 같이 조금 여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왕 지금 일하는 시즌인 거 완전 그냥 또 많은 분들 상대로 장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객들도 이왕이면은 4893님께 다 몰리기를, 아니 우리 정우철 도슨트도 있으니까 나눠서 몰리기를 바라겠고요. 닐 세다카의 Laughter in the Rain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9724님, 2시간 내내 대장부항과 수다 떠는 요일이 제일 좋아요. 특별한 일 없었던 부항이 문자도 읽어주시나요? 하루하루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게 좋은 거겠죠 하셨는데 누군가에게는 눈물나게 부러운 사연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무탈하고 평범한 하루하루.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연 너무 좋아합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아이유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3부에서 우리끼리 마저 수다 떨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포터블 그룹 나인의 아멜리에 들으면서 별밤 3부 시작했는데요. 0327님이요. 환갑 기념으로 여행을 계획했는데 태풍 이슈로 여수 숙소랑 항공 예약을 모두 취소했어요. 돌아와야 할 시간에 강풍이 예보도 있더라고요. 숙소는 한 푼도 환불 못 받아서 속상하지만 위험 부담 비용으로 애써 마음 다독이고 있어요. 노래 하나 신청합니다. 포터블 그룹 나인의 아멜리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설령 뭐 많은 예보들이 또 생각보다 예보와 달리 뭐 아무 기상이변이

0: 없으면 또 그것대로 속상해하실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예보와 달리 괜찮네라는 기억이 좀 여러 개 쌓이면 뭐 날씨 우정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만 그러다가 진짜 나는 이런 예보와 상관없어라는 생각에 또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에 누군들 뭐 진짜 처하고 싶겠어요. 평소에 그냥 이게 습관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다라는 예보가 있으면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도 뭐 굳이 그렇게 내 운을 믿지 않고 일단 피하는 것 그게 진짜 너무나 올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환갑 기념은 저도 함께 그냥 축하를 드리고 0327님께 블랙박스를 보내드려야겠군요. 이 좀 나중에 차로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데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하실 때 그러고 보니 그때 우리 여행 캔슬해가지고 사연 보내가지고 이 블랙박스도 받았던 거 아니야. 이런 사연까지 더해지시라고 블랙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한 시간 부엉이들이 듣고 싶은 노래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환인제약,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6021님 여기 강릉 주문진이에요. 일요일부터 시작된 휴가가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다행히 비도 안 오고 바닷바람이 시원해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번 휴가도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 제 사연이 방송된다면 휴가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아주 효과적인 부엉이의 아주 정말 효율적인 이벤트 아닙니까? 함께 라디오를 듣다가 사연이 싹 당첨될 만한 사연 싹 보내가지고 아주 그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어떻게 6021님과 아내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 저기 별밤 우리 많은 수많은 가족들도 거기 좀 한번 끼어봅니다. 눈치 없이 갑자기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깃털이 날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 함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50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속눈썹 펌을 했어요. 눈이 이렇게 또렷해지다니 계속 거울 봅니다. 리센느가 부른 프리티걸 신청합니다. 이거 여성분들은 저 진짜 추천인 게 뭐 이거 그걸 하느니 더 확실한 건 속눈썹 붙이는 거 아닌가? 저도 가끔 속눈썹 붙이면 한 2주일 동안은 기분 좋거든요. 예, 뭐 마스카라 바른 것 같고 속눈썹 펌은 그 정도는 아니

않나 싶은데 세상에 이게 그 속눈썹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이렇게 사람 인상에 큰 차이인가 싶을 만큼 달라요. 약간 그 하는 시간이 좀 지루하긴 한데 저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뭔가를 기다리는 걸참 못하거든요. 이거는 좀할 만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는 강추입니다. 저도. 김주영님, 제주살이 할때 외로운 마음에 별밤 자주 들었는데 서울 올라오고 일이 바빠서 한동안 못 듣다가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와 좋은 노래가 위로가 되는 밤이네요. 온유의 온더 웨이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리센의 프리티걸, 온유의 온더 웨이.

리센네가 부른 프리티 걸 이어서 온유의 온 더 웨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보내신 분들인데요. 3090님 휴대폰 매장 운영 중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오늘 휴대폰 팔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손해봤어요. 속상합니다. 위로해주세요. 고생하세요. 라고 그 와중에 저한테도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요런 실수를 초반에 해봐야 예, 이게 다시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선배의 동업에 종사하시는 선배들이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지 아무도 그런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약간 조금 그 슬픈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밤에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1950님은 요즘 5일 내내 잔업하고 퇴근하다 보니 부엉이가 됐습니다. 부모님은 바쁜 게 좋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바쁜 게 좋은 건 맞는데 그거를 좀 한창 때는 그 말을 들어도 뭐가 좋다는 거야 싶지요. 아 오늘 새싹 부엉이들에게 제작진들이 선물을 팡팡 쏘고 있습니다.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밤 듣고 계시고 그래서 사연 보내서 좋은 일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맞죠? 9724님께서요. 저 요즘 퇴근 후 운동하고 씻고 별밤 듣는 게 루틴이 됐어요. 라디오는 장소는 달라도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매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크러쉬 피처링 그레이의 Whatever You Do 신청합니다. 그죠? 왜 이게 우리에게 이토록 큰 위안을 줄까요? 같은 시간에 이게 잠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느낌?

실제로 대면을 하는 식은 좀 부담스러운데 이상한 그 티 안 나지만 견고한 유대감을 주는 게 라디오인 것 같아요. 임현정님, 2년째 에어컨 고장이에요. 아이고야. 이번에 수리비가 많이 나온 데서 새 제품 사고 주말 설치 때까지 더위와 싸우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덥고 습해서 아이가 잠을 잘 못 자요. 2년 연속 여름의 시작은 참 혹독하네요. 신청곡 하나 해도 될까요?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너무 어울리는 또 신청곡인데 지금 또 에어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죠. 대비한다고 해도 가끔가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혹시 듣고 계시는 무사한 분들도 내가 에어컨 점검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지 않으면 진짜 이제 앞으로 거대하게 다가올 더위 덩어리. 한가운데서 고장나는 것보다는 지금이 나은 것 같습니다. 크러쉬 피처링 그레이의 Whatever You Do 이어서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들을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아메.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아, 또 부모님들 저녁 메뉴들이 속속들이 도착해 있군요. 이정민님은 언니가 오늘 저녁을 직접 만들었어요. 바삭한 닭가슴살 전 느낌의 치킨과 냉장고 털이하며 계란, 땡초, 우엉, 맛살 넣은 김밥요. 아, 치킨은 일반 후라이드 느낌과 간장 치킨 느낌 두 종류 나줬어요. 맛있어서 언니가 자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야, 진짜 너무 요리 잘하는 분이네. 심지어 두 종류로 했다고요? 반반 느낌으로? 세상에. 너무 부럽고요. 김밥에 참이 재료들도 너무 건강이 느껴집니다. 조영찬님, 내일 초복이라 저녁에 누룽지 삼계탕 2인분 포장해 와서 먹으려고요. 양이 꽤 많아서 2인분으로 부모님과 저세 명이 먹어도 충분합니다. 벌써부터 내일이 기대되네요. 아, 또 맛있는 누룽지 삼계탕 집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은근히 그 초복이나 이런 거, 말복 이런 거, 이때 보양식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 챙겨 드시는 분들 보면은, 왜 나는 이런 게 멋있어 보이지? 이런 거에 너무 무심하게 살아왔어서 그런가? 내일이군요. 누룽지 삼계탕이라. 제가 안 먹어본 거네요. 누룽지탕도 먹어보고 삼계탕도 먹어봤는데 누룽지 삼계탕은 안 먹어봤고 둘 중에 그냥 저는 삼계탕이 근데 좀 먹고 싶다. 삼계탕 자체를 내일 먹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엄나영님, 저녁으로 감자전과 냉목국 해서 먹었어요. 감자 가는 건 힘들지만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보람이 있어요. 바람이 제법 시원해서 저녁하는 동안은 에어컨 안 틀었는데 주방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서 감사했어요. 소향의 바람의 노래 듣고 싶네요. 아, 진짜 우리들은 우리가 그냥 반찬 중에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하는 항상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아닌 곁다리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반찬들이 정작 만들 때는 얼마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고수영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지난주를 보냈어요. 저 같은 분들께 작은 조각의 위로라도 보내고 싶네요. 홍의삭의 퍼즐 부탁드려요. 라고 홍의삭 씨 가사를 많이 곱씹으며 들어본 분 같죠? 신청곡 느낌과 사연의 이 조합이. 두분 신청곡 듣겠습니다. 소향의 바람의 노래, 홍의삭의 퍼즐.

소향이 부른 바람의 노래에 이어서 홍이삭의 퍼즐 듣고 왔습니다. 송종우님, 아까 에어컨 말씀하시던데 설치 마치고 퇴근하는 차에서 듣고 있는 에어컨 기사입니다. 비지땀 흘리며 일하는 전국의 모든 기사님들 힘내세요. 진짜 에어컨 기사님들 힘내십시오. 생각해보면 이분들의 작업 환경은 늘 고장난 에어컨 현장입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곳에 뭐가 고장나서 수리하러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그냥 더위는 기본 옵션. 아, 진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3535님, 7월 14일 오늘은 연인들이 은반지를 주고받는다는 실버 데이잖아요. 예? 저는 처음 듣는 건데 왜다 아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골드 데이도 있나요? 카퍼 데이도 있나요? 구리반지. 아무튼 오늘 데이트에 은근 기대하며 나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남친이 진지한 표정으로 꼼지락거리더니 직접 엮어 만든 토끼풀 반지를 껴주더라고요. 수십만 원짜리 진짜 은반지보다 더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비록 초록 반지라 실버 데이가 아니라 그린 데이가 돼버렸지만 저희 토끼풀 반지처럼 변치 않고 풋풋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제이레빗의 선잠 신청합니다. 아니 진짜 심술나고 시작했다가 저는 이게 기념일이 너무 많아져서 이상한 심술이 나는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이었군요. 아 진짜 세상에 요새 토끼풀 반지 이거 얼마 만에 들어보는 겁니까? 그리고 은 액세서리 한때 유행해가지고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관리 진짜 안 되고요. 너무 꼬질꼬질해집니다. 치약으로 계속 닦아주지 않으면 시커매지고 별로예요. 예. 토끼 풀반지 훨씬 귀엽네요. 만드신 거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쁜 사연이었고요. 신청해주신 제이레빗의 선잠에 이어서 최상구님 신청곡도 들을게요. 씨아의 스테이.

0: 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박크로쉬 서울원.

0: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4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이슬기님이 창문 열고 빗소리와 별밤을 함께 들으니까 뭔가 멍해지면서 고단했던 하루가 아득해지는 느낌이네요. 오늘도 고마워요 대장부엉. 이거 멍해지는 느낌이요. 아마 슬기님 지금 이 순간에 잠깐 그저 이렇게 머무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리에 집중을 하면 그런 현상을 좀 겪거든요. 소리 없이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명상 훈련 결과일 텐데 그럴 때 뇌가 되게 좀 명료해지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뇌의 피로도가 좀 회복이 되기도 하거든요. 슬기님이 그런 기분 느끼셨다니 너무 기쁘고 0430님 부산은 보슬비가 내리는 중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이나님을 만났어요. 멋지실 거라고 각오했는데 너무 멋져서 조금 당황했답니다. 먼 길 기쁘게 날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린데이의 라스트 나잇 온 어스 들어요. 아, 거기 계셨던 분이군요. 저 진짜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부산에서의 북토크는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끝고 그린데이의 라스트 나잇 온 어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임일상입니다. 90년대 후반 가요 차트의 순위가 제가 만든 곡들로 채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나왔다 하면 히트를 하니까 히트곡의 공식을 잘 안다고 자만했어요. 하지만 그 공식대로 쓴 작품들은 단 한 번도 히트한 적이 없었죠. 성공, 대중의 마음, 재능 이런 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에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노력하는 것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요즘 나의 호기심은 어딜 향해 있나요? 새로 이사간 동네에 길을 빨리 익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지도를 달달 외우려는 욕심보다 이 골목길 모퉁이를 돌면 뭐가 나올까 하는 호기심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궁금해야 더 관심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더 잘 해내고 싶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호기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길 끝엔 뭐가 있을지,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장면

연애는 무엇인지 결과가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적어도 그 발걸음이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에반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14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띵디 에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강풍이 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다들 퇴근은 조심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 MBC로 오는 이 길에 굉장히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보고 우리 청취자분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 조심히 퇴근은 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오늘 사실 비가 내리는 기념으로 맛있는 짬뽕 한 그릇 비우고 왔는데요. 다행히도 굉장히 별탈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거였죠. 요즘 나의 호기심은 어딜 향해 있는가? 제가 저의 원동력을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만큼 저의 모든 생각의 흐름은 사실 호기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요즘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왁부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왁부볼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 알게 된 건데요. 왁스를 뿌시는 볼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왁스를 뿌러뜨렸을 때 그 그 타격감 깨작깨작 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 굉장히 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구매한 이 왁부볼이 저의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각자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게 또 자신의 길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은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중3 학생인 저의 호기심은 라디오로 가득해요. 전혀 생각해온 적 없었지만 띵디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디오국에서 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졌어요. 저도 언젠가 띵디 같은 멋진 DJ와 일을 하게 되려나요? 아, 감사하게도 제가 사실 연차 굉장히 많이 찼거든요. 지금 2일차 DJ인데요. 저에게 그런 저에게 아주 멋있는 DJ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DJ를 하게 되었지만 그런 시간 사이에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꿈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방송국에서 라디오국에서 꼭 뵀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김언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띵디 아기 DJ 2일차의 마음은 어때요? 어제보다는 좀 덜 떨리는지 게스트가 있는 오늘 좀 더 떨리는지 궁금해요. 띵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긴장을 안 하고 와서 굉장히 차분한 톤으로 시작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말의 속도가 좀 느리고 나긋나긋하다 보니까 긴장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사실 게스트가 있으셨을 때가 좀 더 저는 즐거운 라디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요. 오늘 또 게스트분이 또 계시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좀 더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게스트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25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저의 호기심은 친친 나오는 뚱디님 착장이에요. 오늘도 너무 멋있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그 착장 컨셉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제는 약간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정교회장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그 정교회장의 그 뒷취미인 밴드부 컨셉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네, 그 컨셉이 잘 저는

날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노래 많이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 드럼, 기타, 보컬, 베이스 어떤 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기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친친 라디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라디오 너무 좋았어서 오늘도 달려왔어요. 사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맞게 또 차분하게 또 여러분들의 귀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라디오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등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친친방 오늘은 생방송 중입니다. 더 많이 궁금해할수록 인생의 재미도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0: 또 절지 않았습니다. 72시간 차라고요. 네, 아, 방금 절었어. 아,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디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3일제약, 해리즈 하부회, 오뚜기 카레,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미분당, GS건설, 환인제약, 경기도청. 이상 출석 체크 완료!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나채아님의 사연입니다. 띵디, 저 집 가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습하고 꿉꿉해요. 이런 꿉꿉한 날 띵디 신침방 들으면서 집 갈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띵디는 비 오는 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그래도 이제 여름철이 됐는데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아직 장마철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런 날씨여서 처음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어서 저는 되게 시원한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무더운 날씨를 한 번에 날려줄 수 있는 이 비가 저한테는 굉장히 단비로 여겨집니다. 네, 2038님입니다. 저는 요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인터넷 서점을 살펴보고 있어요. 올해 목표가 책 30권 읽기였는데 아직 3권밖에 못 읽어서 남은 반년 동안 27권 읽어보려고요. 제가 산수는 잘 못하지만요. 그래도 달마다 한 권씩이라도 목표를 잡아두고 열심히 2권 정도 읽다 보면은 그래도 금방 목표 채워질 수 있을 거니까요. 꼭 화이팅! 제가 띵디가 응원하겠습니다. 5278님께서 띵디님, 저는 김해여고에서 고3 부장교사이자 고3 딸을 둔 엄마인데요. 학교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딸에게는 고생 많다, 사랑한다 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딸에게 이 말 꼭 전해주세요. 김해경원고 3학년 7반 장정은, 엄마는 누구보다 널 사랑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해내자. 정말 고생 많았고 끝까지 웃으며 달려가자. 그리고 고3 학생들도 모두 힘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반드시 빛나는 내일이 될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한로로의 영영 신청합니다. 와, 정말 어떻게 보면 딸을 둔 어머니로서 굉장히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저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직접 말로 이 이야기를 따님께 전달을 해드리면 따님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직접 말로 할 수 있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5278님의 신청곡 한로로의 영영.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5278님의 신청곡 한루로의 영영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이예슬님께서 뜬디는 고기 짬뽕파예요? 아니면 해물 짬뽕파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질문은 저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그런 질문과 거의 비슷한데요. 보통은 해물짬뽕으로 많이 먹지만 고기짬뽕도 굉장히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네,

0: 오늘은
1: 저는 고기 짬뽕을 차돌 짬뽕을 먹고 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도 야식으로 맛있게 비도 오는 날에 네 차돌 짬뽕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404님께서 저는 언어 공부를 좋아해서 5개국어를 하는데요. 사실 제대로 하는 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뿐이고 스페인어랑 중국어를 공부하는데도 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 목표는 띵디보다 중국어 더 잘하기 기다려 내 경쟁자라고 하셨는데요. 아, 사실 저도 중국어, 사실 영어는 어느 정도 회화는 가능한 수준이지만 중국어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참고로 내일도 중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반복이 중요한 것 같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좋은 결실이 있을 거니까요. 5개국어, 와, 5개국어도 정말 대단한 건데 정말 3404님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고은양님께서 뜬디님 저는 호기심이 생길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관심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아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호기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왁부볼. 왁부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호기심이다. 그러면 왁부볼을 만들어 볼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그런 이 흐름이 굉장히 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왁부볼은 굉장히 뭐 웃긴 예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인생에 되게 어느 순간에나 다가오는 그런 예측 불허한 그런 일들에서 다가오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스파클이 한번 튀게 되면 그 호기심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려봅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너무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 장한음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친친방의 DJ 선배님 늠디를 향한 환영 인사와 질문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피어나모니의 라스코, 이어서 NCT 127의 하이웨이 투 헤븐.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입니다.
1: 어, 거기 뒷문인데. 어. 아, 거기로 들어가셨네요. 어,
2: 죄송합니다.
1: 아, 여기. 밤비의 학교에 또 다른 K-POP 밤비의 등장이라 아, 호기롭게 뒷문.

0: 문 열고 들어오신 우리 전학생 모셔봅니다. 아, 사랑이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늠디는 사랑이지 뭐. 멋진 말랑이가 되어 돌아온 장한음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인사는 반말로 한번 친근하게 해볼게요. 오늘 어떤 친구가 되어준 건지 한번 한마디로 붙여서 한번 소개해볼까요?
1: 아, 안녕. 나는 장한음이라고 하고 이번에 친구에게 딸릴 수는 없는 거잖아로 컴백해서 이제 전학 오게 됐어.
0: 아, 반가워 반가워. 아, 밥은 먹고 왔어?
1: 밥은 직전에 먹고 왔어.
0: 아, 뭐 맛있는. 뭐 먹고 왔어?
1: 닭볶음탕, 감자전.
0: 오.
1: 또 밥.
0: 밥.
1: 밥이랑
0: 닭볶음탕과 감자탕,
1: 감자전과 밥과 기억이 안 나. 메뉴가 좀 더 있었는데.
0: 메뉴가 굉장히
1: 알차게 먹고 왔어.
0: 알차게 거의 팔첩반상을 네. 먹고 왔구나.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또 맛있게 먹고
1: 맞아.
0: 잘 컨디션 챙겨야지. 또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지? 아, 제가 사실 반말하면 자꾸 고장이 나서요.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네. 아, 친구들 환영 문자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음 씨가 먼저 하나 읽어주실까요?
1: 네, 쿨큐티님. 늠디는 역시 친친방이 퍼커림. 너무너무 반갑고 좋다.
0: 와, 우리 친한 친구 방송관 반에 원래 DJ로
1: 맞아요. 작년 한 10월쯤에 한 4주 정도를 했었는데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선배님이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1: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하늘님께서는 학교에서 방송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음 오빠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매번 틀어요. 저번 주 내내 이번 앨범 전곡을 틀었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너무 이번에 저희가 또 활동이 또 네, 겹쳤죠.
1: 맞아요, 겹쳐.
0: 그래서 저도 이제 한음 씨의 이제 노래를 이제 저는 이제 인이어를 꼽고 네. 듣고 있었거든요.
1: 네. 진짜요.
0: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이 노래 분위기에 맞게 또 청량하게 네. 또 잘 불러주셔서
1: 감사합니다.
0: 귀호강했습니다.
1: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0: 그리고 이 하늘님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1: 하늘님, 앨범 전곡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방송부에서까지 혹시 제 노래를 틀어주신다니 영광이고 앞으로도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저의 노래를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8941님께서 퇴근하면서 우산을 썼는데도 비에 다 젖었어요. 두 분은 비 맞지 않고 출근하셨죠? 맞아요.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1: 네, 갑자기.
0: 지금 경기 김포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다들 계속해서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시고 오늘은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음 씨 비 혹시 맞고 오셨나요?
1: 비가 많이 오길래 이제 이 자켓을 이렇게 둘러쓰고 우산이 없어서 자켓 둘러쓰고 뛰어서 이렇게 아까도 막 왔습니다.
0: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요즘 또 비가 막 안 오다가 오늘 호우주의보가 이제 발령되자마자 비가 와르르 쏟아지길래 좀 저도 청취자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가은님께서는 한음이 신곡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친방에 왔으니까 친친방에서 누가 돌아왔게 이거 한 번만 해주셨으면 네. 하시네요. 이거 한음씨 이거 되게 잘 따라 하신다는 소문이 있다고 네. 한번 따라 해주시겠어요?
1: 그러면은 네 살짝 해드릴게요.
0: 네.
1: 예. 네. 친친방에서 누가 돌아와게.
0: 약간 효과음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혹시 죄송한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저는 INTP, INTJ.
0: 아, 그렇죠. 제가 처음 뵀을 때도 굉장히 내향이네.
1: 네,
0: 성향이 되게 강하게 느껴진다. 좋아해. 저와의 주파수가 되게 맞는다.
1: 그런가요?
0: 라고 저도 내향인이거든요.
1: 네.
0: 근데 방금은 굉장히 이셨습니다.
1: 네, 이제 열심히 해야죠. 팬분들이 원하신다면.
0: 그렇죠.
1: 하는 그렇습니다.
0: 네, 친친방 오랜만 복귀인데 네. 열심히 해야죠.
1: 그럼요.
0: 그렇습니다. 유나님께서 장말랑 씨 말랑이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1: 네.
0: 왁부부를
1: 해보셨나요?

0: 보고 굉장히 좀 최근에 빠져들었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 말랑이를 좋아하신다고요?
1: 저는 말랑이를 이제 아~ 왁부볼은 좀 아깝더라고요. 아 네, 한 번 부시면 끝이니까.
0: 맞아요, 일회용이죠.
1: 네, 그래서 말랑이는 조금 이제 오래 할 수 있으니까 네. 말랑이를 좋아하는데 왁부볼도 좋아하기는 네. 하고 네. 이제 집에도 엄청 많이 들여놓았습니다.
0: 아 네. 역시 말랑이 그럼 총 몇 개나 구입하셨죠?
1: 요즘에 집에 있는 거 한 서른 몇 개 막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0: 아 서른 개나 사셨다고요?
1: 네. 큰일 아, 났습니다.
0: 그렇게 하나하나 사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건가요?
1: 네. 그게 또 금방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살 때 조금 많이 사고 아. 들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어디 차에도 있고 가방에도 아. 있고 집에도 있고
0: 아, 네.
1: 엄마 아빠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엄마 아빠가 네. 힘들어하신다. 네. 아 말랑이 사랑 가득하신 우리 한음 씨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리니까 한음 씨에게 궁금한 질문 원하는 요청 바로 보내주세요. 네. 문자 어디로 보낼까요? 눈디?
1: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 학생이 듣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한음 씨가 4개월 만에 다섯 번째 디지털 싱글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로 돌아왔습니다.
1: 좋아.
0: 아 근데 한음 씨도 이렇게 3, 4개월 만에 빨리 컴백을 하게 될 줄은 아, 몰랐다고요?
1: 맞아요. 몰랐습니다.
0: 사실 이 데뷔하고 첫 여름 컴백이라고 네. 들었는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1: 일단 네, 첫 여름 컴백 어쩌다가 됐는데 네. 제가 더위도 조금 타는 편이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여름에 활동하는 게 좀 색다롭기도 하고 좀 다른 착장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서둘러 사실 이게 서둘러 컴백할 만큼 이 좋은 노래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뭐.
0: 아, 그렇죠. 그렇게 두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 이번 싱글 타이틀 곡 먼저 소개해 볼게요.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이 곡이 어떤 곡인가요?
1: 일단 뭔가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조금 이제 친구 사이에 좀 사랑 약간 찌릿찌릿한 그런 설렘을 담은 곡이고
0: 네.
1: 밴드 사운드에 좀 청량한 곡이고요.
0: 네.
1: 이번에는 좀 발성도 약간 락 발성을 좀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밴드 락 밴드 느낌의 사운드로 곡을 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 이번에 락 컨셉으로 네. 좀 뭔가 매력을 좀 더 살리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1: 네.
0: 그러면 한음 씨가 생각하시는 곡 이 락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1: 좀 이 에너지가 넘치는 장르이니만큼 무대 위에서도 조금 팬분들한테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0: 네.
1: 좀 신나는 것도 약간 장점이지 않나? 그냥 그쵸? 무대를 하기 좋은 곡들이다, 장르가.
0: 사실은 이 락이라는 장르가 이 주는 이 이펙트
1: 네.
0: 어떤 에너지가. 사운드적인 그런 에너지 자체만으로도 맞습니다. 저희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아 그리고 직접 작사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
1: 네네.
0: 네 그동안 최근에 발표한 앨범에서는 꾸준히 한음 씨가 자작곡으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1: 네.
0: 이번에는 작사에만 참여를 하고 곡을 좀 아껴뒀다고 표현을 하죠.
1: 맞아요.
0: 곡을 아껴두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1: 일단 제가 작곡하는 곡들은 이런 밴드 사운드는 좀 적어요. 저는 약간 팝이나 네. R&B 쪽의 장르를 많이 쓰는 타입이라
0: 네네네.
1: 밴드 사운드는 아직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는 작사에만 좀 참여를 하고 제가 만드는 곡들은 조금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정말 재밌는 게
1: 네.
0: 저랑은 완전 그 작업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1: 네.
0: 좀 성향이 좀 반대네요.
1: 아 진짜요?
0: 왜냐면 활동이 겹치셨잖아요.
1: 네. 네.
0: 저도 사실 이 얼터너티브 락 장르로 네. 네. 이제 했는데 맞아요. 저는 저도 사실 이제 락 음악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이

0: 그냥 관심으로
1: 네.
0: 이제 이 곡을 만들게 된 건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좋아하게 됐어.
1: 네.
0: 그래서 할래.
1: 아.
0: 이렇게 된 거거든요.
1: 오.
0: 어떻게 보면은 뭐 좋고 나쁘기라기보다는 약간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런 점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0: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엄청 많이 고민하고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1: 네.
0: 좀더 많은 도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경험치도 빨리 쌓이고, 뭔가 그런 도전을 하는 게 저는 좀 부러워요. 네.
1: 정말요?
0: 저는 좀 엄청, 엄청 완벽해야 돼. 약간 이런 성격이어서 내가
1: 신기합니다.
0: 잘할수 있는 것만 하고 싶고, 약간 이런 타입인데,
1: 네.
0: 그래서 저도 좀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 네.
1: 정말 완벽주의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셔서
0: 네, 좀.
1: 완벽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0: 음악적으로는 그래도 완벽해지고 싶은
1: 네.
0: 욕심이 다들 뭐 있으니까,
1: 그렇죠.
0: 가수들은.
1: 음악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는 한음 씨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용용님께서는요, 이번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작사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듣고 싶어요. 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셨나요?
0: 뭔가 원래 데모를 받았던 곡이어서 이걸 제 스타일로 조금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조금 제 딴에는 약간 유치한 느낌이 들었어서, 뭔가 저도 막 세련된 곡을 많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곡은 좀 풋풋하고 좀날 것의 가사를 전달해줘야 되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1: 네.
0: 그런 점들을 타협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1: 이게 사실 뭐 곡마다의 스타일이 뭐 저마다 다른 거지만
0: 네.
1: 그 와중에도 이제 본인의 취향은 확실하게 있을 수 있는
0: 맞아요.
1: 거고,
0: 네.
1: 그렇지만 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좋은 곡을 위해서
0: 네.
1: 뭔가 열심히 작업을 해주신
0: 네.
1: 그런 말씀을
0: 네,
1: 해주신 거죠.
0: 맞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 가사를 쓰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좀 드시는 편이신가요?
0: 그래도 한글로만 쓰면 그래도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영어까지 쓰면은 이제 그래도 네이티브한 느낌을 내야 되는 게제 몫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곡은 한글이 거의 대부분이라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멋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인서님께서는요, 싱글에 두 곡이 있잖아요. 근데 친떠를 타이틀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0: 사실 저는 그 다른 수록곡을 타이틀로 하고 싶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컴백을 한 거기도 하고, 그러려면 확실한 컨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완전 학생 컨셉이니까 또 이제 뭔가 학생 컨셉을 할수 있는 마지노선의 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 그런 게 있나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0: 조금 이제 더 나이 들면은 제가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번에 마지막 도전, 학생 도전 해가지고,
1: 학생 도전.
0: 진떠리 타이틀이 됐습니다.
1: 네. 학생 컨셉을 할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이 너무 웃긴데,
0: 마지노선.
1: 그런 게 있는지 사실 저는 잘
0: 그렇죠.
1: 모르겠지만.
0: 언제든 할 수야 있지만,
1: 그렇죠.
0: 뭐 뭔가 혼자 느끼기에 좀더 나이 들어서 하면 좀,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1: 아닙니다. 한음 씨 얼굴이라면
0: 아이, 감사합니다.
1: 네,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소소 데일리님께서 뭐 그건 좀 아닌 듯이라고 문자로도 굉장히 화가 난
0: 네.
1: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신곡이죠. 한음 씨의 청량한 감성을 담은 곡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장한음의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0: 장한음의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듣고 왔습니다. 네. 하늘마다님께서 이번 노래 진짜 좋아.
1: 아 감사합니다.
0: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네. 정말 그 이 K-pop 씬에서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 다크 청량 뭐 그쵸, 컨셉으로 그쵸. 따지면 너무 너무 청량한 그런 곡인 것 같아서 네. 저도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어 안소연님께서 청량하다. 와
1: 청량하다.
0: 해주셨습니다. 어, 정말 정말 청량해요. 정말 그 어 그 사이 네. 사이땡 아, 사이다는 뭐 얘기해도 되겠죠? 뭐 사이다
1: 사이다는 괜찮아요.
0: 제가 네. 2일차밖에 안 돼서 지금 네 굉장히 헷갈리는데 네네. 사이다 마신 것처럼 정말 톡톡 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민님께서 그래서 친구와 좋아하는 사람의 경계는 언제부터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어 노래 가사를 어찌 됐건 간에 친구와 어 네. 그 좋아하게 되는 그 사람 그 사이의 경계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1: 맞아요.
0: 그런 내용이잖아요.
1: 네.
0: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근데 이런 뭔가 고민이 될 때부터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0: 아... 네. 그렇죠.
1: 그렇죠. 그냥 친구한테는 이런 감정이 들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뭔가 좀 어 친구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미 빠진 게 아닐까.
0: 아 네. 굉장히 명언을 해주셨어요. 이미 어 좋아 나 이거 이 사람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라는 고민을 할 때쯤은 이미 좋아하는 빠졌다. 상태다.
1: 그렇죠.
0: 너무 맞는 말이
1: 맞는 말인 가
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네 미인님께서

0: 그러면은
1: 아. 배우분이랑 아,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웃을까요? 하하하 약간 이러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2: 아 그쵸 하는 씨 네. 입장에서는 아 이게 확실하게 콘티도 좀 있고
1: 그쵸.
2: 어 하다 못해 쿠키라도 같이 나눠 맞아요, 먹고 맞아요. 뭐 이런 씬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어 그냥 웃어라 네. 이렇게 어, 막연하게 네. 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거죠.
1: 네, 조금
2: 근데 사실 이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네. 사실 이거는 어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래퍼들한테 어 뭐 쿵짝쿵짝 할 테니까 너 프리스타일
1: 그렇죠.
2: 어 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1: 그 정도 어려웠어요.
2: 그 정도로 어, 쉽지 않은 건데 네. 그렇다면 반대로 또 마음에 드는 연기는 또
1: 네.
2: 또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이제 약간 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약간 티격태격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냥 했는데 제가 상대 배역분한테 그럼 저를 한 대 때리실래요? 이래가지고 상대 배역분이 저를 팍 때리고 저는 약간 아 약간 밀려나는 약간 어. 그런 좀 학생들의 풋풋한 연기를 했는데 좀 씬이 잘 나온 것 같아서
2: 아
1: 좋았습니다.
2: 그쵸 그쵸 그런 애드립이라고 하죠.
1: 네 그쵸 그
2: 순간순간에 나오는 그런 애드립이 가끔은 좀 더 장면을 더
1: 빛나게
2: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2: 제가 보기엔 그런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자, 한음 씨와 신곡 이야기 재밌게 나누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청량한 신곡으로 돌아온 장한음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0: 알겠습니다.
1: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네. 제가 눈에서 꿀이 떨어졌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음악을 좋아 사랑하시는 게 저한테도 많이 느껴지고 네. 그리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한 게 티가 나서 되게 경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래서
1: 너무 멋있는 분이십니다. 4648님께서 차라리 제가 두 분 사이에 앉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리를
0: 만들어 드릴까요?
1: 조심스럽게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리면 되겠죠? 역시 아이돌이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0: 해야죠.
1: 그렇죠. 저랑 맞춘 것도 아닌데 네. 아주 자연스럽게 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장한음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장한음의 Midsummer Night.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지1112님께서 혹시 지금 여기 도서관인가요? 다시 말랑이 얘기라도 해주세요. 아니면 요즘 좋아하는 음식 얘기라도. 네. 뭐 말랑이 얘기 다시 할까요?
1: 말랑이 얘기요.
0: 아 그럼 말랑이 중에 네. 제일 좋아하는 최애 말랑이가 있나요?
1: 최애 말랑이는 우유빵.
0: 우유빵
1: 말랑이 좀 이렇게 큰 친구가 있는데.
0: 오.
1: 이렇게 좀 한 손에 딱 잡혀서.
0: 아 그게 또 한 손에 잡히는 크기예요? 네. 아, 엄청 큰.
1: 딱 이 정도.
0: 이 정도?
1: 네. 그래서 좀 괴롭히기 좋다. 말랑이 괴롭히기 좋다.
0: 표현이 되게 웃기네요. 네. 이 말랑이라는 게 장난감인데 괴롭힌다.
1: 네. 아 이겁니다.
0: 아 이렇게 네. 요즘 이렇게 나와요?
1: 네. 이렇게 비닐에 쌓여가지고. 대단.
0: 이게. 제가 모르는 시장이 네. 굉장히 발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음식 얘기까지도 안지 씨를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은 뭐 요즘 아까 뭐 닭볶음탕 얘기를 또 해주셨지만
1: 맞아요. 저는 음식은 뭐 다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DJ 할 때는 작가님들이 이제 매주 이렇게 음식을 배달시켜 주셔가지고.
0: 아 정말요?
1: 네. 그래서 좀 식비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잘 부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세로로 먹고.
0: 아 네, 뭐 이렇게. 김밥을 세로로 먹으면은 어떻게 먹는 거죠?
1: 그냥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0: 아 그렇게
1: 어쩌다 보니 되더라고요.
0: 오락기에 동전 넣듯이. 아 그런 식으로 에이. 가능한 거였나요? 굉장합니다.
1: 좋은 발상이시네요. 멋있는. 예.
0: 재밌습니다. 자, 안지 씨 죄송하지만 본업 얘기로 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 네.
0: 앞에서 타이틀곡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엔 수록곡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I and I죠. 네. 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1: 이제 조금 더 사랑에 대한 노래고 초반 가사가 이제 뭔가 우주에서 별을 발견하면 그 별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별의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0: 네네네.
1: 그런 것처럼 나도 너가 발견했으니까 너가 부르는 이름대로 뭔가 너가 원하는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가 될 거다. 약간 이런 로맨틱한 가사를 담은 곡입니다.
0: 아까 이 노래가 더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하셨던 네.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 곡이 좀 더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좀 더 멜로디가 다이나믹하고 가사도 조금 더 제 취향인 것 같고 네.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
0: 일본 네, 애니메이션
1: J-pop 스타일인 것 같아.
0: J-pop 스타일인 네. 것 같다. 저도 사실 이 J-pop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네. J-pop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시티팝도 있고
1: 그렇죠.
0: 애니메이션 주제가도 있는데
1: 네.
0: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군요.
1: 네, 좀 벅차오르는 곡 이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작사 과정에도 참여를 또 네, 하셨어요.
1: 네.
0: 또 이 과정도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조금 더 작사하기 쉬웠던 곡인 것 같고 그냥 작사를 할 때 뭔가 주제를 하나 딱 정해서 작사를 하는 편인데
0: 네.
1: 이번에는 주제가 확실히 명확하게 있는 곡이기도 했고 별 아니면 별. 너와 나 이런 확실하게는 주제가 있으니까
0: 너와 내가 어쨌든 별이 별.
1: 네, 약간 그런 하여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작업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하는 장한 죄송해요.
1: 네. 네,
0: 이름이라서 네. 장하는 바보님께서 I and I 제목에서 I를 소문자로 쓴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I and I 그러니까 네. 보통은 대문자 I로 네.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0: 이게 또 소문자인 이유가 따로 있나 궁금해서 좀 여쭤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
1: 솔직히 말하면
0: 네.
1: 이유는 없고요.
0: 이유가 없다.
1: 이게 보기에도 좋은 것까지.

0: 이유는 없고요.
1: 이유가 없다.
0: 이게 보기에도 좋은 것까지가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조금 대문자 아이보단 소문자 아이가 더 클릭하고 싶 하고 싶은 느낌이 아닐까요?
1: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0: 네.
1: 닉네임을 보고
0: 좀 기분이
1: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없으셨군요.
0: 네.
1: INI
0: 네.
1: 네. 지행님께서 한음 오빠 INI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가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유도 함께 들려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가사가 있나요? 이구께서
0: 우리가 되던 순간 어둠은 다 채워버린 거야. 뭔가 어둠을 태운다는 뭔가 그런 뭔가 발상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어둠을 태울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죠. 어둠을 태움으로써 불이 나고 더 반짝이는 우리가 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고.
1: 그렇죠. 사실 장작을 떼야지 불이 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근데 사실 어둠을 이제 불을 지핀다 약간 이런 되게 시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0: 그게 재밌어서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음씨가 직접 채워넣은 가사 오늘 라이브로 또 청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 청해드릴 건데요.
0: 네네네.
1: INI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는데 수록곡 라이브는 친친방에서 또 최초 공개라고 합니다.
0: 네.
1: 박수!
0: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또 불러주실 생각을 하셨나요?
0: 그래도 제가 이 친친방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제가 청혼입니다. 친친방
1: 친친방과 청혼을 지금
0: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해서 좀 친친방에서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한음씨는 라이브 자리로 해주시고요. 친친방 친구들은 한음씨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한음씨에게 대해서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번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 8229님께서 INI 제목 이거 완전 장한음이랑 에반이네요. 네. 내 양인들아 힘을 내. 아 INI 아 그럼 네 한번 내 양인 장한음 씨의 아주 감성적인 보이스 한번 들어볼 준비
0: 됐습니다.
1: 해도 되나요?
0: 네.
1: 네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럼 장한음 씨의 라이브입니다. INI

0: 감사합니다.
1: 장한음의 I&I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저희는 얼른 광고 듣고 와서 라이브 후기 나눠보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친한 친구 방송반 라디오 최초 공개였죠. 장한음의 I&I 라이브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청량한 노래를 듣는 와중에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 그리고 시흥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있으니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음 씨. 네. 아, 라이브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이게 제가 들은 게 확실히 맞네요. 네. 이 그 음악 방송에서 들었던 것처럼 네. 정말 그 목소리가 되게 산뜻하고 네.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0: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은님께서 너무 상큼하다. 한음님 목소리에서 사과향이 나는데요. 승은님께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사과향인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4: 하필 사과?
1: 네. 뭐 다른 네. 과일들 되게 청량한 과일들이 많은데 네.
4: 저는 오렌지 좋아합니다.
1: 오렌지 향이라고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4: 오렌지 향. 아,

0: 때 음색은 청량 그 자체시네요. 이게 반전 매력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근데 또 굉장히 또 발성을 또 굉장히 좀잘 사용한다고 느꼈던 게
1: 네.
0: 이렇게 그 내추럴
1: 네.
0: 보이스에서 굉장히 또잘 사용하시기
1: 전화하는,
0: 때문에 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라이브도 안정적이고
1: 네.
0: 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노래가 청춘 드라마 재질이라고 합니다. 김윤희님께서 너무 좋다라고 하십니다. 6762님께서는 저는 가사 중에 편지 속 둘의 이름마저 띄어쓰기
1: 네.
0: 싫다는 가사가 너무 로맨틱하다. 아예나 감히 레전드 수록곡이다라고 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편지 속 둘의 이름마저
1: 띄어쓰기.
0: 띄어놓기가
1: 그렇죠.
0: 띄어쓰기가 싫다.
1: 그만큼 너가 좋다.
0: 이거는 박수 한번 주시죠.
1: 아, 감사합니다.
0: 같은 작사 저도 이제 작사를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굉장히 또 고민이 깊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직관적이면서도 정말 감동적인
1: 맞아요.
0: 이해하기 쉽게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1: 네.
0: 너무 좋은 가사였다고
1: 아,
0: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늠랑이님께서 이번 싱글 두곡 역시 음역대도 그렇고 난이도가 꽤 높아 보이는데 녹음할 때는 어땠나요?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 네.
0: 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신경 쓰이셨나요?
1: 맞아요. 음역대가 좀 높은 곡이긴 한데 음역대보다는 INI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INI.
1: INI는 좀 테크닉이 좀 많이 필요한 곡이기도 하고 좀 음역대 자체도 제가 해본 적이 많이 없는 그런 중간 음역대여서 아예 고음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좀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0: 굉장히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좀 테크닉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
1: 네.
0: 여러 가지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다는 INI 한번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윤님께서 그래서 학점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1: 지윤 씨, 그런 저에게 슬픈 말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0: 이게 무슨 갑작스럽게 학점 괜찮냐라고
1: 네.
0: 얘기하시는 게 아무리 청취자 친친 우리 친구라고 하지만
1: 그래요.
0: 너무
1: 이렇게 우울해지는 말은
0: 무슨 말이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실
1: 네,
0: 수
1: 제가
0: 있나요?
1: 학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0: 네네네.
1: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를 다니는데
0: 네.
1: 이제

0: 이제 제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1: 네.
0: 06년생, 07년생 엄청 어린 친구들이라 좀 오히려 제가 선뜻 말 걸기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그냥 혼자 조용하게 다녔고.
1: 이게 어쨌든 친구들은 다 이제
0: 졸업을 한 친구들이
1: 한
0: 많죠.
1: 친구들이
0: 예.
1: 많고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이제 복학을 했을 때는
0: 동생들이니까 다. 예.
1: 동생들이니까 좀
0: 그래서
1: 저희 그 친친 라디오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동아 방송 연예대학교 맞죠?
0: 네, 맞습니다.
1: 네, 그 대학교 이제 후배
0: 그
1: 후
0: 왜
1: 아 동기라고
0: 동기?
1: 예 동기 뭐 후배들
0: 그쵸,
1: 뭐든
0: 동기들.
1: 같이 계신다면
0: 네.
1: 편하게 인사
0: 네.
1: 한번 부탁드립니다.
0: 다가와 주세요.
1: 아 정현님께서 학점 안 중요하다 얼굴은 4.5점이라
0: 네. 감사합니다.
1: 얼굴 4.5점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주 그 만화에서
0: 아.
1: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너무나
0: 선배님이
1: 잘생기셨습니다.
0: 훨씬
1: 아, 아닙니다.
0: 아.
1: 아니, 전혀 아닙니다.
0: 예.
1: 네, 정말
0: 감사합니다.
1: 너무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장한음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한음 씨의 학점을 위로하며
0: 감사합니다.
1: 잠깐 노래로 힐링하는 타임 갖고 오겠습니다. 장한음의 럭키보이 듣고 돌아올게요.

0: 친한 친구의 방송반 장한음의 럭키보이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밤비즈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촉촉한 초코칩 죽...
1: 다시.
0: 촉촉한 초코칩 쿠키님께서 사랑 노래인 친떨과 찰떡인 음식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운 여름날 한음이가 즐겨 먹는 음식도요.
1: 네.
0: 친떨, 이 타이틀곡이죠.
1: 네.
0: 친떨과 찰떡인 음식을 뭐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1: 네.
0: 비유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 비유.
0: 비유하자면 어떤 음식?

0: 이 떠오르시나요?
1: 뭔가 학생 때 자주 먹었던 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학생 때뭘 많이 먹었죠?
0: 뭐 도시락
1: 도시락
0: 뭐, 옛, 뭐.
1: 도시락 세대
0: 아 저는 아니긴 한데 아 뭐가 있지?
1: 뭐 떡볶이, 떡볶이 아이스크림
0: 그렇죠
1: 그런
0: 뭐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 떡볶이가 네. 될 수도 있고
1: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0: 저 마라 로제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1: 아 마라 로제 네. 떡볶이를
0: 네.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1: 그냥 다 잘 먹습니다. 어.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0: 아 네.
1: 그래서
0: 그 땡떡
1: 아 땡떡
0: 무슨 맛
1: 땡떡
0: 무슨 맛 드시나요?
1: 착한 맛 또 맵던데요.
0: 아 착한 맛도 매워요?
1: 네 제가 진짜 못 먹어가지고
0: 아 매운 걸 저 잘 못 드시는구나. 알겠습니다.
1: 에. 매운 거 혹시 잘 드시나요?
0: 저는 매운 거 진짜 좋아해서 그 보통 맛으로
1: 아
0: 먹습니다.
1: 땡떡 보통 맛.
0: 근데 땡떡은 사실 보통 맛도 맵잖아요.
1: 맵죠.
0: 네, 그래서
1: 잘 드시네요.
0: 네. 잘 먹진 않고요. 좋아하기만 합니다.
1: 네.
0: 네 아무튼 네 장은음의 손눈썹님께서 옛날에 인터뷰에서 사랑 노래 가사 쓸 때는 드라마를 참고한다고 했는데 요즘도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랑 노래 가사 쓸 때는 드라마를 참고하신
1: 예전에는 데뷔 전이나 뭐 데뷔 직후에는 약간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했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조금 팬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사랑의 그 방식엔 또
1: 그렇죠.
0: 또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는 건데
1: 있으니까.
0: 그 중에서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 네.
0: 곡을 좀 더 쓰신다는 얘기죠.
1: 많이 쓰고 있고 또 저를 사랑하는 뭔가 love your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사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대상이 저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지윤님께서는 타이틀곡 친떨 작사가 너무 설레게 잘했어요. 진짜 친구에게 떨린 적 있으신가요? 전 치가 떨린 기억밖에 없는데 네. 라고 치가 뭐 친구에게 떨린 적이라기보다는 뭐 반대로 치가 떨린 기억이
1: 치가
0: 있으셨는지
1: 떨린 기억.
0: 네.
1: 뭐 치가 떨린 기억은 많죠. 네, 친구들이 뭐 지금도 네. 뭐 제 친구들은
0: 네.
1: 놀리기 바빠가지고
0: 아 한음씨를 놀리기
1: 하든 예, 뭘 하든
0: 네.
1: 뭐 무대를 하든 곡이 나오든 왜 그러냐
0: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1: 네, 너 이상하다
0: 아 이상
1: 왜 그러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놀 그래도 그게 다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그래도 올려주는 것도 그래서 뭐 치가 떨린다 저는
0: 치가 떨린다
1: 네, 치가 떨린다
0: 아 친구에게 네. 떨린 적은 별로 없으나,
1: 치가
0: 떨린 적이 많다
1: 네, 이거 현재 진행형이다
0: 네. 아 진짜 웃기네요. 아 브라키오사우루스에게 떨릴 수 있는 거잖아
1: 와우.
0: 님께서 한음이가 쓴 가사 중에 사랑이지 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영화 대사 같은 가사로 연기 챌린지
1: 연기
0: 한번
1: 챌린지요.
0: 해주세요.
1: 네.
0: 첫 번째 심남, 두 번째 비아냥, 세 번째 플러팅, 네 번째 분노
1: 네.
0: 이렇게 네 가지를 부탁을 하셨는데
1: 네.
0: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1: 아우 해야죠. 네. 신남?
0: 네 신남.
1: 아
0: 자
1: 아
0: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릴까요?
1: 네
0: 하나 둘 셋.
1: 아, 사랑이지 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니까 와
0: 아, 효과음이라도 주세요.
1: 네. 네.
0: 딩동댕동. 네. 자, 두 번째 비아냥 하나 둘 셋.
1: 뭐 사랑이지 뭐. 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니까.
0: 오, 네. 오 너무 킹받아요. 지금 굉장히 네. 킹받았어요.
1: 잘한 거죠.
0: 굉장히 잘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세 번째 플러팅.
1: 플러팅.
0: 네, 하나 둘 셋.
1: 사랑이지 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니까.
0: 오.
1: 아우.
0: 네, 네 번째. 분노.
1: 분노.
0: 네.
1: 분노?
0: 화내시면 됩니다.
1: 사랑이지 뭐.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니까.
0: 오.
1: 아!
0: 박수 한번 주세요. 야.

0: 제가
1: 아까 그 뮤직비디오에서 네. 한번 밀쳐 늦었어요. 효과음 늦었습니다. 아, 예.
0: 사양하겠습니다. 이미 삐져가지고.
1: 아, 아까 전에 그 뮤직비디오에서 네. 한번 밀쳐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라고 했던 게 방금 좀 떠올랐던 게 방금 화를 한번 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좀 청취자분께서 해주셨는데 네. 바로 채상을 그렇죠. 탁 치시는 걸 보고 이런 부분에서
2: 이제 즉흥으로 그렇죠.
1: 떠오르는 걸 바로 이렇게 해내시는 모습 보고 아 그 이런 부분이었구나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아 이 정도 했으면은 아까 그 성함 누구세요? 브라키오사우루스님. 아 정말 그 방에 계시겠지만 박수 한번 방에서 네. 쳐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나.
0: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박수. 한음 씨의 연기 쇼를 끝으로 이제 한음 씨 하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아 아쉽지만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밤비즈 분들에게 끝까지 끝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아 밤비즈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재밌게 선배님이랑 얘기했는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라디오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같이 이번 활동 재밌게 같이 즐겨줘서 또 고마워요.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장안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해주신다고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늦은 시간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한음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또렷한 에바니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보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거제 야호.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중앙고등학교. 그럼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냠냠. 7월 15일 수요일 내일 거제중학교 중앙고 거제중앙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버터 문어밥, 닭다리 삼계탕, 아삭고추 된장무침, 도토리묵과 양념장, 섯박지, 수박. 와,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내일 특히 이 삼계탕이 급식으로 나오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문제인데요. 7월 15일인 내일은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드는 복날로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위 지지 않게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많이 챙겨 먹는데요. 저도 보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연 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예요.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몸보신 하시라고 치킨 5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단체 선물이니까 학교 친구든 직장 동료든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리센느의 Pretty Girl.

내일 급식 뭐더라? 에 이어서 리센느의 Pretty Girl 듣고 왔습니다. 요즘 역주행으로 2년 전에 발매한 곡이 음원 사이트 탑100, 1위에 오른 대세 걸그룹이죠. 리센느가 카라의 2008년 히트곡 Pretty Girl을 리메이크했습니다. 원곡의 당당한 매력은 살리면서 자몽향기 같은 상큼함을 더했다고 하는데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네, 이 부분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네요. 3693

님이 리센느 분들 오늘 음방에서 데뷔 첫 1위도 했대요. 아 펑펑 우는데 괜히 제가 다 뭉클하더라고요. 리센느 야호 꽃길만 걸어라. 네 리센느 분들 꽃길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퀴즈 정답은 초복이었습니다. 내일 거제중앙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버터문어밥, 닭다리 삼계탕, 아삭고추 된장무침, 도토리묵과 양념장, 석박지 수박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 제가 이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 지가 이제 이제 7년째 이제 6년 이제 좀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학교들 사이에서. 너무 다 맛있는 음식들 소개해주시는 음식들이 다 맛있는 음식들만 소개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요즘 학교들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보통 문어밥은 저는 살면서 학교 메뉴로 좀 처음 보는 메뉴인데요. 거기다가 닭다리 삼계탕 보통 밥이 이러면은 보통 단무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아삭고추 된장무침에 굉장히 감칠맛을 살려줄 수 있는 석박지와 입에 침이 고이네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너무 맛있는 식단이어서 너무 요즘 거제가 요즘 호흡이 좋은 것 같습니다. 3682님께서 뜬디 아까 도시락 먹었다면서요. 아까 도시락 먹은 게 아니고요. 아까는 짬뽕을 먹었지만 요즘 학교에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나와서 다시 또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행운의 당첨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침이 고여서 발음이 잘 안 돼요.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바로 3404님 축하드립니다. 예! Yeah.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정답 초복. 저는 뜬디랑 같이 3주 동안 새벽 산후 고생한 에버드라고 치킨 먹고 싶어요. 오. 뜬디도 밥 거르지 말고 맛있는 삼계탕 먹어야 돼. 용산에 맛있는 삼계탕 정말 많은데 들깨 삼계탕 강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3404 에버님 당첨 정말 축하드립니다. 치킨 5마리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더위 팍팍 물리치세요. 그럼 이어서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4648님께서 뜬디 어제 퀴즈 당첨된 군인 누나의 뭐예요? 안녕! 선물 인증사진 보내요. 덕분에 커피 교환해서 뱃사람들이랑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희승이가 졌다고 사람들한테 자랑도 했지롱. 평생 에버해. 평생 팬할 거야. 아, 훈훈하다. 와, 정말이었어요. 정말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시고, 커피까지 시켜주신 인증사진까지.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에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보면 저는 항상 뿌듯함에, 벅참에, 이 몸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라디오기 때문에 자중할게요. 자, 이상현님께서 뜬디님 콩국수 좋아하나요? 콩국수의 계절이 왔는데 뜬디는 소금파인지 설탕파인지 너무 궁금해요. 귀요미 뜬디님 화이팅! 계속 음식 얘기하지 마세요. 저 지금 침이 너무 고요. 지금 제가 마이땡 젤리도 먹고 지금 음식 얘기하니까 지금 입안이 지금 굉장히 축축한데 콩국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저는 콩국수 사실 많이 먹진 않지만 가끔 콩국수 먹으면은 그래도 설탕파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달달하게 지금 두 분이서 한 분은 따봉을 날려주시고 한 분은 우를 날려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또, 한 분 더, 소금파가, 지금 친친방에는 더 많은 걸로. 설탕 지지 마세요. 설탕 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네, 황다현님께서 띵디 저 요즘 잠에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혹시 저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잠들기가 힘든 건가요? 뜬기는 혹시 잠에 들지 못하는 밤에 어떻게 잠을 자는지 궁금해요. 꿀팁 알려줘. 그냥 잠에 들기 힘든 거였군요. 네, 쉽게 알려드리자면 그냥 사실 이 휴대폰이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지금 저희 친신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뭐 휴대폰도 보시고 뭐 그러고 계실 텐데 그렇기보다는 라디오만 틀어놓고 눈 감고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서 그렇게 잠에 드시면은 사르르 잠에 들게 되실 겁니다. 네, 문자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노래 조지의 Love You Less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참 달같다. 마치 달의 어두운 뒷면처럼 마음은 누구나 그늘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리나. 나 자신을 환하게 비추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쏙 숨어버린다. 나는 지금 내 꿈과는 다른 길 위에 서 있다. 빛나는 달을 향해 달려가다 주춤 그만 행선지를 놓쳐버렸다. 겁이 많은 탓일까, 생각이 많은 탓일까. 그렇게 달의 뒷면에 숨어버린 지 어느덧 벌써 9년차 직장인이 되어간다. 그런 나에게는 자꾸만 내일의 내가 아닌 어제의 내가 찾아온다. 그래도 조금의 긍정적인 마음이 남아서일까. 저 먼 곳에서 어제의 내가 얼른 나아가라고 배웅의 손을 흔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반드시 다시 날은 빛날 거라고. 그래서 오늘 나는 여전히 느리지만 조금씩 새로운 내일의 나를 다시 만나려 노력 중이다. 한 개의 변화가 100개, 1000개가 될 그때까지. 그럼 곧 다시 빛날 나를 마주할 수 있겠지? 언젠간 내가 그려낸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줄 날이 오겠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에반의 오버플로우 듣고 왔습니다. 9170님께서 와 오늘 라디오에서 오버플로우 듣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비 오니까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띵디 반가워요. 요즘 에반 음악 들으면서 힘 얻고 있어요. 제가 사람 마음을 달같다고 표현했는데 딱 에반의 음악을 들으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존재하는 달같다고 느껴져요. 덕분에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발견해가는 중이에요. 저도 곧 저만의 열정을 되찾을 날이 오겠죠?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뽀에버요. 신입생 에버가. 와, 아, 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존재한다는 게 마치 달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게 저의 마음에 아주 큰 인상을 남기네요. 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에버들과 함께 하면서 스스럼 없이 뭔가 보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어두운 면, 밝은 면, 뭐 여러 가지의 뭐 면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신입생 잘 부탁해. 반가워.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승은님에겐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비사랑님께서 오늘 근데 뚱디 진짜 프로 라디오 진행자 같아요. 초대석 진행도 너무 잘해 라고 해주셨는데 아 아닙니다. 아 사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이제 굉장히 또 연차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틀 차에는 또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최고의 DJ가 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5068님께서 오늘도 뚱디 덕분에 행복한 밤이 되었어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해주셨는데 저 덕분에 행복한 밤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저도 스페셜 DJ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밤에 저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9408님께서 희승이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 그럼 에반, 저는 지금 에반이기 때문에 희승이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쓴 메시지인가요? 이 문자는 저에게 직접 읽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나도 사랑해. 순님께서 흰구리 퐁퐁 에반이 가지마. 나도 가기 싫어 흰구리 퐁퐁. 그치만 떠날 때가 됐는걸 퐁퐁퐁. 아쉽네요. 아 정말 근데 아직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틀이라는 시간 사이에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가 정말 이렇게 재밌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지막 날에 말씀드리려 했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친친 라디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 기회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에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사 빌리플의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표님, 부대표님 그리고 저기 계신 정땡님 그리고 오늘 와주신 매니저 유땡님 그리고 옆에 찍으신 예땡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저 뚱디와의 마지막 밤입니다. 드리핀의 차준호 씨와 우리끼리에서 속닥속닥 재밌는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럼 오늘 끝고 겸의 나는 어떤 새나 물고기처럼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박영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짐 스터지스와 앤 해서웨이가 함께 출연한 영화죠. 원데이에서 레이첼 포트만의 스코어 We Had Today 그리고 그 음악이 흐르는 장면 오늘 오프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저만의 달력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세상의 달력과 다르게 영화 때문에 생긴 저만의 달력 7월 15일에는 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제 마음속에 원

0: 바로 그 하루씩을 그리고 있습니다. 7월 15일만 영화에 담겨 있어요. 뭐 1988년 7월 15일, 뭐 몇 년도 7월 15일, 뭐 2003년 7월 15일 뭐 이런 식으로 덱스터와 엠마의 인생에서 한 20년이 넘는 그들의 시간에서 7월 15일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담아내는 독특한 형태의 스토리텔링이었죠. 원데이. 영화에서 이제 짐 스터지스가 연기하는 덱스터하고요.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는 엠마의 인연이 시작되는 건 1988년 7월 15일이었죠. 이제 졸업식 마치고 어쩌다 보니 이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밝아오는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이제 언덕에 올라요. 제가 아까 함께 하룻밤을 보낸다고 했는데 정말 그냥 하룻밤만 같이 보냈습니다. 네, 글자 그대로 하룻밤을 그냥 같이 보냈을 뿐이에요. 별일이 없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상태에서 이제 함께 언덕에 오르고 우리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이 어떻게 됐든 오늘을 살았잖아. We had today라고 하는 그 명대사를 하고서 서로 좀 장난치면서 재밌게 이제 그 언덕을 뛰어내려올 때 2011년의 7월 15일 장면이 이렇게 디졸브가 돼요. 1988년 7월 15일에서 2011년 7월 15일로 그 두 개의 날짜가 하나의 시퀀스 안에 이렇게 합쳐지는 그 순간을 들려드린 거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OTT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앤 해서웨이가 제일 예쁘게 나온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원데이예요. 원데이의 앤 해서웨이가 보여준 그 20년에 걸친 시간을 연기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모습의 앤 해서웨이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배우가 제일 예뻐 보이는 순간들은 원데이에 가득하던데요. 뭐 스타일이며 뭐 모든 면에서 저의 원픽은 원데이. 네. 영화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7월 15일이 영국에서 성 스위딘 데이로 불린대요. 그날에 일종의 좀 뭐 미신 같은 게 있는데 그날 비가 내리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날 맑으면 40일 동안 화창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영화 초반에 언급이 되거든요. 7월 15일. 왜 우린 장마죠? 왜 비가 오죠? 꼼짝없이 40일 동안 비가 오게 생겼는데요. 이 성 스위딘 데이가 한국에서도 그 힘을 발휘한다면.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딱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7월 15일만 영화에 담겨 있는 원데이는 어떨까요? 7월 15일에 이 영화를 본다면 그 느낌이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0: 착착착 안착한 티착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0: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슈퍼배드2 사운드트랙에서 YMCA, The Minions의 노래였습니다. 슈퍼배드의 조연이었다가 주인공이 됐죠. 우리의 미니언즈. 2015년에 1편 나오고 2022년에 미니언즈2 나오고 바로 이번 주에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라고 세 번째 시리즈가 개봉을 합니다. 저 봤어요. 재밌어요. 미니언즈는 뭘 해도 재밌죠. 제가 원래 굿즈 욕심이 별로 없어서 영화 보러 가면 이런저런 이제 굿즈 주면 뭐 필요 없는 건 안 받기도 하고, 아니면 특히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작가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토이스토리 5 시사 왔을 때 스티커를 주길래 그건 오늘 아침 작가님이 이렇게 드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미니언즈는 무조건 제 겁니다. 누구 안 줍니다. 미니언즈 굿즈는 악착같이 제가 챙겨서 제 거 만드는데 이번엔 시사회 때 뭐 별거 안 주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저는 미니언즈

열쇠고리 한참 애지중지하며 달고 다녔었는데 저도 사랑하는 미니언즈가 이번에는 영화를 만듭니다. 이번 스토리 재밌어요. 할리우드의 역사에 알고 보니 미니언즈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미니언즈는 어떻게 현대 영화를 창조해내었는가 그 숨겨진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레퍼런스를 미니언즈의 다양한 방식으로 좀 패러디되고 오마주되고 있는 그 기존 영화의 레퍼런스들을 좀 발견하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니언즈 대 몬스터스. 그 미니언즈의 그 목소리로 YMCA를 듣고 나니까 저 갑자기 왜 이 영화 생각나죠? 엘빈과 슈퍼밴드 시리즈. 저것도 좋아했는데 제가 또 귀여운 거에 약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우리 엘빈과 슈퍼밴드 노래 하나 듣죠. Bad Day. 네, 그 노래 하나 듣고 이은선 기자와 함께 Good Day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름은 잘 나고 계신가요?
0: 너무 싫어요. 본격 시작이죠, 뭐 이제.
1: 아, 이 습도 어떡하죠, 습도. 예전엔 그냥 온도가 높아야 더운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온도보다 무서운 게 습도라는 걸 올여름엔 특히 엄청납니다. 이럴 때 제일 좀 쾌적한 데가 극장입니다, 여러분.
0: 맞아요.
1: 여러분. 자, 이번 주에 또 아마도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포함되어 있는 오늘의 필수고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0: 이런 활력, 이런 박력.
1: 네, 라인 맞췄네요.
0: 네, 네. 맞았어요.
1: 이런 활력, 이런 박력. 이거 약간 CF 같은데.
0: 이런 활력,
1: 이런 박력. 네, 이거 뭐죠?
0: 한국 영화에서 느껴지는 많은 힘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그게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르적인 단어들을 갖다 붙여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그 꿈틀대는 박력 같은 게 한국 영화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1: 영화가 한 편 한 편 공개될 때마다 늘 설렘이 있었어요.
0: 네.
1: 이번에는 어떤 영화를 보게 될까?
0: 네.
1: 이번엔 어떤 장르의 어떤 시도를 보게 될까? 늘 좀 그런 기대가 있던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런데 이제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영화 전체를 뭐 뭉뚱그려서 하나의 경향성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좀 얌전한 것 같아요.
1: 그죠?
0: 네,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고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어떤 사회적인 감수성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된 무드이겠지만 막 나가는 활력, 막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박력 같은 건 조금 사라지고 있는 시기여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드문 가치가 된 게 아닌가, 박력과 활력을 두른 한국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들은 정말 드물게 그런 걸 목격하게 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1: 활력도 있고 박력도 있는 영화.
0: 네.
1: 자, 첫 번째 작품은 뭐죠?
0: 이 영화는 극장 밖을 나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왜 흔히 하는 표현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옆에 누가 호통 치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혼나면서 막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1: 네.
0: 이번 주 개봉작이고요. 호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예고편에 공개된 장면이지만 말 타고 달리는 사람에게 조인성 씨가 끌려가잖아요.
0: 네.
1: 그 조인성 씨가 관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맞아요. 그게 영화를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만든 진짜 하나의

0: 네.
1: 장면이란 생각이 들고,
0: 정말 그냥 그렇게 끌려가요, 관객이. 네.
1: 저는 사실 영화 본편을 보기 전에 그 말을 모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조인성 씨인지 몰랐어요.
0: 저도 잘 몰랐어요.
1: 네.
0: 네.
1: 그런데 그게 조인성 씨더라.
0: 네.
1: 이게 14일 오전 기준으로 지금 전체 예매율이 60%가 넘었어요. 점점 수치가 올라가서 제가 이걸 좀 세기가 애매해져서 그냥 14일 오전 기준으로 60%가 넘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전 예매량이 지금 개봉 이틀 전에 37만을 돌파했죠.
0: 네.
1: 그래서 이분들만 다 오셔도 사실 첫날 기록은 뭐한 5, 60만은 무난하게 채워지는 게 아닐까 싶은 작품이고요. 알려진 대로 호포항이라는 마을의 이야기죠. 길 한복판에서 엉망으로 훼손된 소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보를 받고 이 사건을 수사하러 나간 경찰서장은 범석이라는 남자인데요. 이 사람의 육촌이자 사냥꾼인 성기라는 남자의 일행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어떤 이야기 들려주냐면, 아마 먹이를 찾아서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에 지실 거다
0: 네.
1: 라는 믿기 어려운 가능성을 들려주죠. 근데 비슷한 시각에 주민들의 신고가 막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거대한 존재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제보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범석이 마을을 둘러보는 사이에 사냥꾼인 성기 일행은 숲속을 탐색하는 이 투트랙의 작전이 영화의 초반이고요.
0: 네.
1: 범석은 황정민 배우, 그리고 성기는 조인성 배우가 연기합니다.
0: 감독이 나홍진입니다.
1: 네.
0: 네. 곡성 이후에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고요.
1: 네.
0: 추격자 황의 곡성을 본 관객은 그 이전에 만든 그세 편의 영화와 이 호프라는 영화는 어떤 점에서 닮아 있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를까에 대한 지금 막 상상과 기대를 마구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우선 이 영화의 경우에는 초반에 그 범석이 마을을 둘러보는 장면에서 정말 스멀스멀 정체 없음의 공포를 보여주거든요.
0: 네.
1: 이건 사실 전형적인 그 괴수 영화의 초반부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보여주진 않는데 뭐 소리 혹은 뭐 잠깐 스쳐가는 어떤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에 대한 위용을 보여주면서 그 존재를 상상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0: 스필버그의 조스만 봐도 처음에는
1: 네.
0: 지느러미만 우리가 한참 보잖아요.
1: 네.
0: 나중에야 조스의 그 실체를 보듯이 약간
1: 그쵸.
0: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죠.
1: 그런데 뭐 조스의 경우에는 물론 그런데 상어일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0: 아,
1: 어떻게
0: 그죠, 그죠. 예,
1: 생겼다라는
0: 맞아요.
1: 짐작은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대체 뭐가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가 짐작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다가 범석이 괴물의 흔적을 쫓으면서 러닝타임 한 40분 정도가 흘렀을 무렵에 이 영화 감추고 있는 정말 압도적인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예고편을 통해 이미 그 실체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 역시 진격의 거인 시리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0: 네.
1: 정말 엄청난 크기의 생명체와 범석의 추격전이 발휘하는 이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어떤 한국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박력인 것 같아요. 그중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후배 순경인 성애가 나타나요.
0: 저 그때 박수 칠 뻔했어요.
1: 정호연 배우가 나타나게
0: 정말
1: 되는데요.
0: 멋있게 등장하던데요.
1: 유탄 발사기를 장착하고
0: 네.
1: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쏘는 순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언급한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성기가 말을 탄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그 장면은 아마 이 배우들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가장 근사한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정말 인상적인 인장들을 두 배우가 이 영화를 통해 확실하게 남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고요. 그 범석의 첫 등장은 사실 서부극의 분위기를 닮아 있어요.
0: 네.
1: 마치 황량한 어딘가에서 사건을 수사하려고 등장한 보안관 같은 느낌을 풍기면서 등장을 하는데, 경찰이라곤 하지만 복장이나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를 보면 저거 우리나라 맞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몇년 되는지 좀 짐작도 안 되고 이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서부극의 분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액션 스릴러로 갔다가 이후에 믿기 힘들지만 이게 스페이스 오페라까지 가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호프라는 영화는 기존에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 어떤 면에선 터미네이터 같은 작품, 에일리언 같은 작품들, 뭐 주라기 공원, 거대한 크리처가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우주전쟁 같은 스필버그 감독과 뭐 제임스 카메론 등등의 영화들을 포함해서

0: 모든 상징적인 블록버스터들에서 비롯했던 상상력과 그 박진감을 와 이렇게 가로지르는 영화라는 인상이 들었고요.
1: 네.
0: 모든 인물들이 합세해서 도로 추격전이 벌어지는 게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이라이트죠.
1: 네.
0: 그래서 이 후반 시퀀스가 초반부의 그한 1시간 가량의 박력을 좀 다시 발휘하는 시퀀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장르적으로는 조금 새로울 수 있지만 그리고 연출장마다 배경과 무대가 매번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추격자로부터 이어지는 나홍진 감독 영화의 뿌리에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그 이유는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홍진 감독 영화는 항상 쫓는 자 그리고 쫓기는 자이 사이에 엄청난 그 지독하다고밖에 표현을 할수 없는 대결과 충돌이거든요. 다만 각 영화마다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직전작인 곡성도 저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곡성의 경우에는 그 방식을 관객의 믿음을 시험하는 현혹의 방식을 썼죠.
1: 네.
0: 그런데 호프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아주 일직선의 질주 같은 작품이고요. 이런 표현이 호프에 걸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고의 엔터테이닝 무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네, 그리고 한국 블록버스터의 지형을 넓혀놓겠다라는 그 야심을 전혀 숨기지 않는 내가 바꿔놓을 거야 하는 그 야심이 정말 드러나는 작품이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실제로 나홍진 감독이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제 국내 영화 시장만으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장르를 잘 조합하는 것이 한국 영화가 그간 잘 해오던 것이니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싶다라는 목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죠.
1: 바로 전작이 곡성이니까 사실 곡성은 한번 봐서는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지? 이 인물과 저 인물의 실체와 정체가 어떻게 된 거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좀 꼬여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아마도 호프를 이제 기다리면서 곡성같이 뭔가 이야기가 좀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본 호프는 이야기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0: 정말 단순하죠.
1: 네,
0: 네.
1: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뭔가 더 호프의 뭐 속편이 나온다거나 그 다음 이야기로 뻗어나가면 복잡해질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제 극장에서 만나게 될요 호프, 예,
0: 네.
1: 이 작품의 이야기는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이야기에 뭔가 빈틈을 막 파헤치느라 머리 싸맬 필요는 없고
0: 네, 전혀 없습니다.
1: 그냥 끌려가시면 됩니다.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예. 그냥 이렇게 끌려가시면 되고 여전한 질문인가요? 모시 중원디.
0: 아, 이제 이 대사는 곡성을 가로질렀던 이 대사는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된것 같아요. 진짜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 이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은 영화를 이후에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질주가 제일 중요하다. 질주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마을이 구체적으로 뭐 어디 붙어 있는 지역인지는 그냥 암시 정도만 되지만 일단 굉장히 한적한 마을인 건 분명한 것 같고
1: 네.
0: 이 마을의 사람들이 그냥 헐렁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다지 뭐 바쁜 삶을 살았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 마을의 습격이 시작됐을 때 얼마나 허둥지둥하는 풍경들이 펼쳐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재미있는 점이 당장 생존이 너무 급한데 열받긴 하는 거예요. 다들 화가 나 있어요. 이 마을을 감히 습격해? 이런 분노가 막 차오르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배경 정보가 충분한가 하면 전혀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하다 이 마을에 살게 됐는지, 혹은 각자의 직업을 왜 선택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정말 이 공동체가 작고, 통신은 애초에 두절이 됐고, 인근에 지금 산불 진압에 모든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원 병력을 기다릴 수가 없고, 그래서 고립이 돼 있고, 처참하게 널린 그 사체들을 볼 때마다 범석이 일일이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 그런 정도의 마을이라는 정도만 짐작할 수 있고 대사로도 등장하는데 이 마을은 예비군이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도 직접 다 총을 들고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몇 안 되는 마을의 생존 노인들이 개조한 장갑차를 타고 엄청 그 기관총을 싣고 무장을 한 채 막 질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범석이

0: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후배 순경인 성애가 경찰차에 막 보도 듣도 못한 무기를 막 가득 싣고 나타났을 때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가져왔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다들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 묻지 마라. 라는 말로 가름을 하고 거대한 추격전이라는 설정 하나만을 정말 무시무시하게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게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고 무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그리고 아이러니한 점은 이때 그 인물들이 손에 든 무기가 애초에 자기 자신과 마을 공동체를 지키려는 용도인데 너무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좀 해를 입히는 그런 지뢰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아이러니고요. 시공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인간과 어떤 생명체들의 대결 그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이 필요 이상으로 전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알려진 대로 이 영화에는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샤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같은 외국 스타들이 등장을 하지만
1: 눈을 크게 뜨고 어디에 출연하지 해도 그들의 얼굴을 보긴 힘듭니다.
0: 그래도 패스벤더 얼굴은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1: 짐작은 하는 거죠. 제가 패스벤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0: 왜냐하면 이들이 연기한 캐릭터가 알려진 대로 CG 캐릭터이기 때문인데
1: 네.
0: 그들이 그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사실도 사실 크게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이 영화에는 질주 빼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1: 그냥 질주와 추격. 네. 시간을 즐기시면 되고요. 과도한 해석은 차단하십니까?
0: 차단하셔도 좋을 만한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일단 휴대전화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렇게 줄이 꼬인 유선전화만 몇번 등장을 하는데 그걸로 봐서 90년대 이전일까? 뭐 이런 정도를 어렴풋하게 추측을 하게 하고 마을을 자세히 보면 주민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엄청 붙어 있어요. 뭐 멸공 이런 단어도 보이고 불법 무기류 신고 기간 뭐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이 글자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은근하게 이곳을 지배했던 어떤 이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 같은 거. 이렇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였겠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지배적이던 공간에 괴 생명체가 등장했다. 이것은 굉장히 분명하고 파괴적인 실체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과 싸워왔던 사람들이 분명한 실체와 마주하는 것이 호프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뭐이 괴생명체들의 실체? 이제 뭐 밝혀졌지만 외계인들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념을 견지한 뭐타 공동체나 인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죠.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의식이라든지 철학적인 주제는 이 영화에선 전혀 또렷하게 감지되지가 않고요. 그 이유는 이 영화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의미나 해석의 가치기를 이 영화가 계속 거부하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이를테면 관객이 추격전의 긴장을 막 엄청 즐기다가 잠시 샛길로 빠지는 걸 허락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크릿 에이전트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인데 이게 어떤 편집의 오류라기보다 저는 정교한 의도처럼 이 영화가 읽혔거든요. 이를테면 그 포획된 외계인의 사체를 해부하려고 굉장히 용을 쓰는 긴 장면이 있다거나 그리고 며칠 전에 내가 다수의 외계인을 목격했다. 라고 장광설을 털어놓는 이 마을의 노인의 어떤 진술이 있다거나 이런 유머의 순간이 대표적인데 이걸 포함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호프는 인물들의 대사를 전부 걷어내도 사실상 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설령 화장실을 다녀오신다 해도 일부의 대사를 놓쳤다고 해도 서사의 공백이 전혀 되진 않아요. 그러면서 영화는 어떤 가능성 정도를 살짝 흘려두냐면 상대의 정체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로 대화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공격을 시작한 쪽이 저쪽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암시만 슬그머니 남겨놓고요. 여기에 굉장히 범상하지 않은 동네 청년이 한명 등장하는데 논문석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고요. 이 등장 이후에 또한번 어떤 가설에 불이 지펴지는 순간이 있죠. 그리고 이 영화의 문제적이라고 할수 있는 마지막 한 10분, 15분 가량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만한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편을 위한 초석일 수도 있고, 갑자기 왜 이렇게 설명적인

0: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이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재미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1: 곡성을 볼때 하고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극장에 가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0: 네.
1: 곡성은 계속 생각하면서 요게 이건가? 저게 이건가? 이러면서 보는 좀 맛이 있었다면 호프는 바로 이제 극장 들어가서 영화 시작하면 호프에 탑승하시는 거고
0: 네.
1: 안전벨트 매시고 그냥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질주가 끝나고 나서 극장에서 나오면서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영화 보는 동안만큼은 그냥 달리시면 됩니다, 같이.
0: 제가 4DX 상영관을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왜냐면 그 의자가 계속 흔들리는 게 너무 막 힘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4DX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네.
1: 허리 아플 것 같은데. 자, 오늘 첫 번째 영화, 이런 활력, 이런 박력이라는 주제로 소개해 주신 영화는 나홍진 감독의 호프였고요. 음악은 추격자의 엔딩곡이죠. 여전히 비 내리는 밤.

0: 저는 추격자 하면 지금도 4885 너지하고 개미 슈퍼. 네. 잊을 수가 없네요. 영화 추격자에서 여전히 비 내리는 밤이라는 스코어였습니다.
1: 제가 운전하다가 네. 도로에서 4885 차량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1: 오. 물론 그 차주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지만 아, 네. 순간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 편의 영화가 네. 사람의 인식과 그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어떤 건지 또 운전하면서 잠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분은 주차 대행 같은 거 맡길 때마다 4885 차주분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은데요.
1: 시선을 이제 감수하셔야겠죠.
0: 2008년 영화인데 아직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숫자 4개를 네. 거의 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1: 그러니까요.
0: 그만큼 나홍진 감독 영화의 어떤 잔상이 그렇게 정말 깊고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황해의 그 뼈다귀도 생각이 나요.
0: 그죠. 자, 오늘은 이런 활력, 이런 박력이라는 주제로 소개해주고 계신데 호프와 함께 소개해주실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1: 제가 호프를 보고 극장에서 나오면서 아 근데 이런 느낌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받았는데 뭐였지? 한국 영화가 이런 식의 뭔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생각하다가 네.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떠올린 영화입니다. 물론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활력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신정원 감독의 2009년 개봉작 차오입니다.
0: 명작입니다. 네. 신정원 감독님의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저는 이 차오를 생각하면 역시 또 휘바휘바 네. 괜찮으신가요?
1: 지금 헤드폰이 넘어가게 네네. 제가 웃었는데.
0: 그렇죠. 아,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왜 휘바휘바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제 인물들의 네. 얘기를 들으시면 네. 아실 텐데요. 호포항이 호프의 배경이었다면 차오의 배경은 산메리라고 하는 네. 산 속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도시 사람들과 어떻게 제휴를 맺어서 이 사람들이 주말 농장에 찾아와서 이 시골 마을은 일거리가 생기고 도시 사람들은 당시 유행 용어로 힐링을 할 수 있는 플레이스를 제공한다라는 계약을 좀 맺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준비를 한창 바쁜 와중에 참혹하게 찢긴 시체가 연이어 발견되는 거예요. 그중에는 전직 포수였던 천일만의 손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짐작하기로는 이 모든 것은 변종 식인 멧돼지의 짓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 즈음의 산메리로 서울에서 좌천돼서 내려온 김순경이라는 순경이 또 있죠. 그리고 제인구달을 꿈꾸는 동물 생태 연구가 변수련이라는 그 학자가 마침 또 이 근처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생태계를 관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명에다가 전문 사냥꾼인 백포수, 이 사람이 바로 핀란드 유학파죠. 그래서 이 백포수와 그리고 인근 지역의 경찰서 신형사까지 그 5인의 추격 대를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인 멧돼지를 잡기 위해 산으로 향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영화 제목인 차우는 짐승을 잡는 덫의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경기 충북 강원도에서 쓴 사투리라고 하네요.
0: 어쨌든 이것도 괴수물이잖아요. 네.
1: 그렇죠.
0: 네요. 부끄러운 거예요.
1: 아니요.
0: 전혀요. 괴수물이라고 말하기가.
1: 네, 진지한 어떤 괴수 영화를 기대하셨다면 네. 기대를 일단 내려놓으세요. 일단 이 마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주말 농장의 돈벌이를 위해서 혹은 지금 농번기인데 어떻게 작물을 관리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작물 피해를 먼저 염려하면서 그 멧돼지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숨기는 마을 사람들이 사실 모든 일의 화근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들로 인해서 종이 바뀌어버린 교배종이 되어버린 그 멧돼지의 사연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것은 그런 괴수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돌연변이 멧돼지가 등장하는 장면은 간혹 서늘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웃긴 코미디 영화인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코드가 맞아야 웃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이에요.
0: 네.
1: 공포인가 하다가

0: 코미디인가 하다가 액션인가 하다가 갑자기 휴먼 드라마로 바뀌어버리는 게이 영화의 특징인데, 여기에서 진짜 복잡한 건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남들과 있을 때 달라지는 그 모습을 저는 이 영화만큼 정말 기깔나게 포착한 작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들 모두의 면면을 코미디의 터치로 하나하나 잘 살린다는 게이 감독의 특이점이고요. 보고 나면 캐릭터 한명한 명이 정말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기도 해요.
1: 네.
0: 신정원 감독은 이전에 마을 시리즈라고 해도 좋을 만한 작품들을 남겼죠. 뭐 시실리 2km라는
1: 네.
0: 작품에 시실리가 있었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후의 산멜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이후에 점쟁이들이라는 영화에선 저주를 불러갔던 울진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 배경이 되는 마을들이 순박하고 임신 좋은 어떤 그 지역을 표방하지만, 차후에 나오는 산메리도 범죄 없는 마을로 막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사실은 각종 비리가 가득한 곳, 그리고 돈에 눈이 먼 지역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크고 작은 코미디의 비극들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영화의 코미디가 어떤 식이냐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제보를 받고 지역 파출소 인원이 달려간 곳이 있어요. 그게 이 영화의 시작인데, 몸통이 사라진 시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데 이 무덤이 하필이면 가파른 그 산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출동한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폴리스 라인을 몸에 두르면서 굴러떨어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떤 영화에서 막 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이 호통을 치다가 한 번은 굴러떨어질 수 있잖아요.
1: 살인의 추억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구르듯이.
0: 근데 이 영화는 세 번은 굴러요.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의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핀란드 유학파라고 했던 백포수,
1: 네.
0: 그의 이름은 사실 백만 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백포수가 멧돼지의 습격으로 사냥개를 잃고 슬퍼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슬픈 장면인데, 이 개랑 핀란드어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핀란드어처럼 들리는 말로 슬퍼하는 장면, 이런 게 이제 이 영화의 웃음 코드인 거죠.
1: 네.
0: 그리고 이 영화의 정수는 엉뚱한 멧돼지를 포획해 놓고 마을에 관해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에서 모든 게 폭발합니다.
1: 명장면이죠. 네.
0: 이 잔치에 초청 가수를 부르는데, 이 초청 가수가 일단 노인들이 많은 마을 분위기와는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슬랭이 난무하는 인디씬의 래퍼들이 왔다는 게 일단 모든 비극의 시작이고, 음식을 나눠 먹고 막 노래방 기계로 흥을 돋울 때, 그때 마을에 관의 문을 쿵쿵 두드리는
1: 네.
0: 멧돼지의 습격이 시작되면서 이 마을 잔치가 아수라장으로 뒤바뀌는 장면이 있습니다.
1: 저 처음 본지 진짜 오래됐는데
0: 네.
1: 설명 들으니까 장면이 다 그려져요.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나 봐요.
0: 네.
1: 시실리 2km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뭐 물론 이미 차오를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차오가 취향에 맞을 겁니다.
0: 네.
1: 자, 지금도 종종 떠오르는 문제의 멧돼지.
0: 아, 여기 나오는 이 식인 변종 멧돼지가 몸 길이가 3.5m고, 무게가 1,500kg에 육박한다는 설정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스치면 그냥 뭐 죽는 정도의 어떤 정말 기계 혹은 무기 같은 멧돼지인데, CG가 너무 어설프다라는
1: 네.
0: 것으로 개봉하자마자 이건 그냥 컬트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영화예요.
1: 네.
0: 그런데도 영화 180만 명이 봤거든요. 그 정도의 관객이 극장에서 본 영화이기도 한데, 신정원 감독이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킹콩,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를 담당했던 스태프들도 멧돼지 캐릭터는 진짜 어렵다, 털 표현 같은 것들이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혹스러워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영화의 뭐 CG 그리고 애니메트로닉스, 이렇게 포함된

0: 유인하기 위해 새끼를 추격대가 이용하는데 실제 새끼 멧돼지를 데려오는 게 불가능해서 아기 돼지의 분장을 해서 했다는 슬픈 사연이 또 이 영화에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멧돼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한데
1: 네.
0: 너무 어설프다. CG가 이게 뭐냐 이런 혹평을 들어야 했지만 이 영화의 장점은 그 약점을 가리기보다 뭐? 왜? 이런 정신으로 그 비무비의 특징처럼 사용하는 패기가 영화에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패기가 저는 밉지 않거든요.
1: 왕사남의 밤티 호랑이 전에 네, 이미 이때 밤티 멧돼지가 있었는데 영화 장르가 또 이러하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0: 네.
1: 저는 그게 오히려 약간 의도처럼 느껴져서
0: 네, 잘 어울리는
1: 재밌었어요.
0: 지점이 있죠. 그리고 그 정형화되지 않은 웃음의 포인트들, 의외성 이런 도전이 그때쯤에 한번 나오지 않았다면 뭐 약간 비약이긴 하지만
1: 네.
0: 오늘날 호프까지 이어진 도전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앞선 이런 한국 영화 걸었던 시도들에도 좀 눈길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오늘 오랜만에 차우를 떠올렸습니다.
1: 신정원 감독님의 명작 차우. 이런 영화를 또 볼 수 있기를, 또 신정원 감독 스타일의 코미디를, 또 약간 흔히 말하는 좀 B급 장르 영화들을 또 볼 수
0: 네.
1: 있기를 기대했지만
0: 네.
1: 신정원 감독님은 고인이 되셔서
0: 네.
1: 좀 더 그 생각이 나네요. 네.
0: 그렇네요. 지금 또 계시면 어떤 영화들 만드실까.
1: 호프를 어떻게 볼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0: 어떤 희한한 도전들 하실까 궁금한 감독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네.
1: 네. 자, 오늘은 이런 활력, 이런 박력을 보여준 한국 영화 두 편.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 호프와 2009년 신정원 감독의 작품 차우를 소개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을잔치 때.
0: 아, 제가 이 네. 곡을 이 시간에 틀려고 정말 벼르고 가져왔습니다.
1: 네. 박상철의 무조건을 오늘의 엔딩곡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0: 마을잔치의 하이라이트로 나오는 곡입니다.
1: 아, 진짜. 네. 명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박상철의 무조건, 영화 차우 삽입곡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팔, 다리가 미안해 모두에게 난 지금 부재중 Right, right 하루가 날아가도 안 하지 후회는 너의 팔, 다리와 내 팔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모여라 얘들아.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슬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열심히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만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 시댐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복 무렵이 되면 임금이 관료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빙표, 즉 얼음을 받을 수 있는 징표였는데요. 당시엔 얼음이 워낙 귀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 빙표를 가지고 빙고에 가야 귀한 얼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가장 반기는 하사품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각자 자신을 위한 특별한 빙표 하나씩 발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때 살얼음 동동 뜬 냉면 한 그릇 선물해도 좋겠고요. 달콤한 파티 올라간 눈꽃빙수 같은 것도 괜찮겠죠? 오늘 초복인 만큼 여름 내내 고생할 나에게 얼음이 들어간 음식으로 시원한 위로와 격려를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7월 15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이었습니다. 아, 오늘이 초복이군요. 이 초복, 절기상으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위가 이미 지금 본격적으로 온 거 아닌가요? 이제 오는 거라고요? 아, 믿을 수가 없네요. 요즘 보니까 기온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막 높진 않은데 습하기가 워낙 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복 가득 드셔가지고 좀 이 여름 잘 버틸 수 있도록

0: 한번 힘내보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저도 점심 든든하게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셔줘야죠. 1212번님께서요.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왔어요. 세상을 여는 아침 얘기했어요. 하셨는데요. 야, 감사합니다. 저희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막 그렇게 홍보하고 알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자라는 주의인데 그래도 이렇게 인증 문자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 이번 주까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전화 받으시면은 새 아침 얘기해 주시면 너무너무나 기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12번님,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있는 날이죠. 요즘, 날씨가 워낙에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일이 더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 기운이 없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코너는 그분들을 모시고 잠시 상상으로나마 도망쳐보는 시간입니다. 퀴즈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의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키더 늙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2639번님, 부모님 모시고 남한산성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이 쉽지 않으신 부모님 모시러 달려가는 길인데요. 닭죽으로 건강도 챙겨드리고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올게요. 영지도 건강 잘 챙기세요.

좋습니다. 오, 소복맞이 부모님이랑 남한산성에 닭죽을 드시러 가시는군요. 아, 맞아요. 이런 산성, 릉 근처에 가면 맛집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희 회사 근처에도 서울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맛있는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도 한번 해주시고요. 카페 가서 시원하고 맛있는 음료도 잔뜩 드시고 오세요. 0689번님, 저는 인천에서 포천에 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말년 휴가를 나와서 만나러 갑니다. 작년 2월에 군대 갔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건강하게 전역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말년 휴가면은 이제 마지막 휴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아주 기쁘시겠어요. 마지막까지 무탈하게 잘 있다가 전역하기를 저도 바랄게요. 잘 다녀오세요. 0485번님, 남편이랑 시흥에서 서울로 출근 중입니다. 남편 출근 시간 맞추느라 저도 덩달아 일찍 가고 있어요. 덕분에 새 아침도 듣게 되네요. 그래도 편하게 가는 게 낫죠. 그렇죠. 시흥에서 서울까지 꽤 거리가 되는데 대중교통 타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가서도 도착하면 여유 시간이 좀 있는 건가요? 그 시간 여유롭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출근 잘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서종환님, 안녕하세요. 영기는 최근에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었나요? 저는 드론에 관한 것들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진 않겠지만 꼭 해보고 싶네요. 신청곡은 IOI의 갑자기입니다. 오, 드론. 최근에 드론 관련된 장비들이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너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밖이 너무 덥다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공방 한번 가볼까 싶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은 드론 꼭 배우셔가지고 촬영 그런 거 해보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네요.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IOI의 갑자기 함께 하시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황명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치과 가려고 하루 연차 썼어요. 옥수수를 먹다가 어금니가 조금 깨졌네요. 40대 후반인데 아직도 치과는 두렵고 긴장됩니다. 제발 간단하게 치료받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나는 노래로 긴장 풀 수 있게 싸이의 예술이야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말 어쩌다가 옥수수를 먹다가 어금니가 깨지나요. 아, 치과 무섭죠. 저는 어릴 때는 오기로라도 나 치과 하나도 안 무서워. 치과 괜찮아. 나 그냥 갈 수 있어요. 했는데 점점 가기 싫어지고 무섭더라고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그냥 뭐 갔다 오면 되지. 오 하루 회사 안 가도 되니까 오히려 좋아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출근하는 게 낫다 싶더라고요. 이왕 가신 거 깨진 어금니도 잘 수리하시고 또 다른 데도 안 좋은 데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싸이의 예술이야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0689번님, 0485번님께는 선크림도 보내드릴게요. 5566번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어요. 7월 15일은 사랑하는 엄마의 86번째 생신입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방송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사연 남겨요. 엄마 늘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쑥스러워서 표현 잘 못했는데 제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61살 된 막내가라고 해주셨네요. 오, 어머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이렇게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시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가족분들 다 같이 밖에서 식사도 하시고 하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하네요. 얼른 쾌차하시고요.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327번님.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출퇴근 시간도 휴무일도 각각 달라서 저희는 만남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어렵게 날을 잡아서 오랜만에 성남 모란에서 족발을 먹기로 했습니다. 허리띠 풀어놓고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저희랑 같은 일을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님들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왜 이렇게 만남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신 거지 했는데 버스 운전 기사님들이시군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항상 또 혼자 일하시느라 많이 또 심심하시고 적적하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못한 이야기들 쌓인 이야기들 이참에 만나셔가지고 맛있는 족발 드시면서 회포 또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요. 정지숙님은요. 청주 30-2번 버스에서 세상을 여는 아침 방송이 나오고 있어서 반가워서 보내봅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오! 청주의 30-2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버스에서 라디오 틀어주는 거 정말 귀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정지숙님께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버스 기사님도 지숙님도 오늘 하루 알차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제가 또 응원드릴게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1046번님도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거센 빗소리에 잠설친 분들도 많으셨겠는데요. 지금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부지방과 경북지방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 대부분 5에서 최고 4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영남권으로는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30도, 서울은 24도, 영남지방은 아침에도 많이 꿉꿉하고 더운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32도, 경주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충청 이남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곽재니였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음식을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야야야, 이거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아.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빨리 주워 올리면 세균이 안 붙겠지 하는 이 마음, 그리고 아까운 음식을 버려야 한다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우리는 이 3초 룰을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바닥에 닿는 순간 시간과 상관없이 세균은 무조건 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방송에서 식품위생 전문가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바닥에 세균 역할을 할 특수 형광 액체를 뿌려두고 여러 음식을 떨어뜨린 뒤 딱 3초 만에 신속하게 주워 올렸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을 해봤다고 합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음식의 수분과 재질에 따라 오염도가 달랐는데요. 먼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떨어뜨리는 젤리, 이건 빛의 속도로 주워 올려도 표면엔 이미 형광물질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요. 과일이나 채소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은 오염도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나마 수분이 적은 빵은 묻어나는 양이 덜하긴 했는데요. 여기서 반전! 빵에 묻은 오염물을 털어내려고 손으로 쓱쓱 문지르자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표면에 더 넓게 번졌다고 합니다. 털어먹는 것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 떨어진 걸 주워 먹고도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몸속의 든든한 면역 시스템 덕분일 텐데요. 바닥에 떨어졌으니 절대 안 돼! 하고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내 소중한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전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든 음식물은 바닥에 닿는 순간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세균이 묻으며 과일이나 채소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은 오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2NE1의 아파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떨어진 음식은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라는 속설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3초 룰도 3초 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퍼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제일 신기하지 않나요? 일본에서도 이런 걸 믿고 실험을 했다는 것도 전 놀랍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웬만하면 흙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주워 먹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0: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1: 도망자들.
0: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 저 지금 멀미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와, 오, 언제 끝나죠? 언제 도착하는 거죠? 저 지금 우주선 탔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제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도착한 곳은 태양으로부터 네 번째로 가까운 행성, 바로 화성입니다. 영화 마션을 보다가요,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 지구에서 스트레스 받을 바엔 화성이나 가서 농장을 하자 하고 패기 있게 도망쳐봤는데요. 스마트폰 알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방금 창밖을 봤는데 화성의 노을은 파랑색이라더니, 와, 정말 영롱하고 아름답네요. 금강산도 식휴강인데 저도 일단 마션의 주인공처럼 기지 안에 토양부터 만들고 감자를 심어봐야겠어요. 흙도 나르고 물도 만들고. 근데 분명히 도망쳤는데 왜 지구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고 힘든 것 같죠? 저 일할 동안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성의 자전주기는 약 24시간 37분으로 지구의 하루와 매우 비슷하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 이 일은 지구의 24시간을 뜻하기 때문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화성의 하루는 이것이라는 고유한 용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사를 비롯한 세계 우주기구들은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할 때 날짜를 세는 단위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라틴어로 태양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자 화성의 하루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솔, 2번 루나, 3번 테라, 4번 아레스. 힌트 드릴게요. 태양이 영어로는 뭐죠? 네, 선이죠. 근데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솔, 2번 루나, 3번 테라, 4번 아레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마션에 삽입된 곡입니다.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함께 하시죠.

영화 마션 삽입곡 중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라틴어로 태양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자 화성의 하루를 의미하는 용어. 정답은 1번 솔이었습니다. 보기 먼저 짚어보고 갈까요? 솔, 태양을 의미했고요. 루나는 라틴어로 달, 문을 뜻하는 단어였고요. 테라는 라틴어로 땅, 대지, 지구를 뜻하고요.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의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은 우주로 혼자 가야 한다. 그러면은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아무리 뭐 사명감이나 어떤 명예 이런 거를 생각해도 혼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가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은 부디 없었으면 합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녹용홍상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최근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종영 10주년을 맞아 함께 여행을 떠나게 돼서 화제가 됐죠. 바로 드라마 도깨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10년 전 우리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물한 드라마 도깨비 속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2016년 말 방송을 시작한 이 드라마는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앞에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소녀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는데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명대사들은 물론이고요. 뛰어난 연출과 영상미, OST까지 화제를 모으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죠.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드라마 도깨비에는 정말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공유는 고려시대 무신이었으나 왕의 질투와 간신의 모함으로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죽음을 당한 도깨비 김신 역을 맡았고요. 김고은은 도깨비의 가슴에 꽂힌 검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지은탁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는데요. 그리고 이동욱은 과거에 지은 큰 죄로 인해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잃은 채 죽은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것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의 하급관리가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사후세계로 망자를 인도한다는 전통 무속신화와 불교의 사후세계관이 합쳐져 탄생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창백한 얼굴에 검은 갑과 도포를 입은 모습은 과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재창조된 이미지라고 하죠. 그렇다면 드라마 도깨비에서 이동욱 씨가 맡은 역할이자 죽은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당사자, 2번 태사자, 3번 심사자, 4번 저승사자.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당사자, 2번 태사자, 3번 심사자, 4번 저승사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혹은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음악 좀 더 듣고

0: 드라마 도깨비 OST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함께 하셨습니다. 정답 확인해야죠. 드라마 도깨비에서 이동욱 씨가 맡은 역할이자 주건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말. 정답은 바로 4번 저승사자였습니다. 네, 저승은 죽은 뒤에 가서 산다는 세상이고 이 사후세계를 뜻하는 말이죠. 한자가 아닌 우리 고유어. 인데요. 참고로 함께 쓰이는 사자는 부림을 받는 사람 또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는 순 우리말인 저승과 한자어인 사자가 결합한 형태네요. 아, 이 도깨비 정말 재밌었죠. 정말 울면서 웃으면서 봤는데, 아, 이 10주년 저도 영상 좀 봤거든요. 근데 배우들 똑같더라고요. 와, 10년의 세월은 저만 맞았나 봐요. 저도 감동 있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모둠 전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0: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윤수진님. 2008년 7월 15일 오후 1시 47분 저희 부부에게 온 사랑스러운 다민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사연을 예약해봅니다. 다민아, 고3 생활이 많이 힘들지. 그동안 남들 다 겪는 사춘기도 한번 겪지 않고 뭐든 알아서 하는 너를 볼 때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왔을까 생각했단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한 걸 알기에 그 모습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너무 대견해. 앞으로도 멋지게 씩씩하게 걸어나가자. 박다민 사랑해. 신청곡은 아이가 좋아하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다미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방학인가요? 지금 고등학교 방학했나요? 아직 아니죠?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멋진 하루 보내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고3 생활 잘하고 있는 만큼 부모님과도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수진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요일 아침 행복하게 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SNS에서 사람들을 고민에 빠지게 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1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대신에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음식 리스트를 보니까요. 오이만 먹으면 30억, 쥐두부는 100억, 두리안 70억, 햄버거 2억, 김치찌개 1억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아 저는 하하 두리안이나 오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쥐두부? 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리안 완전 가능, 없어서 못 먹어요. 라면은 매일 하루 세 봉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자 가능한 음식이 댓글로 달렸는데요. 이 와중에 아주 한 분이 현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김밥 햄버거 빼고 나머지는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굉장히 피의적인 발언 같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100억 받는 상상, 행복한 상상은 이쯤 하고요. 현실에서는 아침밥부터 영양소 골고루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게다가 오늘이 바로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나만의 여름 보양식 균형 있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0: 7월 15일 수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 윤현상 피처링 에이핑크의 윤보미 밥 한 끼 해요 듣고 왔습니다. 아, 한 가지만 드실 수 있다. 1년 동안. 1년 동안 근데 돈을 많이 주네.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돈을 많이 주는데 1년 꾹 참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돈 벌면? 저는 일단 합니다. 만약 진짜 있다면 도전해요. 두리안까지 갑니다. 두리안이 70억이래요. 오이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30억? 너무 두 배 차이가 나서 두리안 갑니다. 근데 취두부는 안 될 것 같아. 김민정님이 에이 테디는 한 개만 먹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히히.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한 개만 먹고는 다 우리 모두가 불가능해. 1년 동안 다 쓰러질 거예요. 뭘 또 이렇게 또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먹을 수 있죠 왜. 1419번님이 오 초복이군요. 아싸 치킨 먹어야지. 테디 한날기 하실래 예. 아 고맙습니다. 저한테 또 귀한 부분을 또 넘겨주셔가지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집니다. 저 지혜. 홍애니님이 수모닝 테디 밤새 비가 참 많이 왔네요. 맞아요. 새벽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따 기상청 연결해서 또 날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아침은 참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죠? 저도 엄청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랑 2시간 파이팅으로 함께 다져보시죠.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오늘도 준비가 됐는데 잠시 후 4부에서 이원일 셰프님과 함께 행운 번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0만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4부까지 함께해 주셔야 이 이벤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셨어요? 022056으로 시작된 거 받으셨다면 예, 캡처해서 인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 선물 다 드릴게요. 2시간 동안 굿모닝 FM에서 준비한 선물이 아주 많아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치킨 앤 콜라 세트, 화장품 세트, 캡슐 세탁 세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플러스 뭐 막대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바나나 맛 우유 등등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선물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여 좀 해주세요. 파이팅 좀 주세요 저한테. 자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행운 번호 추첨 이벤트까지 하는 거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선물 다 챙겨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자 오늘은 굿모닝 FM 제작진이 찾아갑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그곳에 계신 분과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연결해볼까 합니다. 그 분위기 배아량 리포터가 함께해 주세요. 아 감사하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3일제약, 이카운트, 에어비앤비,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합니다!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5: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2: 지긋지긋 무조맨
13: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7시 11분 2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6: 네, 테디 스모닝. 스모닝. 밤새 안전하셨죠?
5: 네.
6: 밤사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폭우가 지났습니다. 서울 강북구에만 130mm의 비가 내렸고요.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오늘은 약하게 산발적으로만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전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가 되면 전국 대부분 다 그쳐 있겠고요. 지금 동해안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남지방 중심으로는 폭염특보의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이 30도 아침부터 푹푹 찌고 있습니다. 서울은 24도, 전주 2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29도, 포항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도 다시 32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무더워지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2배속 빨리 감기를 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와르륵 지나갑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와 멜로디를 캐치 해주셔야 돼요.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요리면과 사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민경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주세요. 아, 이거 뭐 들리는 말랑한다. 들리는 말랑해. 아시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이 와중에 신의 영역은 문자가 가장 빨랐습니다. 문자 번호 680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야,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분들 위해서 요거보다 조금 느린 버전으로 힌트 다시 나갑니다. 들리죠. 이제 무조건 들린다. 들려. 아까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원 속도처럼 들립니다. 선착순 1등은 뽑혔으니까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5분에게 선물 더 드릴 겁니다. 아이스티 준비되어 있는데 정답송 원곡으로 원래 박자대로 들려드릴 테니까 나가는 동안 제목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와이스의 노래였죠?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바로 발표할까요?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 트와이스의 TT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는데 7181번님이 정답 TT 이번에 월드투어 끝났다고 하는데 푹 쉬었다가 따끈한 신곡도 얼른 듣고 싶네요. 이제 월드투어 끝났으니까 국내 활동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5085번님이 트와이스 TT 우리 가족은 아이들 피아노 콩쿠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남 여수에서 제주도로 캠핑하러 가고 있어요. 민채 민승아 꽉 차게 놀자. 화성 여보 고마워. 콩쿠르 잘 마쳤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노력한 만큼 또 실수 없이 잘 마치고 네, 그 매듭을 또 여행으로 가시는 거 와, 완벽한데요. 또 날씨만 좀 유의하셔가지고 예,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놀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혹시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Bom, bom, b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17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어제 성땡당 신제품 나온 거 봄? 여름을 맞이해서 복숭아 케이크랑 블루베리 케이크가 출시됐대요. 저 복숭아랑 블루베리 진짜 좋아하는데 당장 달려가서 사 먹어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성땡당답게 또 그냥 뭐 한두 개 올리지 않습니다. 듬뿍 그냥. 케이크마다 판매하는 지점이 좀 다르다고 해요. 드실 분들은 요 지점별로 어떤 케이크 파는지 체크를 하셔서 드셔야 될 것 같고, 드셔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어땠는지 좀 보내주십시오. 아, 해자다 진짜. 7178번님 딸기 크림빵 드립니다. 1022번님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황 뜬 거 봄? 최근 콘서트에서 어깨와 등에 여러 개의 붉은 원형 자국이 포착이 됐는데요, 딱 보니까 부황 자국이더라고요. 부황은 우리 엄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리아나 그란데도 하다니 너무 신기해요. 예, 실제로 혈액 효과를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죠? 부황은 혈액순환과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어쩌다가 이 부황을 만나게 됐을까요? 신기합니다. 부황까지 유행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것도 문양별로 막 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데. 1022번님 초코쿠키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들을까요? We can't be friends.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아리아나 그란데 We Can't Be Friends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이제 소개받아 볼게요. 6320번님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스페인과 프랑스의 북중미 월드컵 4강전 봄! 스페인이 2-0 승리로 결승에 진출했어요. 이로써 스페인은 37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4강전은 내일 새벽에 있으니까 스페인의 결승전 상대는 누가 될지 꼭 챙겨봐야겠어요. 올라와야 할 강자들이 올라와서 아주 예, 기대가 되고 재밌게 지금 새벽을 즐기는 분들 많습니다. 결국은 프랑스가 무너졌네요. 6320번님 초코맛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9294번님 내년 최저시급 1,700원으로 결정된 거 봄. 올해보다 380원 인상이 된 건데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월급은 약 223만원 정도라고 해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자고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찍 오르자마자 또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9294번님 막대과자 드립니다. 1894번님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기사를 봄. 매일 운전하시는 대중교통 기사님들이 세상 소통하는 시간일 텐데 세상이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진짜 재밌는데 굿모닝 FM 들어보심 바로 민원 철회하실 땐요 하셨는데 민원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만족하고 불평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판단을 잘 해야죠. 판단을 잘해서 우리 기사님들 조금의 어떤 쉼을 뜯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각자 원하는 거 하면서 안전하게 하면 되지 않나. 1894번님 초콜릿 드립니다.

향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따뜻하게 향기 남기겠습니다. 유명 가수 테이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살짝 듣고 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이름도 향기롭게 불러주시네요. 테디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6: 비가 좀 잦아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특히 신호 있는 시내길들이 평소보다 좀 더 밀리는데요. 성산로 성산대교 방향 모래내고가차도 끝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정체고, 반대 도심 쪽도 모래내고가차도에서 사직터널 쪽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통일로도 녹번역에서 독립문 쪽으로 지체고요. 도심 방향 남산 1호터널도 한남 1고가차도부터 1호터널 나와서 종로 2가까지 좀 많이 밀리는 편이라서 1호터널도 좀 피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사고도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 홍지문 터널에 사고 있어서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계교 부근에 사고 있어서 월계 1교부터 상계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반대 도심 방향도 도봉자차도 중간부터 성수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0: 오늘 재영 리포터 깨알 뉴스 전에 특별히 준비한 게 또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준비한 깜짝 깨알 퀴즈.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 요즘 10대부터 20, 30대까지 열광하는 최신 유행 장

0: 난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드러운 촉감과 말랑한 탄력 덕분에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장난감입니다. 이 장난감이 뭔지는 깨알 뉴스 중간에 나오니까요.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캡슐 세탁세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 보내주셔도 돼요. 정답 보내실 건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오, 깨알 뉴스에도 이렇게 퀴즈가 나가다니. 자, 오늘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0: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오뚜기 일부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데요. 카레와 당면, 케첩, 후추 등 총 29개 품목의 최고가가 인상됩니다.
1: 집에 하나쯤은 꼭 있는 제품들인데 가격 얼마나 오를까요?
0: 네, 유형별 평균 인상률은 카레와 케첩이 6.1%, 당면은 10%, 후추는 17%인데요. 인상된 최고가는 유통 채널별로 순차적으로 판매 가격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가격이 인상된 이유는 국제 유가와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식품 포장재 가격이 오른 데다가요, 각종 원부자재 가격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최근 식품 업계에서는 원재료와 포장재 또 물류비까지 제조 비용이 동시에 오르면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그럼 오뚜기 제품만 오른 건 아니군요.
0: 맞아요. 앞서 롯데 칠성 음료도 칠성 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격 인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가 MGC 커피는 지난달 일부 제품의 가격을 200원씩 올렸고요. 이디야 커피도 매장 내 스틱커피와 커피 믹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원가 상승이 제품 가격에 잇따라 반영이 되면서 당분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어떻게 제품은 이제 내일부터 출고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오늘 뭐 마침 살 게 있다 그러면 빨리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모두 열광하는 말랑이 장난감. 대디도 혹시 만져보셨나요?
1: 힘을 많이 주시네요. 어제 안나씨가 이제 고민박사 시간에 말랑이 들고 오셨어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안 만져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핸드 꼬르륵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제 취향은
0: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1: 너무 놀랐어.
0: 네, 그런데 사실 이 말랑말랑한 촉감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말랑이를 만진 뒤 얼굴이 붓거나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장난감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볐다가 눈이 심하게 붓거나 충혈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말랑이 장난감에 포함된 일부 화학성분이 민감한 피부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말랑이를 가지고 논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1: 그러니까 안나 씨도 손 꼭 씻으라고 말을 해줘야겠네. 너무 많이 만지던데.
0: 네, 꼭 씻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최근 미국에서는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된 말랑이가 터지면서 한 아이가 심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말랑이 장난감은 대개 실리콘이나 고무 안에 액체 젤이나 점토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질이 열에 취약해서 터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차량 안에 오래 두지 마시고요. 반드시 가지고 내리시길 바랄게요.
1: 예, 단순히 귀여운 장난감인 줄 알아 봤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네요. 안전 수칙 꼭 지키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목을 접질리거나 담에 걸렸을 때 찜질부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 예.
0: 그런데 이 냉찜질과 온찜질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아, 이거 좀 헷갈려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찜질을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0: 네, 먼저 냉찜질은요,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부상 부위로 피가 몰리는 현상을 막아주고 내부 출혈과 붓기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1: 예.
0: 따라서 발목을 접질렀을 때나 멍이 들었을 때, 또 치과 발치나 수술 후에 붓기를 가라앉혀야 할 때는 붓고 가려울 때, 또 벌레에 물려서 붓고 가려울 때 도움이 됩니다.
1: 예, 발목 접질렸을 때 온찜질 아니고 냉찜질 바로 해줘야 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반대로 온찜질은요, 통증 부위의 온도를 높여서 신체 조직을 느슨하게 이완시키는 원리인데요.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 또 담에 걸렸을 때, 생리통이 심할 때, 안구 건조나 눈의 피로를 느낄 때 온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1: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부은 곳에는 냉찜질을 하고 뻐근하고 굳었

0: 딱 이렇게 씹을 때는 온찜질을 한다. 이렇게 잘 구분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깨알 뉴스 들어봤는데 아까 깜짝 깨알 퀴즈 내드렸었잖아요. 네.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부드러운 촉감과 말랑한 탄력으로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열광하는 최신 유행 장난감은 바로 말랑입니다.
0: 말랑이. 마침 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1: 네. 3246번님. 말랑이요. 처음엔 저런 걸 왜 사? 했는데 어느새 제 회사 자리에만 3개가 있어요.
0: 어머. 이게 하다 보면 중독이 되나 봐 진짜.
1: 맞아요.
0: 김혜연님이 정답 말랑이요. 우리 딸이 자기한테 짜증날 때마다 꾹꾹 누르라고 사주더라고요. 누르면서 화 좀 가라앉히라고요.
1: 8738번님. 정답 말랑이 장난감입니다. 저 어릴 땐 수제비 반죽 가지고 놀았었는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0: 아, 수제비 반죽을 또 주셨구나. 아, 이 촉감 좋아하는 분들.
1: 맞아요.
0: 아이들에게는 또 엄마가 이렇게 해주기도 하죠.
1: 네.
0: 찰흙 만지지 않았어요?
1: 저 만들기라고 그런 것도 많이 갖고 놀았었어요.
0: 요즘에는 그 놀이터에서 이제 흙이 없으니까 찰흙이랑 지점토 만질 때 유일한 흙 만지는 촉감이라.
1: 맞아요.
0: 그 아이들한테도 꼭 필수라고 하던데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흙 만진다고 좋은 건 아닌데 너무 없는 것도 좀 그래.
1: 그러니까요.
0: 자, 이분들 포함해서 5분께 캡슐 세탁세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정 리포터 오늘 특별히 고생했네요.
1: 네, 집중 많이 하셨죠.
0: 네, 주시느라. 깨알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반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캔디 젤리 러브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참가자를 직접 만나러 가는 수요일 이 시간 특별합니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특별합니다. 현장 연결로 바로 만나볼 건데 아 우리 가족이죠. 아량이 넓은 배아량 리포터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1: 네, 저는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테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지금 소리는 거의 뭐든 공장 같은데 간 것 같은데.
1: 아니 여기 오늘 밖에 비가 와서 좀 어둡잖아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LED 조명이 쫙 밝혀주는데 아 여쭤보니까 이곳은 24시간 불이 안 꺼진다고 합니다.
0: 아, 진짜 거의
1: 모두가 어디에 본인의 일을 묵묵하게 하고 계셨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0: 그러니까 수산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어디예요? 이렇게 시끄럽네.
1: 아, 제가 동선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오전 12시 선후 경매부터 시작하셔서 제가 경매장에 먼저 갔다 왔습니다. 어? 제가 12시에 간 건 아니고 7시에 도착해서 가봤거든요. 오전 4시 30분 꽃게 경매까지 이미 마무리가 다 된 상태여서 여기는 이제 경매장에 주문하러 온 분들이 곳곳에 남아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소매 판매 매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는 아침 7시가 아니고 혹시 지금 저녁 7시인가? 혹시 나 지금 퇴근길인가? 하는 것처럼 아주 활기가 넘쳤어요.
0: 아 진짜 지금
1: 우리 테디가 좋아하는
0: 예.
1: 전복, 문어, 대게, 멍게, 색색깔의 다양한 수산물들이 지금도 옆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테디랑 저의 말에 리액션을 해주고 있거든요.
0: 아, 저희 말 리액션 할 정도면 애청자일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너스레 한번 떨어봤어요.
0: 아 좋아요. 오늘 퀴즈에 도전할 자, 참가자 어떤 분이에요?
1: 네 이곳에서 말씀을 잘하시기로 유명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봤습니다. 사장님은요 냉동 수산물을 써는 작업을 직전까지 하고 계셔서 좀 바쁘셨는데요. 말씀은 아우 나 쑥스러워 하셨지만 저 오자마자 아침 먹었냐고 사과를 막 깎아주시면서 여유가 있으셨어요.
0: 아, 따뜻하다.
1: 그래서 혹시 이거 미리 합을 맞춰봤는데 예전에 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포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우리 사장님 모셔볼게요.
0: 네?
1: 사장님 안녕하세요.
2: 밤 넘고 치킨 또 받자 바라바라 밤.
0: 어 안녕하세요.
2: 수산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아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소개로는 그냥 B&A4 좋아하는 반아일기 아줌마예요.
0: 그렇군요. 아 B&A4는 네. 또 어떻게 입덕을 하게 되신 거예요?
2: 아, 딸내미 때문에 10년 전에 입덕했는데요. 요번에 또 8월 2일 날 콘서트 한다길래
0: 아.
2: 예, 겸사겸사 홍보도 할 겸. 예.
0: 또 사장님 중에 반아가 있을 줄 몰랐네.
2: 했어요. 반아 일기예요.
0: 아 대단합니다, 사장님. 또 요 에너지로
2: 네, 네.
0: 저희 퀴즈 한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쉬운 문제 주세요.
0: 아 네. 제한 시간은 77초인데 모르면은 네. 바로 패스하시고요.
2: 네.
0: 바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 네.
0: 파이팅
2: 네.
0: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비오네이퍼 화이팅.
0: 반하는 반하다 확실히. 자 이제 반반한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2,5
3: 10
0: 이 노래 부른 가수는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만
2: 장윤정.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2: 떨어진다.
0: 사자성어입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함. 작심
2: 3일.
0: 바다의 닭고기라고 불리며 통조림으로도 많이 먹는 생선은
2: 꽁치.
0: 아니요.
2: 아닌 게 참치.
0: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명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은 모르면
2: 몰라요.
0: 모르면 패스.
2: 통과.
0: 2002년 한일 패스. 월드컵의 영웅이자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 선수는 모르면 패스.
2: 패스.
0: 새우를 영어로 하면 패스.
2: 패스.
0: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2: 헌법.
0: 어.
2: 패스요.
0: 튀르키예의 수도는?
2: 패스요. 너무 힘든데요.
0: 어. 쏠 수 있어. 이 영화가 나왔어요. 이 제목.
2: 패스.
0: 두 개의 심장. 네. 축구 선수. 우리나라의.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려웠죠.
2: 쉽지 않아.
0: 예. 아 근데 초반에 너무 잘 푸셔가지고 만점 나오는.
2: 연예인 나오는 거는 거의 다 맞췄네.
0: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열 문제 중에 다섯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2: 네. 네.
0: 아 잘 푸셨어요. 잘 푸셨어요. 문제 어려웠는데 다 맞추셨고. 네. 그러니까 오답 알려드리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명대사가 나온 영화는 타짜였어요. 김혜수 씨가 했던 대사고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축구 선수는 박지성 선수. 세월을 영어로 하면 쉬림프. 7월 17일은 제헌절. 튀르키예의 수도는 앙카라였습니다. 아 어때요?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떠세요?
2: 풀어보니까요 머릿속에는 기억이 나는데 입으로는 안 나와요.
0: 맞아요, 맞아요.
2: 우리 나이 되니까.
0: 이게 쉽지 않았는데도 차분하게 네. 잘 푸셨어요. 성공 너무 축하드리고.
2: 예. 네. 네.
0: 자, 이제 우리 바나 누님 이제 끝으로 한마디 하셔야죠.
2: 8월 2일 날 산더리 신우 공찬이 보러 가요.
0: 비오네이퍼에게 음성편지 하나 가세요.
2: 음성편지요?
0: 네.
2: 그냥 그것도. 가서 그냥 콘서트 구경하면서 예 응원할게요.
0: 그냥.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진짜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2: 예. 예. 텐시도 화이팅.
0: 화이팅.
2: 네.
0: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아량 리포터 고생 네. 많으셨어요.
1: 아닙니다. 저는 이제 7시 오후 7시처럼 퇴근해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요.
1: 네, 아량이 계세요.
0: 안녕히 가세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튀르키예 관련 문제 선물로 내드립니다. 튀르키예의 전통 음식인 이것은요, 튀르키예의 어로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입니다. 세로로 긴 꼬챙이에 고기를 층층이 쌓아 회전시키며 익힌 뒤에 얇게 탁탁 슬라이스로 썰어서 빵이나 야채와 함께 먹는 이것. 무엇일까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객관식입니다. 1번 케밥, 2번 국밥, 3번 귓밥. 어우 이 셋 중에 하나는 못 먹는 거죠.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번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할 거예요. 노래 듣는 동안 계속 정답 보내주십시오. 오늘 반반키 참가자였던 우리 바나 누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B1A4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누님? 걸어본다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짤긴. 아침을 씹어먹는 굿모닝 팬페입니다. 담담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불에 구운 고기란 뜻의 튀르키예 전통 음식 정답은 바로 1번 케밥이었습니다. 6592번님 정답 1번 케밥. 어릴 때 김밥 파주던 할머니가 많이 생각납니다. 아 지금 보기 때문에 그죠. 3번 괜히 김밥이라고 해가지고. 성하림님이 정답 케밥. 저는 딸 등교 준비로 머리 묶어주면서 잘 듣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딸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닦고 저는 이제 형제로 자라서 그런 아침 풍경이 없거든요. 근데 딸들은 이렇게 엄마가 머리 해주는 그 시간이 또 늘 있더라고. 어떻게 해요 오늘 머리 스타일?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5번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바나 누님 노량진에서 동태포를 이제 뜨시는 분이었는데 노량진 제가 사실 매년마다 한 번 꼭 가거든요. 가서 저는 킹크랩 철이 되면 킹크랩 먹으러 갑니다. 킹크랩을 그래서 딱 삶아서 올려주시는 동안 광어회를 이제 기본 안주처럼 기본 찬처럼 그냥 먹는데 먹다 보면 그 두 마리씩 먹게 돼가지고 크랩이 조금 덜 맛있게 먹게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푸짐한 풍경 오늘 소리로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헨슨의 음밥이 흐르고 있는데 10초 들을 거예요. 10초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뉴욕타임즈 등 여러 언론사에서 숱한 전문가를 만났던 편집자에게 물었다지요. 20살 젊은 독자에게 주실 조언은 뭘까요?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한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난리지만 그것도 이미 지난 과거에 기댄 평론이라서 1년 뒤에 돌려보면 맞는 게 너무 없어서 웃음이 날 겁니다. 20살 때는 남들의 현란한 예측 말고 나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가세요. 나 자신의 호기심, 그게 맞는지 꾸역꾸역 추적해보는 시간, 그게 젊음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0: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0: 추가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노성우입니다. 저는 이제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기계팀의 시설관리 쪽을 일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는 아니고 이제 공항 내에 있는 이제 공조기나 소방 점검하고 뭐 안 된다 있으면 뭐 보수도 하고. 처음에는 좀 부러웠는데 이제는 저도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약간 궁금한 거는 저 사람은 평일인데 왜 여행을 갈까? 저 사람 일을 안 하나? 무슨 일 하길래 평일에 여행을 가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퇴근하고 나서 제가 동아리, 댄스 동아리 하거든요. K-POP 댄스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연습한 거는 BTS의 2.0인데 그나마 좀 자신은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춤이 뉴진스의 하이포이. 그 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2: 아, 목소리가 굉장히 뭔가 서운하시네요.
0: 김포공항에서 일하는 노성우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실제로 뵈면 이제 덩치도 있으시고 곰상이시래요. 성우 씨가 곰상이 추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 하면서 옆으로 갈 때 엄청 큰 사람이 팔 돌리면서 움직이는 거. 아,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인생을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또 여행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굿모닝 굿 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에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언제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도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오시면 긴 건 100원이 들어요.

0: 남겨주시면 우리 굿모닝 FM 제작진이 직접 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곱게 담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이분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최산 아니고 휘산.
1: 아이고.
0: 네. MBC 이휘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이휘산입니다. 네.
0: 배드 챌린지 드디어 올라갔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1: 네, 여러 의미로 뜨거웠어요.
0: 예.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1: 네.
0: 북부 대공은 어디 가고 따뜻한 남쪽 나라에 쿼카만 남았네요.
1: 예. 예. 팔딱대는 쿼카 같은 느낌이죠.
0: 예. 그리고 또 네네. 우리 아내분이 아침에 안 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1: 잘 안 듣는데 그 이 계정도 팔로우를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1: 근데 계속 뭔가 들어가면서 챙겨봐요.
0: 이게 한번 궁금하니까 보게 돼서
1: 뜨나봐요. 제가 보내주지도 않는데도 계속 댓글 달아요.
0: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또 캐릭터 나옵니다.
1: 네.
0: 어디 불편하신가?
1: 저한테 날뛰는 한 마리의 망둥어 같다
0: 야.
1: 라는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0: 그래도 활기차게 보셨네요.
1: 예. 어디까지 가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희도 어디까지 시켜야 될지 몰랐는데 앞으로 한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1: 와우.
0: 예, 재밌는 챌린지 있으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기록이 남으니까.
1: 아, 이게 또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생기다가
0: 부끄럽지만
1: 또 하면 재밌어.
0: 이왕 해보면 또.
1: 또 괜찮아요.
0: 제가 지금 그 지경까지 왔어요. 너무 하기 싫거든요.
1: 네.
0: 또 해놓으면 또 그럴싸해요.
1: 네, 가끔
0: 이거 아니면 언제 하겠나 싶기는 해요.
1: 여기가 희극인실이다.
0: 그래.
1: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희극인이 될 필요가 없는데.
1: 그러니까요. 네.
0: 자, 오늘 언어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전에 어제 제가 그 설명 안 하고 도망간 게 있어가지고
0: 맞아요.
1: 나의 자신이 돼서 어색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맞다고 했었잖아요.
0: 예?
1: 근데 테디가 내가 할 때 그 내 뭐냐고.
0: 그럼 나이가 이렇게
1: 나가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0: 예.
1: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때 내가는 좀 내가 다른 경우예요.
0: 예.
1: 내가 할 때 내는 대명사 나에다가 주격조사 가가 붙을 때 나타나는 형태인데 오랜 언어 변화로 지금의 내라는 형태가 굳어졌어요. 또 너가도 너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너이 해가지고 내가라고 써야 맞죠. 근데 잘 안 쓰죠, 그죠?
0: 그렇죠.
1: 내가가 맞는데 정리하면 어쨌든 내 자신은 그때 내는 나의 뜻하는 말이고 내가의 내는 대명사 나가 조사 가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라서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경우예요. 어쨌든
0: 맞아요. 이 문법적으로 설명이 엄청 돼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공부를 해봤는데 뭐 체언을 꾸미는 관용조사
1: 벌써
0: 뭐 이렇게
1: 어렵죠.
0: 막 하니까 이 어렵더라고.
1: 저도 어려워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조용히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언어 유의 시작해 볼까요?
1: 자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1: 와, 여기가 음악방송 대기실이구나. 와, 진짜 신이라서 모든 게 다 신기하다. 와,
2: 가슴 아파서 목이 메였어.
1: 발라드의 황태, 아니 그 황태자, 불리는 태희 선배님.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휘돌입니다.
0: 휘돌 씨, 반가워요.
1: 네.
0: 노래 아주 잘하실 것 같네요.
1: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선배님 모창을 진짜 잘하는데.
0: 제 모창을요?
1: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0: 네네네.
1: 가슴 아파서 목이 메어서.
0: 초면인데 가성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진심이 좀 더 우러나야 돼요.
1: 네.
0: 그래서 나처럼 뭐 발라드의 황태자가 되려 이렇게 불리울 수가 있거든요.
1: 근데 진짜 완벽하신데.
0: 네.
1: 이거 하나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유, 노래 지적을 벌써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휘돌 씨 마음? 뭘 고쳐야 돼?
1: 그게 아니고 선배님, 그 불리 오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겁니다.
0: 아,
1: 꼭 기억해 주시고 제 이름 이휘돌도 기억해 주십시오.
0: 기억나겠네요. 이제 기억 이휘동 씨. 예.
1: 네?
0: 좀 바빠서 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또 뵐게요.
1: 선배님.
0: 비리리.
1: 아니 휘동이 아니고 휘돌이 선배님. 가슴 아파서.

0: 애들이 어쩌다가 가수까지 됐어요.
1: 네,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분리우는 분리는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선배 태희가 후배 휘돌이에게 좀 더 진심을 다해 노래를 하면 나처럼 발라드의 황태자라 분리울 수 있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0: 분리울 수 있다라고 네, 했죠.
1: 분리울 수 있다. 그랬더니 휘돌이가 분리우는이 아니라 분리는 이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정답은 분리다가 맞습니다.
0: 그렇지, 그렇지. 네. 분리우는이라고 쓰는 분들이 좀 종종 많아요. 있어요. 또.
1: 많아요, 네. 많아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먼저 분리다. 부르다의 피동 표현, 즉 다른 사람이나 힘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받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나 별명으로 가리켜지거나 이름이 붙을 때 쓰이는데요. 부르다의 그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 리가 붙어가지고 불리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리우다는 불리다에다가 불필요하게 우를 한 번 더 붙인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1: 중복인 거예요. 중복. 참고로 우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예요. 그래서 불리다처럼 피동 표현에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0: 예.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깔끔하게
1: 문법이라 가지고
0: 분리우다 아니고
1: 분리다
0: 여기 맞다는 게 핵심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그 내용들은 이제 좀 어려우니까
1: 네,
0: 천천히 또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1: 분리다.
0: 1508번님이 저희 초1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 덕분에 국어 공부하고 학교 가서 되게 잘난 척합니다. 하셨는데
1: 네.
0: 그럼 오늘은 뭐 사동사 피동사 이런 걸 이제 또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은데
1: 네. 또 너무 잘난 척하면은 좀 그럴 수 있다?
0: 그런가? 근데 나는 했으면 좋겠다.
1: 그래요?
0: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아침에 굿모닝 FM 테입니다 들었는데
1: 그런 것도 괜찮아.
0: 초등학생들이 라디오를 듣기 시작하는 거야.
1: 그것까진 좋다.
0: 그럼 우리 라디오를 듣는 키즈들이 또 네, 늘어나는 거죠.
1: 그렇죠. 거기까지 딱 해줘요.
0: 그런 상상을 함부로 해봤습니다.
1: 네.
0: 될까 모르겠습니다.
1: 거기까지 해줘요.
0: 자,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엑소의 Call Me Baby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엑소 Call Me Baby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짜쪽 박사 이원희 셰프님과 함께 할 겁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이원희 셰프님이 행운의 번호 추첨 이벤트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행운의 주인공 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가져가십시오. 자,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유니베라,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주택도시공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8시 15분 49초 5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국어 문법이 이렇게 어려우니.
2: 맞아요.
3: 제 아들 국어 시험지에는 쫙쫙 비가 내립니다.
2: 아, 예.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3: 언어 유희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2: 함께해 주세요.
3: 네, 파이팅.
2: 파이팅.
3: 찜통더위라 불리는 날씨가 영남지방으로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중부지방도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그래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4도, 비가 적게 내린 영남지방은 대구가 현재 30.4도로 영남지방으로는 폭염특보의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포항이 36도, 대구가 35도, 강릉 34도로 동쪽 지방으로는 푹푹 찌겠고요. 서울은 29도, 대전, 전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약하게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가 되면 다 그쳐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다시 충청 이남 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

0: 안녕하세요, 최희철입니다.
1: 예, 오늘 또 오시면서 네네. 저희 부품을 또 고장낼 뻔했습니다.
0: 아, 큰일 날 뻔했어요.
1: 예, 네. 저희 행운 추천 번호를 왜 먼저 뽑으셔가지고
0: 한번 뽑아봤는데 예. 그게 갑자기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공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0: 네, 대국민 사죄를 할 뻔했습니다.
1: 숫자 몇 번이었죠?
0: 4번이었습니다.
1: 네, 4번 공이 없어질 뻔했어요.
0: 심지어 4번을 뽑았어요.
1: 4번이 어땠어요?
0: 제가 운이 없거든요.
1: 아니에요. 제 생일이 4월 4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행운의 번호로
0: 원래 4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양수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1: 또 솔깃하네. 네.
0: 음수와 음수 만나면 양수입니다.
1: 예. 저는 숫자 4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0: 네.
1: 예. 자, 오늘 또 액땜이라 생각하고 어떤 행운이 터질지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최기찬 기자님 오늘 뭐 액땜 하셨으니까
0: 네네.
1: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0: 네.
1: 오늘 키워드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률 3%, 두 번째 키워드는 선호투표제, 마지막으로는 유통구조 개혁입니다.
1: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보시죠.
0: 첫 번째 키워드 성장률 3%입니다.
1: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소식 전해 주시죠.
0: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1%포인트 높였습니다. 이제 지난해 성장률 기준으로는 무려 1.9%포인트 높은 수준인데요. 전망대로라면 2022년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물가까지 반영한 경상 성장률 전망치도 12.3%로 높였는데요.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 예,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났고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 정책 의지도 담겨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단순히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각종 투자 정책으로 연결해서 실제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번에 이른바 3, 4, 5 비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0: 이게 잠재 성장률 3%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1: 예. 이제
0: 세계 수출 4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그래서 줄여서 3, 4, 5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 현재 수준과는 상당한 좀 격차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어쨌든 담대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을 이제 해야 할 텐데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요?
0: 그러니까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정하고 이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 반도체 공장을 조기에 완공하고 서남권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는 데 약 8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와. 또 이제 충청권과 영남권에도 반도체와 소재 부품 장비 거점을 조성하고요. 권역별 특화 산업을 선정하고 창업도시 6곳을 추가하는 등 지방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1: 예, 물가가 근데 상당히 높고 환율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을까요?
0: 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오른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정부는 대규모 식품 할인 행사를 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도 추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고환율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를 하고요. 중동정쟁과 같은 대외 충격에 대비해서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예,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이제 성장 동력으로 연결을 해야 세계 중심이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기회입니다. 기회.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선호투표제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선호투표제 어떤 방식이에요?
0: 그러니까 유권자가 후보들의 순위를 정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요. 입후보한 사람이 3명 이상인 경우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1: 예.
0: 이때 자신이 찍은 후보가 탈락을 했다면 2위 순위표를 계산해서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런데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0: 그러니까 친정청래계는 당원에 규정된 결선 투표는 상위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방식이라면서 추가 투표가 없는 선호투표제는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반대를 해왔는데요. 반면 친명계는 결선 투표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 선호투표제가 통과가 됐는데요. 다만 이제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1: 선거 방식뿐만이 아니라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

0: 거셉니다.
1: 그러니까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당권 경쟁의 빅3로 꼽히는데요. 세 사람 모두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 전 총리는 총리로 일한 경험을 내세우면서 당정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0: 정청래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도 공방이 소지가 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정 전 대표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뭐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밝혔는데요. 당대표가 되면 어떤 일을 해도 대선 행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당대표를 거쳐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0: 아, 송영길 의원은 정 전 대표를 향해서 더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 뭐 저격수처럼 굉장히 세게 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송 의원은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외친다고 갈등이 없어지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를 스토커에 빗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권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시점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좀 뜬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은 두 후보의 경쟁을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직접 승리하는 필승메이커로 뛰겠다면서 중도 사퇴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0: 그렇군요. 선거 방식부터 당정 관계,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당권 경쟁의 쟁점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유통구조 개혁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높은 물가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를 지목을 했네요.
1: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텐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유통구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부 특별한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오랫동안 중첩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쪽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특히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1: 맞습니다.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농민이 받는 산지 가격은 낮거나 혹은 크게 출렁이는 반면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계속 오르는 현상을 지적을 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시장 가격과 산지 가격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억울한 구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1: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요. 이게 농산물 유통을 농협이나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냐면서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을 하거나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필요하면 정부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은 이제 전략 안보 산업인 만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또 주문했습니다.
0: 예, 담합과 독과점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담합과 독과점의 폐해를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물가가 뭐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를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유통 과정의 불공정한 거래와 경쟁 제한 요소를 더욱 철저히 살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1: 오늘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3% 성장 전망이 아니라 성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0: 성과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8003님이 어제 퇴근 준비하다가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라서 뭐지? 하면서 받았는데 자신 있게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외쳤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도 테이라고 왜 대답했어요? 하시면서 인증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자 기자님 고생하셨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금요일을 뵐게요.
1: 네, 뭐 청취율 조사를 전 세계에서 받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예.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전국으로 했으면 우리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1: 아이가 뭐 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오겠죠.
0: 그렇죠. 자, 키키의 I Do Me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최기창 기자님 보내드려요.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잠시 후에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 2 시작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비는 많이 잦아들었지만 도로 위는 여전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사고 소식도 많은 편인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 쪽으로 초입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어서 밀립니다. 성산대교 다리 위부터 북단에서 남단까지 또 이후로 지하차도 일대 정체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용담터널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안산에서 매송까지 6km 구간 지체고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도 지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도 상계교 부근 사고 처리가 좀 안 되면서 월계일교에서 상계교 쪽으로는 계속 정체입니다. 성수 쪽도 도봉지하차도 중간에서 성수까지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아직도 1시간 10분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같은 셰프님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수박만큼 아름다운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름에도 빵빵함을 자랑하는 수박 같은 제 얼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원희입니다.
0: 예, 오늘도 네. 우리 원희 셰프님하고 맛쟁이 시사 시즌 2 네. 시작할 건데 아, 이 수박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0: 이따가 수박 얘기를 또 고를 네네. 건데. 아니 이제 수박철이에요.
1: 수박철이에요. 실은 올여름 몇 수박 하셨어요?
0: 저는 3수박.
1: 아, 3수박제 하세요?
0: 이미 좀 네. 먹었네요, 그래도.
1: 아, 저희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입이 조금만 아기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아직 이제 2수박 했거든요.
0: 아, 2수박 했어요.
1: 2수박 했거든요. 네. 이제 슬슬 여름 내내 달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또 많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이게 수박 코너가 요즘은 시장이나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입구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0: 있어.
1: 안 살 수가 없어요, 진짜.
0: 보여. 눈에 네. 너무 보여.
1: 너무 보여요.
0: 안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네. 예, 먹고민 사연, 오늘 미리 도착한 사연이 8355번님.
1: 네.
0: 셰프님은 수박 성공률 얼마나 되세요? 저는 50대 50이에요. 맛있는 수박 고를 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1: 네네.
0: 이런 먹고민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1: 네네. 우선은, 고민을 보내주셨으니까 고민 해결을 살짝 해드리자면은 우선은 50대 50 성공 확률이시잖아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그 수박을 키우시는 농부님들의 그 굉장한 노고와 정말 좋은 것들만 선별해서 내시는 걸로 봤었을 때 만약에 성공률이 50%라고 하면은요 이분은 절대로 복권은 하시면 안 됩니다.
0: 아 그러게. 네.
1: 아니 그냥 막 골라도 50은 넘거든요 요즘.
0: 아니 마트에서도 네. 사실 50대 50으로 가져오지도 않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사실상 50대 50이 아니라 이분은 90대
1: 네.
0: 10.
1: 네 이게
0: 근데 10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네.
1: 요즘은 그 비파괴 당도 선별기라고 해가지고요.
0: 맞아.
1: 이게 얘를 깨보거나 과즙을 내지 않아도 그냥 갖다 대면 당도가 몇 도가 나오는지 우리가 보통 브릭스라고 표현을 브릭스, 하거든요.
0: 브릭스. 네.
1: 근데 그 몇 브릭스 이상이 나오는지 그게 분명히 표시가 되는 것들로 해서 선별해서 가지고 오는데도 50대 50이다. 절대로 복권을 사시면 안 됩니다.
0: 네, 50대 50이 아니에요 실제로. 너무 슬픈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네, 슬픈 예.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짧지만 제가 고르는 꿀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두드리거나 뭐 꼭지가 뭐 시들었네
0: 그래,
1: 안 시들었네
0: 그래,
1: 이런 거 말고 얘를요 우선은요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배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0: 네네.
1: 머리 쪽에 있는 거를 꼭지 아래쪽에 있는 걸 배꼽이라고 하면은요. 저는 배꼽을 작은 걸 골라요.
0: 아, 하얀색으로 돼 있는 부분.
1: 이게 저는 그냥 제 경험상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키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박 농가에 가서 예전에 볼 때 그 수박 키우시는 농부님께 저한테 해주신 꿀팁이에요. 뒤집어가지고 꼭지를 봐서 꼭지가 작은 걸 고르래요.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얘가 쪼그라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꼭 그 배꼽이 작은 거를 골라라 말씀을 해주셨고 긴 거 고를래 동그란 거 고를래 그러면 전 동그란 걸 고릅니다.
0: 아, 모양이
1: 네, 모양이 네 이게 뭐 원래는 뭐 암수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암수 구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래도 더 신중하게 고르고 싶다 그러면은 까만 줄이 진한 거 햇볕을 많이 받아서 까만 줄 그리고 왜 우리 그 전완근에 보면 이게 핏줄 이렇게 선 사람들 있잖아요.
0: 예.
1: 그 까만 줄에 그 까만 선이 툭하고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분이 많이 날아 가서 당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이야.
1: 저는 요거는 수박 키우시는 농부님들께 들은 거니까요.
0: 예.
1: 저 딱 그 세 가지 보거든요. 배꼽이 작을 것, 그다음에 동그란 거, 까만색 그 줄이 선명하면서 툭 튀어나왔을 것.
0: 오.
1: 저는 요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의 100%에 수렴합니다.
0: 요.
1: 저는 올해에도 정말 수박 단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벌써.
0: 네. 아니 이거 뭐 확실하네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또 알려주셨으니까.
1: 맞아요.
0: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은
1: 네. 복권은 안 사시는 걸로 약속하시고요.
0: 예, 운에 기대는 네. 거 하지 마세요. 노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1: 네네.
0: 자 이쯤에서 맛쟁이 신사 시즌 2 지역별로 떠나고 있는데 오늘 먹방 투어를 떠날 지역 어디일까요?
1: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밤바다가 너무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 바로 여수입니다.
0: 아 여수 밤바다. 네. 이게 생각나야 되는데 밤바다 하니까 약간
1: 네.
0: 빠라라라라 밤밤 뭐 이런 게 생각났어. 밤바다
1: 네. 제가 너무 로맨틱하지 않게 표현을 했거든요.
0: 네. 너무 먹는 것만 생각하시고 달려가시는 것 같은데요.
1: 예.
0: 아 여수 밤바다 이 노래 때문에 또 여수 하면 여름이
1: 맞아요.
0: 생각이 나게 됐어요.
1: 네네. 실은 이 여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낭만의 도시다라고 하는데 이 여수가 밤바다, 바다로서 유명해지는 이유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있거든요. 어디를 가도 바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는데 먼저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0: 아, 맞아.
1: 네, 여수가 국내 최초의

0: 해상 케이블카예요. 예. 네. 혹시 타보신 적 있으세요?
1: 저 탄 것 같아요.
0: 예. 네. 이게 보면은 전체 제가 가서 탔었을 때는 전체는 아니에요. 근데 고를 수 있더라고요. 저 때는 이 금액을 더 지불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밑에가 뚫려 있는.
1: 맞아, 맞아. 네,
0: 뚫려 있다라기보다 밑에가 이제 투명 강화용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수 밤바다도 보면서 네 360도로 밑에까지 구경할 수 있는. 하지만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조금 더울 수 있는데요. 거기 그 창문 조금 열 수 있거든요. 네, 가는 동안 좀 시원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1: 예.
0: 좀 덥긴 덥습니다.
1: 아 더울 것 같네.
0: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 너무 더운 거를 피하시기 위해서 보통 해수욕장 가시는데요.
1: 아, 네.
0: 네 여수의 유명한 해수욕장 바로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입니다.
1: 오.
0: 말 그대로 모래밭이 검은 모래예요. 예, 원래 이 검은 모래가 햇빛을 조금 더 흡수해가지고 이 모래찜질할 때 따끈따끈하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 그렇겠다, 그렇겠다.
0: 네, 신경통이나 부인병 같은 거 치료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물놀이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소호 동동다리로 가시면 좋은데요. 바다 위를 걷는 해안 산책로가 있어서 해질녘에 주황빛 노을과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장마 기간 이제 끝나면은 밤바다 즐기러 여수 가보실 것 같은데.
0: 네네.
1: 밤바다 눈으로 즐기시고 이제 입 네. 준비해 주세요.
0: 그렇죠. 네. 가면은 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실제로 뭐 주객이 전도돼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여수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 숨은 맛집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보내 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요. 바나나 맛 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맛집들.
0: 설마 그 노래일까요?
1: 에이. 우리가 그렇게 뻔하겠어요?
0: 네.
1: 아주 신선하게 갑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0: 아우 신선해.
1: 여수 밤바다 듣고 올게요.

0: 버스커 여수 밤바다 듣고 왔습니다.
1: 아우 너무 신선하네요.
0: 아 너무 신선하고 네. 낭만이 있네요. 낭만이 있어. 또 아침에 또 네. 예, 밤 노래 트는 거 네. 얼마나 과감해요.
1: 맞아요.
0: 저희 예. 이렇게 지금 두근두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서울 지역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0: 예.
1: 에이, 에이. 근데 이제 여수 밤바다를 들으면서 정말 여수 생각하니까 회가 너무 먹고 싶네요.
0: 난 똑같은 생각인데 이미 회에 소주 한잔 했어요.
1: 그렇죠.
0: 예, 네. 딱 그거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여수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음식들, 맛집들 그리고 추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박수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야 포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삼치회로 열어주셨네요.
0: 와.
1: 자 여수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별미가 바로 삼치회입니다. 도톰하게 썬 삼치회를 김에 올리고 매콤달콤한 양념장을 살짝 얹어 한 입 먹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삼치도 회로 아, 먹는구나.
1: 오, 삼치회로 먹는 거 몰랐어요?
0: 네.
1: 아, 이 사람 또 이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고향이 좀 먼 쪽이구나.
0: 맞아요. 네, 네, 네. 전 동해, 남해 라인이니까.
1: 저는 이 호남 분들에게 배워가지고 처음에 이 삼치회를 먹어보고 야 이게 이렇게 끝내주는 맛이구나. 실제로는 여러분들 삼치회가 계절감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은 조금 떨어질 때예요.
0: 아 그래요.
1: 나중에 이제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이 때? 깊어질 때 딱 하고 드시잖아요. 그러면은요. 기름기가 쫙 하고 올라오면서 얘가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0: 얘 달진 않죠?
1: 달지는 않아요.
0: 그러니까 얘가 예. 삼삼하죠?
1: 맞아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 탱글탱글한 회가 아니고 아. 예, 얘가 원래는 등푸른 생선 계열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얘가
0: 구이가 살이, 맛있잖아요. 구이가.
1: 살이 사라락 무너지면서 들어가는데 아. 다들 구이만 맛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김 위에다가 얘를 쫙 하고 얹어가지고
0: 고추냉이 해가지고
1: 예, 아우 너무 예, 맛있어요.
0: 얘는,
1: 네, 얘는 그리고 초장 찍어 드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0: 아, 그래 달 단맛이 없으니까.
1: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드시면은 정말 맛있는.
0: 여수가 또 삼치회.
1: 아, 정말 맛있습니다. 네.
0: 3386번님이 네. 복땡 식당 추천합니다. 아귀탕 진짜 맛있고요. 네. 아구찜은 콩나물보다 아구가 더 많아요.
1: 네, 네.
0: 36년 차 여수인의 찐 맛집이에요. 하시면서. 맞아.
1: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진짜 오래된 맛집인데 저희들의 친구 시경이가 여기를 가가지고 한번 아?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0: 시경이 형이 갔어요. 아유 끝났네 그러면 여기.
1: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오래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었던 맛집이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 집은 아구찜도 아구찜인데 아구탕이 정말 맛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귀탕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이 칼칼한 매력에 빠진다라고 하는데
0: 약간 매운탕 같은 건가?
1: 네, 여기는 진짜 이렇게 국물 딱 드링킹 딱 하고 나면은 3년 전 회장이 싹 마무리되면서 다시 몸이 리셋돼서 온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회장이 정말 끝내주는 아귀탕 한번 드셔보실 거 저도 추천을 합니다.
0: 딱 좋네요. 한 끼로 먹기에.
1: 네네네.
0: 만 원 정도 하는데. 아, 딱 좋아, 딱 좋아. 또 소개해 주시죠.
1: 네. 108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녁에 진하게 한

0: 하고 다음날 해장할 수 있는 맛집, 해장집이 계속 나오네. 네, 실땡집이라는 갓김치 김치찌개 집입니다. 오, 갓김치. 지금 저희 우선 비주얼 보고 있는데요. 와, 갓김치가 통으로 들어가 있네. 두툼한 고기에 잘 익은 갓김치로 자글자글 끓여 먹는 찌개라 밥에 김가루 넣고 비벼 먹으면 끝장납니다. 계란 프라이도 셀프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1: 계란 프라이 오픈해 놓는 데는 진짜 맛집이에요. 아시죠?
0: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그 사람의 노고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먹게 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다른 데에 집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갓김치로 끓이는 김치찌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1: 나 상상도 안 해봤어요. 네,
0: 저는 갓김치로 끓인 김치찌개를 저는 집에서도 가끔 해 먹어요.
1: 진짜?
0: 이게 왜 갓김치가 들어간 김치찌개가 맛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김치찌개의 맛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래기를 조금 더 넣고 끓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1: 시래기요. 네, 네.
0: 왜 시래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청에서 오는 그 무청만의 싱그러운 맛 있잖아요. 그런 갓김치에서 오는 갓에서 오는 그 싱그러운 맛이 들어가 있는데 갓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머스터드예요.
1: 머스터드.
0: 우리가 일반적으로 갓을 키워서 씨앗을 갈아가지고 만들면 겨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갓김치를 담그는 종은 다르지만 갓이라는 채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톡선은 알싸한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갓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은 싱그러우면서 살짝 알싸한 맛이 있거든요.
1: 그렇지. 궁금하다
0: 이 매력에다가 밥에다가 싹싹 비벼서 김가루를 얹은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탁.
1: 끝났지. 네. 김치찌개 고기 돼지고기인데 김가루 올리고 이런 뭐 계란 후라이면 끝났죠.
0: 네.
1: 자,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는 맛집은 2주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도
1: 하죠.
0: 몰고
1: 다음 주도.
0: 가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1: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0: 그럼요.
1: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쯤에서 오늘 이원희 셰프님과 특별한 이벤트 합니다. 태세장이 쏜다.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쏘는 행운 번호 이벤트 늘 이제 우리 원희 셰프님의 손에서
0: 맞습니다.
1: 나타났습니다.
0: 네네, 여러분들 제가 비싼 거 뽑아드립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세 자리의 숫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숫자는 0부터 9까지 중복 숫자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000부터 999까지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세 자리 숫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예, 이거 또 당첨되면 아주 큰 선물 받아가니까. 아까 50대 50 그분은 당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사연 소개가 끝이야.
0: 그분은 왠지 두 자리 적어서 보내주실 것 같아요.
1: 자, 그럼 잠시 후에 원희 셰프님 직접 세 개의 공을 뽑을 거예요. 번호와 순서까지 정확하게 일치한 숫자 중에 가장 먼저 연결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전화 연결까지 돼야지 성공.
0: 맞아요.
1: 네. 꼭 받아주셔야 돼요.
0: 네, 전화 꼭 받아주셔야 되고요. 보내실 곳 문자는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지금 미니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미니로 보내시면 저희가 어디로 전화를 해요?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숫자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

0: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유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자, 구몬의 편 태입니다. 지금부터 청취율 조사 이벤트 태 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제가 쏘는 건 제가 쏘는데 뽑는 네. 거는 예 우리 다른 회장님이 뽑으십니다.
6: 네. 자, 제가 여러분들 공소리 들리시죠? 자, 제가 지금부터 세 자리 네, 숫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요.
5: 짜잔.
6: 5번입니다.
5: 자, 5번. 네. 첫 번째 번호로 5번 쓰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번호 갑니다. 네.
6: 두 번째 번호 0번.
5: 550입니다. 550. 네,
6: 550. 자, 500 몇 번이 될지. 505번입니다. 505. 505.
5: 자, 505 쓰신 분 있는지. 자,
6: 505 쓰신 분 있나요?
5: 있다면은 바로 전화를 걸 거고요. 네, 자. 있어 있어.
6: 있습니다. 6623님께서 에어컨 고장났어요. 행운.
5: 행운번호라도
6: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5: 지금 빵빠리 울리기에는 아직 일러요.
6: 네.
5: 전화 연결을 해서
6: 6623님 저희가 바로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받으면 네. 성공입니다. 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5: 오, 받으셨어. 보내주신 번호 몇 번이죠?
7: 505번이요.
5: 축하드립니다.
6: 축하드립니다.
5: 70만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차리게 보내드립니다.
6: 뽀뽀로보.
5: 야, 번호 불렸을 때 어땠어요?
7: 영? 이랬을 때 엄마? 난가?
5: 엄청 떨렸겠다. 엄청 떨렸겠다.
6: 설마 또 다시 5가 뽑힐까 했는데. 아니 혹시 505가 본인의 행운의 숫자이신가요?
7: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아들 생일이에요.
5: 아 오. 진짜?
6: 오.
7: 네.
5: 세상에 아들이 복덩이네.
6: 아니 또 애를 또 어린이날에 낳으셨으니 선물을 한 번만 맞아요. 해도 되고 얼마나 좋으실 거예요.
7: 아닙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5: 아 그래요?
7: 어린이날 선물과 생일 선물 같이 해주고 있어요.
5: 세상에. 아유, 참. 크면 두 개로 또 돌려줄 거예요. 아니 네.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셨어요?
7: 아침에 애 데려다주고 앉아가지고 라디오를 핸드폰으로 듣나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듣나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냥.
5: 아 육태의 또 약간의 휴식 시간에 이렇게 행운이 당첨이 되셨군요.
7: 저 태희님 너무 좋아해요.
5: 아 진짜요? 태희의 장점.
7: 저 울산 사람이거든요.
5: 아 울산.
6: 어머나.
5: 울세이너. 예 반갑습니다. 태희의 장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7: 아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엄청나죠.
5: 아 정말.
7: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먹을 때 보면 너무 멋있고 전투적이고.
6: 네. 먹을 때 진정성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5: 예.
7: 네. 아 네. 원희 대표님들 너무 멋있으세요.
6: 아 감사합니다.
5: 성함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7: 아 죄송합니다.
5: 아 괜찮아요.
7: 네,
5: 담배를 저는... 끊으셔야 될 것 같은데.
7: 아 네, 저는 소연지라고 합니다.
5: 소연지님.
7: 네.
5: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이원일 셰프님과 저와 함께 해버 네. 끝에 외치면서 같이 인사드릴까요?
7: 네.
5: 좋습니다. 여러분 해버 끝에.
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0: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0: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월드컵에서요,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 중에서 가장 적게 뛴 선수가 누군지 모르시죠? 바로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였습니다. 움직인 시간의 63%를 그냥 걷는 데 사용했고요. 25%는 제자리에 서 있었대요. 가장 적게 뛰었는데 가장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 수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빈 공간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죠.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만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보다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한 법이니까. 자,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7월 1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